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속도가 더디고 거짓은 빠르게 퍼져나간단 말인데요. 진실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논리적 증명을 거치는 거라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사람들은 느리고 지루한 진실보다는 자극적이고 빠른 거짓말에 매혹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마크 트웨인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꼬집었습니다. 몸에 쓴 약보다 건강에 좋지 않은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심리에 일침을 놓은 건데요. 속도가 아무리 느리고 혹은 빨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에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단호한 마음의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낙양춘 들려드립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낙양춘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톰 소여의 모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다 하는 말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속성과 성향,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지적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진실은 늘 더디기 때문에 때론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나가면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큰 힘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거짓은 자극적이고 재밌어서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이야기 혹은 스토리텔링이란 차원에서 본다면 거짓말이 이야기거리로 더 재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그게 길어지면 파국을 맞는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의 화두 진실과 거짓의 속성을 이야기한 마크 트웨인의 말,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다 하는 그 말을 가져왔습니다. 속도가 빠른 거짓에 편승하기 쉬운 우리에게 일침을 놓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의 화두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 응원 문자 좋고요. 또 반가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진실, 거짓말 이런 관련된 말씀 드렸는데요. 맥락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번에 들으실 노래에도 거짓말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 이번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내용에 동감할지도 모르겠네요. 누가 너 더 사랑하는가 이런 내용이죠. 어제 꿈에 당신이 보였다라고 말을 했는가 봅니다. 그러자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리워했다면 잠을 이루지 못했을 텐데 잠을 푹 잤기 때문에 꿈을 꾼 거고 내가 꿈에 보인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나는 한잠도 못 잤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자호란 때 종묘의 신주와 원손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을 떠났던 인물 김상룡이 이런

시조시를 지었습니다. 연군시 계열에 속하는 시조시라 봐야겠죠.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배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오면 어느 꿈에 베리오. 여창가곡 계면조 편거 사랑 거짓말이 듣겠습니다. 반주의 편성이 특별한데요. 생황과 검은고 장구 연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나리의 노래, 김효영의 생황, 정누리의 검은고, 신원영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007님께서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입니다. 예로부터 이맘때는 잘 먹고 잘 쉬며 건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은 잘 드시고 푹 쉬시며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는 문자, 이 복날에 어울리는 풍속화 그림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한쪽에서는 백숙을 먹고 또 한쪽에서는 시냇물에 담가 놓은 수박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초복날 잘 어울리는 그림과 문자네요. 오늘 초복이죠. 문자 고맙습니다. 또 솔개님께서 좀 전에 들으신 음악과 관련된 문자죠. 헉, 사랑 거짓말이가 그런 내용이었군요. 낭만적이면서도 골 때립니다. 크크크. 한숨도 못 잔 사람이 더 애탄 게 맞네요. 이렇게 재밌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시조시 노랫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의미 있고 재미있습니다. 우리 솔개님께서 그걸 벌써 발견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당악정제의 하나, 연화대무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연화대무는 고려시대부터 전승돼 내려오던 5종의 당악정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에도 보이듯이 연꽃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꽃의 꽃술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나라를 교화한 임금에게 감동해서 복례산에서 왔다 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면서 연화관을 머리에 쓰고 추는 춤입니다. 그런 내용은 미신사라는 창사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반주음악 중에 노랫말이 몇 차례 나오는데요. 전체 세 차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창사는 진구호에 나오는데요. 기석, 광화, 복주개, 화려한 비단자리, 좋은 낮을 택해 펼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기석, 광화의 넉자만 노래합니다. 이 창사 전체가 칠언절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미신사인데요. 미신사는 주제 복례 이렇게 네 글자만 노래합니다. 주제 복례라고 하면 복례에 머물러 있다가 이런 뜻입니다. 그 넉자만 노래하지만 연화대무의 주요 내용이 이 미신사에 담겨 있기 때문에 미신사 전체 노랫말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복례에 머물러 있다가 내려와 연꽃에 태어났도다. 임금의 덕화에 감동해서 와서 가무의 즐거움을 드리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창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퇴구호인데요. 물러가면서 하는 그런 노래죠. 아악장종, 우아한 음악이 마치려 하니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넉자만 노래합니다. 오늘 들을 수 있는 창사로서 진구호, 미신사, 퇴구호의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사가 너무 짧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함께 들어보시죠. 연화대무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조일하의 창사,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강학정제의 하나 연화대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조일하의 창사,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연화대무의 주요 내용이 오늘 들으신 창사 중에 미신사에 포함돼 있어서 앞서서 그 내용 소개해드렸는데요. 주제 복례, 복례에 머물러 있다가 하생연예, 내려와 연꽃에 태어났도다, 유감 군덩 군왕지 덕화, 임금의 덕화에 감동하여 레정 가무지 환호, 와서 가무의 즐거움을 드리도다. 이런 내용입니다만 오늘은 주제복례 넉자만 노래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왕실에서 의례를 행할 때는 이런 창사 내용을 끝까지 모두 생략하지 않고 불렀을 텐데요. 요즘에는 의례와 무관하게 음악회 형식으로 이런 음악이 연주되기 때문에 길이를 생각해서 그 전체를 부르지 않고요. 들으신 대로 창사 중에 앞부분만 짧게 노래합니다. 이 전체를 다 부르는 방식의 그런 공연도 재현해서 언젠가는 무대에 올려봐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행복한 국악 산책길 함께 걷습니다 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7549님께서 어제는 초하루 1700 그릇 국수 나눔 봉사를, 오늘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온전히 선생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맛나게 국수도 먹었어요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와, 어제 큰일 하셨네요. 1700 그릇이라면 저는 지금 상상이 안 가네요. 힘든 일 하셨으니까요. 오늘은 빗소리 들리는 풍경에 우리 음악에 또 차 한 잔도 함께 하시면서 보너스 시간 보내보시죠. 저희가 운치 있는 음악 많이 선곡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사진 참 멋지시네요. 그리고 사진 속에 보이는 국수, 잔치국수 같은데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이런 노래는 바로 요즘과 같은 계절에 잘 어울리죠. 평시조 녹수 청산입니다. 평시조는 글자 수 40석자에서 45자의 짧은 시조시에 오박과 팔박을 번갈아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초장과 중장이 588588박, 그리고 종장이 5858박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박 안에 시조시 40석자에서 45자를 노래하게 돼 있습니다. 오박과 팔박이 교차하는 그 묘한 조화를 감상하기 좋은 음악이 시조인데요. 오늘 들으실 시조 내용 운치 있습니다. 녹수 청산 깊은 골에 청녀 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평시조 녹수 청산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녹수청산 깊은 고래 청려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장마철이라서 요즘 산을 바라보면 이런 풍경을 지닌 곳이 많습니다. 평시조 녹수청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7549님 이 노래 운치 잘 즐기고 계시죠? 들려드린 음원은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2002년에 국립국악원 토요상설 국악공연 무대에서 공연된 실황 자료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의 세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천년만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고려시대에 이 땅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인기 있는 악기로 자리한 두 줄 차련악기 해금 독주로 준비했습니다. 줄을 마찰시켜 연주할 때 운궁하는 활맛 그리고 공명통이 작아서 더욱 정겨운 소리를 지닌 해금의 그 특유의 음빛깔 즐겨보시죠. 양경숙의 해금 연주 천년만세 들려드립니다.

0: 정악해금의 정수를 들을 수 있는 연주였지요.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의 세 곡 아명으로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단원과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를 역임하신 분이죠. 양경숙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가곡 들려드릴 때 마들제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사랑 거짓말이 님 사랑 거짓말이 매일 와서 걷는단 말이 님 사랑 거짓말이 비 오는 이 아침에 뉘라서 함께 걸을까 산책지기님과 길동무들이 서로 사랑은 없어도 우정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랑 거짓말이의 그 거짓말이라도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 시가 재밌네요. 우리 산책길 길동무들에게 사랑과 우정 다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거짓말이라도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 좋습니다. 네. 또 6944님께서 양경숙님의 해금 천년만세에서 인공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정갈한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함께 듣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이 표현이 참 절창이네요. 인공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정갈한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하는 양경숙님의 해금 참 공감합니다. 네, 좋은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 골랐는데요. 흥보 집에 제비 한 쌍이 들어와서 처마 밑에 집을 짓죠.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제비 새끼들이 나왔죠. 그런데 그 제비 집에 대맹이, 그러니까 구렁이죠. 구렁이가 들어와서 제비를 해칩니다. 이때 제비 어미도 죽고 여러 새끼 제비들이 다 죽었는데 그 와중에 흥보가 한 마리를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도 날기 공부를 하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졌던 건데요. 제비 다리를 정성껏 고쳐줍니다. 이후에 여러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 내용을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제비를 구하는 데서부터 흥보 제비 강남을 들어가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10월을 그렇게 보낼 적에 그의 겨울을 다 지내고 봄철이 다 다르니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처마 안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쳐 밥물어다 먹이면서 참호구구 즐기더니 천만 의외의 대맹이가 들어와 제비를 새끼를 잡아먹는지라 흥보가 보더니 깜짝 놀래 경서로에 어쫓는구나 무상어다 저 대명아 대먹을 것 많으구나 청초지대왕 저와요 준미어를 불러각쳐 쳐주라 허대학원 것다 버리고 구태여 내 집에 와 집 새끼 먹단 말가 한고주오 적소금으로 내 허리를 비워줘 나 막사 운정아 신병

나가 뉴욕 목을 자르거지요. 급급히 쫓고 보니 새끼따매야 못 떠나고 어미의 제비도 죽었으며 여섯 새끼 다섯 먹고 개우 하나가 남았구나. 다만 하나 남은 것이 날개꽁보 힘쓰다가 태평상에 뚝 떨어져 발목이 제끝 부러져서 피 흘리고 발발더니 흥보양주어진 마음 제비 새끼 주워들고 한없이 탄식었나. 불쌍다 내 제비야. 가궁은 너 목숨 대명에게 완육기여 완명인 줄 알았더니 제경이 왜 지르냐. 내 집이 가난하여 사람은 아니 찾아오구나. 너는 내양 찾아오니 가난밖대가 너이기는 아무리 빗물이라 집이도 이쁘지로다. 좋은 집을 가버리고 국명산촌만큼 뭐지 험한 곳에 와 삼겼다가 철갑지 화지 웬일이냐. 병태껍질과 당사실을 얻어다가 부러진 다리를 친친대어 제비 집에 넣어주며 제비야 춥지 말고 멀고먼 말지강남 부대수이기 잘 가거라. 제비가 흥복 은혜를 갚으려거든 죽을 리가 있으려. 십여일을 지내더니 다리가 나은 날기꽁보 힘을 쓸제 구만.

일대장강 발끝 무로 배를 쓰셨어도 보고 평가는 어른들의 아재앙 걸어도 보고 길게 매일 빨래줄어 한들한들 놀아도 보고 새우와 찾은 날개 실근실근 깃도 다듬어 보니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나갔다 들어오면 새벽에 불을 만져보고 침반에 짓을 때는 재배하고 소일을 알제 7월 주와 8월 화는 제설에서리되고 금포인이 삽삽하여 9월 9일에 당도하니 동방요실 소루로 기쁜 소식 전해하고 장웅 홍안성은 문대 소식

0: 뛰어온다. 용산을 술 마시고 망향대에 손문을 쳐 섭섭다 내 집에 날바네 구가 되느냐. 강남이 뭐다는디 치대면 당도 걸거나 명천에 나오거든 부디 내 집을 찾지고 너라. 집이 저도 섭섭해요. 나갔다 돌아왔어. 이별을 아끼는 너 지지우지 울고 우는 양원 흥부 보고 사려건도 흥부는 원래 소름이 많은 사람이라 집이 오고 이별을 하면서도 슬픈 눈물로 이별을 마쳤더라.
1: 흥보가 제비다리를 제대로 고쳐주어서 그 덕에 구만리 창공에 높이 날아보는 제비의 모습을 보니까 흡족해지시죠. 그리고 흥보와 이별을 하느라 지지배배 우는 모습, 흥보에게 살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제비와 이별하면서도 슬픈 눈물을 보이는 정 많은 흥보였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제비를 구하는 데부터 흥보, 제비, 강남을 들어가는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현수 명창이 창극 소리가 강한 그런 특징을 지닌 분이라서 여타 소리꾼들과는 다른 분위기의 그런 소리 들려주셨는데요. 마치 창극을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지난날 창극 발달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글동무님께서 앞서서 마들째님께서 산책지기님과 길동무들이 서로 사랑은 없어도 우정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랑과 우정 모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사랑과 우정 모두 있다 하시니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용성유 피리산조 골랐습니다. 서용성 명인은 대금의 명인이지만 해금, 피리, 아쟁 등 다양한 산조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의 산조를 완성하는 것만 해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처럼 여러 산조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분의 몸에 배인 예술성 덕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리라는 악기에 남도선율을 담아서 산조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서용성 명인은 자신이 지닌 그 남도 음악의 멋, 그걸 피리선율로 드러냈습니다. 이 서용성류 피리산조가 완성된 무렵이 1987년 즈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리 연주자 한세연에게 구음으로 자신의 가락을 전수해서 처음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서용성류 피리 짧은 산조를 오늘은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피리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음악적 대화가 참 진솔하게 이루어진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지초실님께서 밤새 비가 와서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듣고 잤습니다. 어릴 적 빗소리 할머니와 듣고 잤던 기억이 좋아서 저는 지금도 밤 빗소리 좋아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빗소리는 어느 때 들어도 좋은데요. 비가 파초잎에 떨어지는 소리를 좋아한 분이 있었죠.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또 한옥에서 듣는 빗소리도 참 좋고요. 조용하게 떨어지는 빗소리가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아시죠? 어젯밤에 힐링하셨네요. 이번에 경기민요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창부타령은 원래 서울굿의 창부거리에서 부르던 무가였습니다. 창부는 무당의 남편이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광대신을 의미했는데요. 이 창부거리에서 부르던 타령이라서 창부타령이라 했고요. 그 무가가 독립이 돼서 민요로 발달한 음악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죠. 오늘 들으실 창부타령은 지난날 장타령으로 잘 알려진 박일심, 그리고 원래 구판에서 해금을 주로 맡아 연주하던 분이죠. 전태령, 이렇게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 그리움, 삶의 무상함 이런 내용이 많이 담긴 노랫말을 주로 오늘 창부타령에서 들을 수 있었죠. 이 두 분 모두가 제대로 된 경기 소리의 맛을 구사해 주셔서 이런 노래가 진정한 경기 민요로구나 이런 느낌 확실하게 주네요. 경기 민요의 특별한 멋, 경기 민요의 진수를 들려주는 두 분의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박일심, 전태룡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 궁초댕기 준비했습니다. 궁초댕기 풀어지고 신고산 12곡에 단숨에 올랐네 이런 노랫말이 있어서 제목이 궁초댕기로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어랑타령이라고도 부르는 신고산 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대개는 신고산 타령에 바로 이어서 노래됩니다. 오늘 궁초댕기 듣겠습니다. 박준영의 소리입니다.

신고산 타령과 많이 비슷하죠. 바로 신고산 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궁초댕기 들으셨는데요. 박준영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앞서서 창부타령 들려드릴 때 문자 주셨는데요. 전태룡 창부타령 오랜만에 듣네요. 들으면 무장해제되고요. 탁주 한 사발이 간절히 생각납니다.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보뜰마을님께서 송지원님과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 초복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오늘 초복날 인사해 주셨네요. 우리 보뜰마을님께서도 건강하게 오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호남 우도굿 준비했는데요. 이 음악은 1983년에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으로 미국 순회 연주 중에 미국 현지에서 녹음된 자료라서 특별한 그런 자료입니다. 김덕수의 장구, 이광수의 북, 최종실의 징, 김용배의 꽹과리 연주로 호남 우도굿 들려드립니다.

호남 우도구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 배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산책길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하는 공연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라는 공연입니다. 올해가 김구 탄생 150주년인데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일찍이 외치셨습니다. 바로 그 김구 선생의 선구자의 서사와 철학을 음악극에 담아서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7시 반과 25일 토요일 4시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두 차례 공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에 7월 24일 금요일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방송 시간 중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2장까지 초청 가능합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세타령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민요 세타령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기악으로 연주해서 노랫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온갖 새들의 향연 들리는 듯하죠.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삼복 중에 첫 번째 복날 초복입니다. 하지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 초복인데요. 25일이 중복 그리고 8월 14일이 말복입니다. 보통 삼복은 열흘 간격으로 오는데요. 이번에 중복과 말복이 20일 만에 오기 때문에 월복에 해당합니다. 오늘 초복날 음식으로 보신하는 거 좋은데요. 이 더위를 잘 견디려면 음식 잘 드시는 거 중요하죠. 저는 오늘 복날 방송을 좀 힘차게 해보려고 어제 미리 삼계탕 한 그릇 뚝딱 먹고 힘을 좀 축적했습니다. 음식 보신과 함께 마음 보신도 중요하죠. 복날의 더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위 드시지 말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몸 보신 잘 하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4시 조금 넘어 깼다. 블라인드 위로 단태의 천사들을 떠올리게 하는 순금빛 가장 이른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머리는 맑았고 맥박은 평온히 뛰었다. 그렇게 몇 분 동안 누워 머리맡 책장에서 어떤 책을 집어들까 고민했다. 영국 작가 조지 기싱의 새벽 단상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영화 흑인 오르페 OST 가운데 카니발의 아침 루이스 봉파 작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간을 즐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늦은 밤의 고요를 즐기는 편인가요? 사실 아침이든 밤이든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살피면서 내 마음과 만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안정화의 노래 그림자.

안정화의 그림자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0: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김찬용 도스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죠, 우리?
1: 네, 제가 자꾸 잠깐 사라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0: 3주 동안 서유럽 출장 다녀오셨는데
1: 네네.
0: 어디 가셨던 거예요?
1: 아, 이번에는 독일 중심으로 좀 이동을 했고요.
0: 네.
1: 디자인 혹시 좋아하시면은 바우하우스라고 현대 건축과 디자인의 어찌 보면 변화의 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예술 집단이 있는데
0: 네.
1: 거기가 데사우라는 곳에 개관한 지 올해가 딱 100주년 되는 해. 가지고
0: 네.
1: 그곳 중심으로 독일을 둘러보고 프라하에 잠깐 들렀다가
0: 네.
1: 네, 40도가 넘는 모습을 보고 예. 못 버티고 돌아왔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연일 뉴스를 보면 유럽이 너무 폭염에 시달리던데
1: 네.
0: 실제로 엄청나죠? 더위가.
1: 네. 뜨겁기도 뜨겁고요. 그쪽은 확실히 또 건축물들도 너무 오래된 건축물들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냉방이 국내에 비해서는 시설이 좀 네. 열악하다 보니까
0: 네.
1: 많이들 현지인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선생님 좀 야유신 것 같아요. 더위에 시달려가지고.
1: 네, 저도 그 더위에 잘 익어서 온 것 같긴 해서 그래도 국내 들어오니 점점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뭐 유럽에 돌아보고 오신 그 갤러리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잠시 아껴두고
1: 네.
0: 오늘은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만한 그 전시 소개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1: 네, 사실 국내에 좋은 전시가 워낙 많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건 꼭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전시가 있어서
0: 네.
1: 두 개를 좀 묶어왔고요. 하나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10월 25일까지 감상하실 수 있는 유영국 사는 내 안에 있다. 라는
0: 네.
1: 전시가 있고요.
0: 네.
1: 다른 하나는 8월 23일까지 평창동에 3월에 새로 개관한 공간 중에 김창렬 화가의 집이라는 전시 공간이 있는데요.
0: 네.
1: 이 두 개 공간 같은 시기에 활동하셨던 근대 회화의 거장들, 한국의 거장들이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같이 왔다 갔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 그 유영국 작가는 올해가 탄생 110주년?
1: 맞습니다. 네. 1916년생이셔서.
0: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기념해서 열리는 전시여서 뭐 기사 뜨는 걸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 회고전이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1: 네.
0: 네.
1: 실제로 이게 유영국 문화재단에서 작품을 거의 다 최대한 모든 시기의 작품들을 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거의 170여 점 이상 이제 작품과 기록물과 사진까지도 다 보실 수 있다라고
0: 네.
1: 생각하시면 돼서
0: 네.
1: 유영국이나 혹은 한국의 추상 미술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추천드려서 다녀오신 분들 중에 불만족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0: 네.
1: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가님 한 분 한 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누구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1: 아무래도 저희 이야기하고 있었던 김에 서울시립미술관의 유영국 작가님 먼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국내에서는 산의 화가에서 좀 많이 소개되는 예술가인데 처음부터 산을 그리시거나 한 예술가는 아니었었거든요.
0: 아, 그런가요? 예.
1: 원래 이게 경북 울진 출신으로 소개되시는데 집이 되게 잘 사셨었다.
0: 네.
1: 하더라고요. 증조부 때부터 상업으로 되게 크게 성공한 집안이셨어가지고 울진에서도 울진 보통 공립 그 학교를 다니시다가 공부 더 시키려고 상경시켜서 제2 경성 그 고등 보통학교 다니시다가 일본 유학까지 가시게 됐었던
0: 네.
1: 거거든요. 근데
0: 네.
1: 그때 이제 미술에 꿈이 되게 커지셔가지고 흥미로웠던 건 원래 그 당시 도쿄 미술대학이라는 그 굳이 얘기하자면 서울대 미대 이런 것처럼 졸업하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학위를 가질 수 있는 곳에 진학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는데
0: 네.
1: 막상 그곳이 너무 좀 보수적이고 클래식하게 가르친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시게 돼서 이게 도쿄에 있는 문화학원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좀 더 진보적인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을 가르치는 학교에 등록하게 되고요.
0: 네.
1: 여기가 우리 이름이 익숙한 분은 이중섭 화백도 여기를 나온 거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0: 네.
1: 여기서 이제 당시로서는 서구 아방가르드라고 얘기하는 서양의 가장 실험적인 예술을 받아들이면서 초기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선 제일 처음 추상 미술을 그리기 시작했었던 화가 중 한 명이 유영국이다라고
0: 네.
1: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다만 좀 사연이 안타까운 건 그 전쟁 시대였었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확전되면서 태평양 전쟁으로 번지기 시작하자 이제 일본에서도 문화학원에도 군국주의적인 그림을 예술가들이 그려라 학생들도 그려라 하고 막 이렇게 시키는 압박이

0: 들어오니까 학교가 그걸 거부하는 과정에서 결국 폐교당해 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국내 돌아오신 이후에는 김기순 여사님하고 결혼하셔서 사실 10여 년 가까이는 절필하고 어업도 하시고 양조장도 하시면서 망향소주라는 소주 사업도 하셨는데
1: 어머머.
0: 다잘 되셔가지고 그래서 사업 능력도 정말 뛰어났었는데 결국엔 그림을 너무 좋아하셨다 보니 사내 화가로서 완성이 돼서 귀결된 예술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그 10년 동안 절필을 하는 기간 동안 물론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만 되게 좀 괴로운 시간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림을 못
0: 실제로
1: 그리니까.
0: 그 아이러니한 게저 같은 성격이면은 돈이 잘 벌렸다면은 그래도 인생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기록 남기신 이야기 전해지는 거 보면 그렇게나 사업적으로 잘 성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못 그리는 현실을 되게 좀 아쉬워하고 슬퍼하셨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건 오히려 1960년대 그 주류법 개정되면서 양조장을 하나만 유지해라 하고 정부에서 이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그 망향소주 같은 경우에도 통폐합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때 오히려 미련 없이 다 정리하고 이제 나오셔서 차라리 잘 됐다. 예술에 집중하자 하고 말년에는 온전히 이제 화가로서 그림만 계속 그리셨던 그런
1: 그렇군요.
0: 예술가입니다.
1: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시기를 따져보자면 결혼 이후에 10년간이나 이제 전혀 그림과 상관없는 사업에 몰두를 하다 보니 사실 그림을 다시 시작하게 된게 나이로 따져보면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유영국 화가는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0: 네, 그 결혼하신 이후에 실제로 결혼하고 2년이나 지나서야 김기순 여사님이 막 전시홍도 아니고 본인이 처음 다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고 할 정도로 책임감이 진짜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결혼하고 이제 자식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전업화가로서의 삶은 살지 않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워낙 재능이 뛰어난 예술가였기 때문에 그 우리 이름 좀더 익숙한 김한기 화백하고 3살 차이 나시거든요. 김한기 화백이 3살 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당신의 재능을 그렇게 썩히긴 아깝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쪽으로 부르셔서 교수 활동도 하시고 신사실파라는 이제 진보 예술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시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좀 작품이 판매되고 인정받기 시작하고 이건 50대 후반, 60대가 되면서
1: 그래요?
0: 60대가 되어서 이제 처음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전까지는 그림은 계속 꾸준히 그리셨음에도 그리고 뭐 전시는 40대가 넘어 44살 때 아마 첫 전시하셨을 거거든요. 개인전을. 그래서 일반적인 예술가들에 비해서는 계속 그리고 있었음에도 세상의 주목을 받거나 예술가로서 이제 작품으로 생존하기 시작한 건 꽤나 되게 늦은 나이에 성공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 부분이 좀 의외긴 하네요.
0: 네.
1: 그 지금 뭐 엄청나게 이 유영국 화가에 대한 인기가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작품을 사랑하고 있고 최근에 그 전시 개막 이후에 제가 보니까 보름 만에 한 4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하거든요. 보니까 하루 평균에 한 거의 3천 명
0: 네,
1: 정도가
0: 엄청나게 많이 가는
1: 엄청난
0: 거죠.
1: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분은 정말 유명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0: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그 시기에 많은 예술가들은 일본 유학은 거의 좀 미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부득이한 선택에 가까웠다고 하고요. 국내에는 좀 새로운 미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가서 그 서구 아방가르드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었던 전위 예술, 실험 예술을 좀 만나는 건 거의 모두였었다라고 하고요. 다만 그 이후에 다수는 이걸 좀더 제대로 경험하고 거기서 성공해보자 하고 미국이나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나 이런 곳으로 유학을 가셨다가 그곳에서 또 전시하고 인정받고 한 국내에서도 또더 인정해주다 보니까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요.
1: 그렇죠.
0: 유영국이란 예술가가 제가 그 책임감이 정말 큰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본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이제 가정을 꾸리시게 되자 많은 예술가들은 그럼에도 이제 유학을 다시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가족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굳이 지금 가족과 국내에서 자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전업 화가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셨겠지만 해외에 나간다고 한들 그게 뭐큰 당장 자기 신의 삶에 그게 더 좋은 선택일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국내에만 남아서 계속 홀로 거의 독학하듯이

0: 남은 시간은 자기만의 것을 연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 특히 과거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외에서 또 주목받았다면 국내에서 더막 이슈가
1: 그렇죠.
0: 되고 약간 전시 기회도 많이 얻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훨씬 늦게 알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국내가 워낙 또 우리나라는 복원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다 보니까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미술품 수집은 거의 좀 사치나 정부에서 극소수 유물들 수집하는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75년 무렵부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자리가 잡기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로 유영국 작가님 작품 제일 처음 사주셨던 분중한 명이 그 이병철 회장님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수집당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그 말씀 하셨잖아요. 책임감.
0: 네.
1: 이 유영국 화가를 떠올릴 때 책임감과 성실함, 뭐 이런 키워드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 단어는 사실 이 화가가 어떻게 이제 삶의 태도나 예술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용어일 것 같긴 한데, 그 유족들의 인터뷰 중에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아, 유영국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게, 그 자녀분이 아버지 유영국 작가는 정말 성실하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도자처럼 그림을 그렸고, 술 마신 후엔 그림을 안 그린다는 게 원칙이었고, 형광등이 없어졌을 때라서 밤에는 그림을 안 그렸다. 밤에 보는 색이랑 낮에 보는 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철저하고 그림에 있어서만큼은 정갈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화가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실제로 그것도 말씀하신 유족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이 하루 평균 그 전업 화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신 이후부터는 8시간은 무조건 시간을 지켜서 하루 종일 그렸다고 하고요. 전시가 잡혔을 땐 하루 10시간씩 그리셨다고 하는데 진짜 약간 고독하게 예술에 집중하시는 분이셔서 요즘 약간 MBTI 느낌으로 따지면 I 성향이 세셨던 것 같아서 친구분들도 극소수고 혹시라도 그 친구분들을 만나셔서 좀 여가를 즐기고 오시거나 뭐 술을 한잔하고 오시거나 해가지고 그날 그림을 못 그렸을 때는 그만큼의 시간을 다시 채워야 된다고 다음날 약간 보충학습하듯이
1: 어머.
0: 추가로 또그 시간 맞춰서 그림 그리시고 그럴 정도로 거의 수행자처럼 그림을 그렸던 게 유영국이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런 말과 그 주로 주목했던 산이라는 그 주제는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 제목이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입니다. 어떤 작품들 전시되죠?
0: 이게 그 후기작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전 오히려 흥미로웠던 건 일본 유학 시절에 제작한 완전 초기작하고 말씀드린 약간 생업을 위해서 잠시 절필했었던 시기에는 또 카메라를 구하셔가지고 우리도 요즘도 많이 가는 불국사나 이런 곳에 가서 어찌 보면 사진작가처럼 자신만의 구도로 찍은 사진 작품에 해당하는 것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흥미로웠던 게그 김한기라고 우리 말씀드린 익숙한 김한기 화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학 시절에는 반추상 혹은 구상적인 걸 그리다가 오히려 말년에 가서 그 전면점화라고 점 천천히 땡땡땡땡 박히는 완전 추상으로 가셨는데 반대로 유영국이란 예술가는 되게 진보랑 실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일본 유학하던 완전 초기에는 아예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의 완전 추상을
1: 아,
0: 하시거든요.
1: 그래요. 처음부터.
0: 네, 그게 사실 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번 전시 가시면 앞쪽 방에 그게 릴리프 오브제 혹은 이제 작품 R3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이 있을 건데요. 그게 나무 토막 같은 거를 위에 이렇게 그냥 도형들 이렇게 맞춰놓은 것처럼 붙여놔서 어떤 형상인지 그냥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튀어나온 부조의 추상 같은 걸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유영국만의 예술이 나왔다기보다는 이미 일본에 유학하시면서 그걸 배우기 20여 년 전에 서유럽권에서는 아까 아방가르드라고 말씀드렸던 전위 예술이란 이름으로 우리 이름 스쳐 지나가듯 들어본 사람으로는 뭐 칸딘스키, 몬드리안 혹은 좀더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는 건 독일의 뭐 쿠르트 슈비터스 이런 예술가들을 통해서 신미술들이 일본에 넘어와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 영향으로 한 작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후기에 오면서는 자기만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울진에 완전히 자리 잡으시고 울진도 이제 자연의 풍광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산과 또 바다 볼수 있는 자연의 공간이 너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 자연에서

0: 얻은 용감을 최대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단순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익숙한 듯볼수 있으면서도 뭔가 약간 그 색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자기만의 추상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1: 네.
0: 평가받는 예술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오.
0: 그중 뒤에 이제 후기에 나오는

0: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BTS의 RM님이 또 좋아해서 수집하시면서 RM 작품 하면서 그 아트샵 갔더니 RM 굿즈 해가지고 완판 막 이렇게 붙어
1: 그래요?
0: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요즘에는 워낙 K컬처 소프트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홍보되면서 실제로 갔을 때 외국 관광객분들도 와서 보시는 감상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네, 그렇게 좀 산이라는 장르에 있어서는 가장 국내에서 상징적인 예술가 중한 명으로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화가로 불리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생전에 또 이제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인데 왜 산만 그리냐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아, 본인 되게 겸손하신 것 같아서 피카소 같은 천재는 황소를 그려도 그걸 해석할 줄 알고 산도 해석할 줄 알고 여성도 해석할 줄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본인은 자기 눈앞에는 어찌 보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동시에 영감을 주든 산 하나만 하기에도 자기는 부족하다. 그리고 난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고 싶다 네. 하셔서 평생 산만 그리신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품을 보시다 보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혹은 일상적으로 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망각했었던 저 자연의 풍광이 이렇게 다채로운 색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전하는구나. 특히나 저걸 이런 물감을 이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예를 들어 계절감이 됐든 작품에서 느끼는 감정이 됐든 고독이 됐든 환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구나 하고 마치 약간 우리가 되게 감각적인 멜로디만 있는 어떤 연주곡이나 음악 들으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네. 오히려 추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막 하나의 정답, 뭐 울진에 무슨 산에 무슨 정자를 그렸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울진에 있는 그 풍광을 떠올리면서 약간 휴식하고 혹은 약간 위로받듯이 보실 수 있는 게 유영국 화백의 작품 같아서 네. 아마도 본인도 그런 위안을 워낙 많이 받으셨다 보니까 산에 집중하신 게 아닐까라고 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근데 이거는 이제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쉬운 용어일 수 있겠습니다만 구상, 추상, 반추상 이 차이가 뭘까요?
1: 그게 이게 사전적 의미로만 딱 했을 땐 구상은 말 그대로 알아보는 거고 예. 추상은 알아볼 수 없게 그려지는 거고 반추상은 일부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네. 좀 정돈을 하자면 구상은 정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최대한 하나의 프레임 화면 안에 많은 것들을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서 뭐 강아지는 신뢰를 상징하고 하나 켜져 있는 초는 신뢰 맹세를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도상학해가지고 옛날에는 미주알 고주알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그렸던 게 원래 구상의 기록에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추상이라고 얘기하는 영역은 오히려 전쟁의 시대를 겪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시점으로 얘기하자면 대중적으로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미술 쪽에서는 스펙터클 이미지 중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너무 자극적이고 과잉 정보에 우리가 오히려 노출되다 보니까 그걸 없애버림으로써 비워내고 각자의 사유와 상상력으로 볼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추상이다. 네. 우리에게 공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반추상은 그걸 너무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에 그 소수의 정보를 주는 거죠. 산이든 물방울이든 알아볼 수 있는 게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저게 무슨 하나의 사전적 의미나 하나의 정답을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감상하는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느낄 수 있도록 네. 단서는 주지만 추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반추상이다 그렇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역시 우리 도순트님 설명은 진짜 쏙쏙 들어와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번 유영국 작품의 그 전시의 특징이 좀 몇 가지 있던데 전시 팁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이번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110주년 기념으로 준비했다 보니까 일단 무료입니다. 전 이게 너무 크다고 네. 생각하는 게
0: 많이들 가셔서 감상하시면 좋겠네요.
1: 네. 좀 전시 티켓 값이 저도 업계에 있어서 현실이라는 건 분명 존재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아이들하고 전시 한 편 하나 보러 가기에도 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을 이렇게 많은 양으로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게 일단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여기는 평일하고 주말에 이제 월요일 휴관일만 빼면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야간 9시까지 그 야간 개장도 있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퇴근길에든 잠깐 좀 해 떨어지고 시원할 때 가고 싶다 하시면 그때 가서 보시기에도 또한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만약 지금 7, 8월 좀 덥다 싶으시면 10월 25일까지 진행이 되는 만큼 네, 네. 천천히 가서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것 같고요. 그리고 11시에 도슨트 안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잘 교육받은 그 서울시립미술관의 안내자를 통해서 조금 낯선 그 추상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네. 하신다면은 도슨트 투어나 혹은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피아니스트 손여름님께서 네. 오디오 가이드도 녹음해 주셨다고 해서 예. 오디오 가이드는 근데 유료로 알고 있기는 한데 혹시 좀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으시면 미술 잘 모르시거나 낯서셔도 즐기시기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서울 시립미술

관에서 현재 요영국 화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강지은의 해금 연주 소곡 3번.

0: 세금 연주 소곡 3번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두 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는 산의 화가인 유영국 작가 소개해 주셨고 또 작품도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물방울 화가라고 불리는 분이죠. 김창렬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1: 네, 사실 그 아트페어나 혹은 국내 현대추상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물방울 화가라고만 해도 이 김창렬 화백이 바로 그냥 딱 떠오를 정도로
0: 네.
1: 오히려 유명세로만 놓고 따지면은 유영국 작가보다 국내에서 대중적 인지도는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보게 되는 작가인데요.
0: 네.
1: 1929년생이기 때문에 유영국 작가 화백보다는 13살이 어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좀 독특한 건 평안남도 맹산 출신이셔가지고 되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미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서 서울대까지도 진학했었던
0: 네.
1: 인물로 소개됩니다. 다만 문제는 하필이면 그 시기에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 특히나 전쟁 시기에 자기 그 동문 친구들 중에 그 동창 120여 명 중에 60여 명이 전쟁에서 이제 희생당하는 걸 직접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야 하는 그 힘든 시간을 겪으셔야 했었고
0: 네.
1: 그 이후에 이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김한기 화백이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 같은 게 또 후배에 해당하는 김창렬 화백의 재능을 보고
0: 네.
1: 추천도 해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장학 제도를 통해서 뉴욕에 가서 미술을 좀 배우시게 됐었던 거죠. 근데 막상 미국의 그 자본주의 시대의 미술이 썩 아마 안 맞으셨던 것 같아서 3년 정도 유학하시고 원래 국내로 돌아오시기로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경험하고 가라고 프랑스에 들렀다 가게끔 이제 항공편이 편성이 됐었다고
0: 네,
1: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프랑스에 갔다가 그 낭만에 완전 빠져버리셔가지고 원래는 계획하신 게 아니셨었다는데
0: 예.
1: 난 여기 살아야겠다 하고 아예 눌러 앉아버리셔가지고
0: 네.
1: 그곳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셨고 그때 이제 아무래도 타국이고 터전이 없다 보니까 환경이 되게 넉넉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에 약간 마구간 비슷한 곳을 작업실로 이렇게 쓰셨었다는데 그 공간에서 자신의 예술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고민하다가 탄생하게 된 시리즈가 물방울 시리즈여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또 이제 김창렬 화백도 마치 유영국 화백처럼 계속 물방울 하나에 집중해서 물방울의 화가라는
0: 네.
1: 이름을 갖게 됐다라고
0: 네.
1: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방울 그리셨던 것은 아니네요.
1: 네.
0: 역시나 유영국 화백처럼.
1: 네, 오히려 초기에는 앵포르메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 서구 아방가르드라고 얘기하는 건 좀 실험적인 서양의 전체 모든 미술들을 좀 일컫는 좀 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앵포르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혹시 미술 좋아하시면은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잭슨 폴록이라고 미국에서 막 물감 뿌리고 이러면서 그리는 예술가 언뜻 들어보셨을
0: 네.
1: 수 있거든요.
0: 네.
1: 그게 미국에 등장했었던 시대에 이제 유럽, 서유럽권에서는 앵포르멜이 전쟁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무너졌으니 그걸 오히려 되게 폭발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비정형 추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기존에 우리 이름 아까 언뜻 얘기한 칸딘스키 이런
0: 네,
1: 예술가는
0: 네.
1: 뭐 삼각형, 직선, 사각형 이런 거로 그린다면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반고나 뭉크 같은 예술가의 거친 터치나 색감들 같은 걸 구상 없이 추상으로만 거의 가득 차게 그리는 게 앵포르멜 이런
0: 네.
1: 장르인데
0: 네.
1: 이거를 이제 김창렬 화백의 영향을 받아서 초기에 좀 그 형식으로 그림을 많이 보여줬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김창렬 화백의 경우에는 본인이 겪었던 또 전쟁의 트라우마랄까요? 아픔 같은 것을 말씀 주신 앵포르멜 회화식으로 이제 선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앵포르멜 대표작은 일단 소개해 주시면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1: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
0: 네.
1: 김창렬 제사 라고 쓰면 치면은 나오는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그게 초기에 말씀드린 앵포르메리라고 얘기하는 비정형 그 회화의 추상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한 완전 초기 시리즈에 해당하고요. 언뜻 검색해서 보셨을 때 이건 전혀 물방울 같지 않은데
0: 전혀요.
1: 내가 예. 알던 김창렬이라는 사람의 그림이 아닌데 라는 네. 생각이 드실 건데요. 마치 아까 그 유영국 화백도

0: 안전 초기에는 오히려 서양 예술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것이라기보단 실험적인 추상 예술로 오히려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창렬 화백 역시도 마찬가지여서 그 초기 제사라는 시리즈 제목이 제사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이건 이제 해석론이어가지고 전혀 다르게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뭔가 구멍 뚫린 것처럼 터치가 콱콱 박혀 있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되게 거칠고 두꺼운 붓으로 확 긁듯이 지나가거나 이런 터치들이 제사 시리즈에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 전쟁의 시대 속에서 총탄에 희생당해야 했었던 젊은이들이나 혹은 뭐 상처처럼 몸에 새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찢겨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를 감당해야만 했었던 당대의 어찌 보면 세대들 그리고 김창렬 화백 본인의 고백에서든 어쨌든 본인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생존자로서의 예를 들어 미안함이나 혹은 슬픔이나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나 그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좋은 곳으로 영원히 가길 이런 마음 약간
1: 제사 애도하는
0: 맞습니다. 딱 그 좋은 단어네요. 애도의 마음이 담긴 게 제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시기를 겪어야 했었던 그 전쟁의 시대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이 그 초기 앵포르멜 형태의 작품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김창렬 화백이 본인의 이 대표작 이 앵포르멜 대표작들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한 적은 없나 봐요. 이건 해석론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거라고 말씀 주신 거 보면
0: 그러니까 생전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단어들은 던져 주시거든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김창렬 화백이 뭐 친구들이 뭐 그렇게 몇 명이 죽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상처가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뭐 말씀하신 애도의 마음으로 그렸다 이런 키워드들은 주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앵포르멜을 포함한 추상이라는 장르가 작가가 그 단서를 어느 정도 줬다고 해서 그걸로만 볼 필요가 사실 그렇죠. 없는 장르이기는 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작가의 인터뷰와 언어를 통해 이렇게 많이 해석되는데 이건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그 설명 들으니까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0: 그래서 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언어가 되게 좀
1: 맞아요.
0: 위험해가지고
1: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요.
0: 맞습니다. 네. 이게 언어에 의해서 오히려 사유가 제한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저를 포함한 누구의 안내나 이야기를 들으시더라도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여러분만의 감상법으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물방울이라는 주제는 본격적으로 아까 그리게 된 게 프랑스에서 정착하면서부터 근데 그 아까 되게 상황이 어려워서 마구간에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까요?
0: 이게 그 프랑스로 넘어오신 직후에는 우리가 아는 되게 사실적인 물방울이 아니라 초현실주의라는 장르에 또 영향을 살짝 받으셔가지고 뭔가 약간 순처럼 보이는 좀 독특한 형태의 그 녹아내리는 듯한 물방울로 처음엔 막 연구를 하셨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형태의 동그란 그런 물방울로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이것도 이제 살아계실 때 김창렬 화백에 직접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고 이제 아드님이 다큐멘터리 만드시면서 얘기한 내용이 있고 사실 작고하시기 전에 제가 근무하다가 우연히 만나뵙게 돼서 여쭤봤을 때 들은 내용이 있는데 단어들이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합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프랑스에서 말씀드린 넉넉치 않은 환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작업이 좀 이렇게 연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원하는 게 딱 안 나와가지고 아 일단 멈춰놓자 하고 세워놓으신 거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다시 작업해야겠다고 이렇게 세수를 하시다가 물방울이 이제 캔버스에 탁 튀었는데 그게 이제 빛이 새어 들어오면서 물방울이 반짝하다가 점점 스며들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저 어찌 보면 찰나에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저 물방울이 물은 사실 그 자체로 약간 생명의 순환과 같은 상징을 갖기도 하잖아요. 저게 어찌 보면은 본인이 보여주고 싶어 했었던 전쟁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생명이 희생당하고 그럼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또 태어나고 그들을 또 기억하고 위로하고 그 과정에서 세상이 다시 나아가고 그런 모든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일 처음 제작하신 게 1972년에 밤에 일어난 일이란 제목으로 검은색 배경에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안쪽에 탁 이렇게 그려진 걸 처음 이제 사진처럼 거의 사진에 가깝게 사실적으로 그리신 이후에 이거다라고 아마 영감이 오셨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물방울을 거의 굳이 얘기하자면 추상적으로 보는 작품이긴 한데

0: 이미지로만 따지면 이쪽은 되게 명확하게 물방울이
1: 그렇죠.
0: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그려져
1: 굉장히
0: 있거든요.
1: 입체감이 있게 보이기도 하고.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창렬 화백이 조금 독특하게 평가받긴 합니다. 추상화가로 보통 뭐 단색화전이든 이런 거할때 같이 그 연장선에서 많이 소개되는 예술가인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미지만 딱 놓고 보면 완전 구상에 해당하다
1: 그러네요.
0: 보니까 구상인데도 추상처럼 보게 되는 작가라고 보통 소개됩니다.
1: 그래서 그 물방울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면 뭐 물방울이 튀어서 이렇게 흐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은 글자 위에다 물방울을 넣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방울 작품들의 특징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딱한 방울로 시작이 됐고, 그게 흘러내리고 조금씩 조금씩 방울이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도배하거나 진짜 막물 뿌려놓은 것처럼 가득 채워진 시리즈도 만들어졌었고요. 이제 아마 김창렬 화백의 시점으로 상상을 해본다면은 결론적으로 실제 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지만 저 안에서 표현하고 싶은 건 명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험, 굳이 얘기하자면 김한기화백 아까 점화라고 말씀드린 점 색으로 이렇게 땡땡땡땡 배어 있는 그걸 김창렬화백은 실질적인 물방울이라는 구상적 매체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발전시킬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한번 새롭게 진화하게 된게 신문지 위에다가 그리는 걸 하셨었거든요. 그 프랑스에 그 당시에 머무르셨다 보니까 직접 보시기에 뭐르 피가로 그런 프랑스 신문이 글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워낙 좀 감각적이고
1: 아름답죠.
0: 예쁘고 하다 보니까 그 신문지 위에 어찌 보면 처음엔 습작처럼 연습하면서 그려봤더니 오히려 뒤에 실제 하는 어찌 보면 일상의 매체 위에 그려지다 보니까 뒤에는 실제이고 따지고 보면 물방울은 오히려 가짜에 해당하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오히려 물방울도 그 위에 실제로 맺혀있는 실제 실존과 그 비실제가 같이 하는 듯한 그 이미지가 되게 아마 마음에 드셨던 것 같고요. 좀더 약간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과 실제의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고, 다만 그 이후에 천자문 시리즈로 넘어오신 이유를 생전에 말씀하신 건 연구하시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계셨었지만 본인의 정체성은 한국인, 아시아에서 살아간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릴 때 이제 할아버님께 천자문 어릴 때 계속 쓰면서 배우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글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천자문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추억이자 정체성, 약간 뿌리 같은 매체였었다 보니까 천자문을 새기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물방울을 그리는 시리즈 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 완전 후기로 가면서부터는 단순히 회화라는 장르에만 머무르지도 않고 여기에 진짜 다양한 매체나 조형적인 특성까지 살려가지고 훨씬 좀 물방울이라는 하나의 주제, 소재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걸로 표현하거나 우리에게 명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식을 다 선보인 예술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이 물방울 관련된 모든 작품들, 그리고 그 변화, 변주, 이런 것들을 혹시 여기서 볼수 있는지 궁금한데, 제주도에도 제주도립 김창렬 미술관이 있죠. 굉장히
0: 네,
1: 아름다운
0: 맞습니다.
1: 공간인데, 최근에 말씀 주신 평창동에 김창렬 화가의 집이 문을 열었잖아요. 여기 어떤 공간이고 왜이 공간을 여기에 다시 만들게 되었을까요?
0: 이게 특성이 그 제주도의 김창렬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기증받아서 말 그대로 미술 전시를 메인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굳이 대놓고 얘기하자면은 대작이나 좀큰 작품들 위주로 경험하시고 싶다 하면 제주도에 가시는 게 맞긴 하거든요. 다만 아예 이 미술관으로서 지어진 곳이 아닌 평창동에 이번에 새로 오픈했다는 김창렬 화가의 집이라는 공간은 이름 자체가 화가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만큼 실제로 그 후기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에 머무르실 때는 늘 살고 작업하셨었던 30여 년을 지내신 그 집을 이제 종로 구에서 이제 매입을 하고 그 김창렬 미술관을 건축한 플랫폼 건축 사무소라는 곳에 아예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김창렬 작가님 후기작이 회기 시리즈라고 보통 소개되거든요. 그 물방울을 통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불교의 약간 윤회 같은 개념처럼 결국에는 생명, 죽음, 다시 순환해서 또 다른 생명의 탄생, 이걸 물로 계속 표현했었던 작가이다 보니까 평창도 그 언덕배기 올라가셔서 들어가시면은 오히려 밑에 층부터 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층쭉 보고 야외에 이제 평창동 풍광이 보이는 야외 정원을 걸어서 다시 동선 끝으로 올라오면은 다시 입구로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0: 연결되게 되어 있는 구조여서
1: 회귀라는 주제와도 아주 맞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적으로도 사셨던 공간의 거의 모든 틀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고요. 다만 거길 정돈해서 전시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연구했었던 막 대작들 위주로 있는 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작품들, 시기별 작품 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1: 네.
0: 다큐멘터리와 더불어 작업하셨던 그 작업실 공간도 그대로 연출이 되어 있어서 일단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1: 네.
0: 평창동에 살아보질 않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지 그 평창동 저택에 웬만해서
1: 그렇죠.
0: 이런
1: 가볼 일이
0: 개인이
1: 없으니까요.
0: 들어가 볼 일이 없다 보니까
1: 네.
0: 와, 이곳의 풍광이 이렇게 서울 레인데도 좋구나. 이것도 아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공 문화 공간으로 아예 처음부터 조성이 된
0: 맞습니다.
1: 거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신 이유는 개관 전시가 진행 중이어서일 텐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0: 지금 3월에 시작이 되어서 8월 23일까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1: 네.
0: 다만 여긴 무료는 아닙니다. 여기는 일반 관람객은 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네.
0: 종로 구민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장년층이시거나 하면은 50% 뭐 할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대적인 입장료 가격은 되게
1: 그 저렴한
0: 저렴한
1: 편이죠.
0: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말씀드린 생활 공간이었던 곳이다 보니까 막 전시장이 엄청 크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데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일반적인 미술관에선 경험할 수 없는
1: 그렇죠.
0: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고
1: 네.
0: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아직 제주도 립 김창렬 미술관을 안 가보셨다면 서울 근교에 거주하신다면은 여기를 먼저 가보시고, 아, 나는 이 예술가가 보여주는 작품이나 이런 개념이나 삶의 방식이 되게 지금 막 바쁜 나에게 위로가 된다 하신다면은 제주도 가셨을 때 제주도의 김창렬 미술관까지 가시면은 가장 완벽하게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네요.
0: 싶습니다.
1: 사실 누군가의 공간. 근데 그 누군가가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예술가의 집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은 작고하고 없지만 그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그 공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 일상생활과 함께 예술활동을 하던 곳이니까 그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게 그대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다녀오셨으니까
0: 네네.
1: 그 지하부터 이렇게 다 보셨을 텐데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공간 중에?
0: 저는
1: 네.
0: 말씀드린 그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1: 네.
0: 작품 자체만 몰입하실 거라면 제주도 립이 더 압도적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1: 네.
0: 규모나 혹은 공간 구성 측면에 있어서. 근데 그 말씀드린 평창동이란 공간 안에 작가가 이런 풍경과, 그리고 특이한 건 막상 그림 그리시는 공간은 창이 거의 제일 위쪽에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듯이 창이 되어 있는데,
1: 아, 그래요?
0: 그것도 작가님이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오히려 그냥 창이 정말 큰 곳에
0: 그쵸.
1: 작업실을 할것 같은데.
0: 풍경이 너무 좋은 곳이어서 그거
1: 네.
0: 보면서 되게 여유롭게 맑게 그리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도 약간 수행자처럼 기존에 프랑스에서 작업하시던 공간도 실제로 빛이 이렇게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그런 창고 같은 공간이셨었다고 하고, 동굴과 같은 느낌으로 아예 만들어 달라라고 최초의 집을 지을 때부터
1: 네.
0: 김창열합에게 의지를 다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창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들어가신 제일 위쪽은 어찌 보면 원래 생활하셨을 거실과 같은 공간은 너무 아름다운 평창동의 고요한 그 주택 풍경을 볼수 있고, 내부로 들어가서 작업하셨던 공간들은 오히려 온전히 몰입하면서 수행자처럼 그림 그렸을 김창열을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굉장히 큰것 같고요. 다만 평창동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방문하실 때좀 교통편에 있어서는
1: 그렇죠.
0: 네,
1: 대중교통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0: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1: 네.
0: 이제 차로 이동해서 주차하고 걸어 올라갔는데 15분 걷는 거로 되어 있길래 뭐 충분히 걸을만 하네 하고
1: 그
0: 갔는데 계속
1: 언덕의
0: 언덕이어서
1: 경사가.
0: 앞에 도착했을 때 거의 약간 무슨 저혈당 쇼크 마냥 헉헉대면서 들어갔는데요.
1: 체력을 좀 키우셔야
0: 예,
1: 하겠어요.
0: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근데 확인했더니 마을 버스가 있긴 하다고
1: 아,
0: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
1: 네.
0: 8003번 버스가 있는데 문제는 한 시간에 세 대만 다닌다고 해서
1: 아, 네.
0: 만약 대중교통으로 가시면 체크는 하고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반드시 운동화를 네, 착용하시고. 자, 오늘 유영국, 김창렬 두 거장의 생애와 전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전시 추천하는 이유까지 듣고 예, 정리할게요.
0: 네, 사실 국내에서 추상미술하면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추상미술이란

0: 장르는 과거에 아는 사람들끼리 해석하고 좋아하는 그런 구상의 회화, 역사화 같은 게 아니라 감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마음을 열고 말씀드린 이 자극 중심의 시대 속에서 마음을 비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게전 추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말씀드린 좋은 가격으로 잘 즐길 수 있는 괜찮은 전시들입니다. 직접 가서 한국 추상의 상징적인 거장들을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네. 박혜진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유영국 사는 내 안에 있다 전시와 김창렬 물방울의 흔적 전시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방울은 아무리 그려도 끝내 다 담아낼 수 없었던 애도의 일기였는지도 모른다. 김창렬 화백의 말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다름의 연주, 닷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꽉 짜인 도시 생활에 길든 우리들이 이렇게 여행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면서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여울의 나만 알고 싶은 유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행자의 마음, 생각만 해도요. 어딘가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을 만날 것 같아서 내 마음부터 먼저 환해지곤 하죠. 그래, 여행이니까. 낯선 곳, 낯선 사람들이니까 하고 쉽게 용서하고 털어버리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평소보다 주변을 향해서 훨씬 더 너그러운 눈길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묘미가 아닐까 해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요. 우리가 여행자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늘 설레는 눈빛을 품고 지낼 수 있을 텐데요. 잠시나마 낯선 세상을 처음 만난 여행자처럼 가볍고 따뜻한 설렘으로 채워보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가이아의 연주로 동쪽으로 가는 여행자 전해드렸어요. 여행, 뭐 여행자 이런 말만 들어도 참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여행자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떨까요?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을 매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쩐지 현실에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고 마음이 붕 떠 있을 것도 같은데요. 사실 여행을 떠나면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기도 하고 갑자기 뭐 소나기를 만나서 발이 묶이기도 하고 그런 난감한 상황들이 생겨도 그냥 웃으면서 또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게 되잖아요. 일상에서는 생각해보면 1분 1초 늦어지는 것도 막 조바심 내고 작은 실수도 막 얼굴 붉히면서 예민해지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근데 결국 낯선 곳이 우리를 너그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로든 흘러가도 괜찮다라는 그 좀 유연한 마음가짐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익숙한 골목길도 매일 만나는 이웃의 얼굴도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또 아주 특별한 여행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행자의 마음을 오늘은 좀 키워볼까요? 넘실넘실 흘러가는 서정적인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여행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곡 준비했는데요. 그림의 노래와 연주로 바람은 봉봉 듣고 오시죠.

그림의 노래와 연주로 바람은 봉봉 전해드렸어요. 6642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보는 미지의 세상을 보는 여행. 마음은 넓어지고 호기심은 쌓이고 즐거움과 행복의 여행입니다. 오늘도 여행의 마음으로 음악마루 같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행은 진짜 그냥 생각만 해도 그 단어만 떠올려도 참 기분 좋아요. 지금 당장 갈 것이 아니어도 괜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여행지 풍경 좋은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보면서 좀 대리만족하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던데요. 그런 기분 좋은 설렘 여러분도 좀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7208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김인설님께서 오늘 초복이네요. 12시는 음악여행 떠나요 하시고 영디바라기님께서도 서울은 흐려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복날 시작입니다. 맛있는 복날 음식 챙겨 드시고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시고 7740님께서도 어릴 적 동네 분들과

또 복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나눠 드시던 그 추억 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초복이라서 여러분 보양식도 챙겨 드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뭐 드세요? 근데 보통 초복하면 대표적으로 삼계탕 떠올리고 아니면 뭐 장어, 아니면 뭐 삼겹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로 좀 고기 종류가 이제 몸에 보양이 된다 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드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음식 오늘 드실 계획이신지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몸에 좋은 보양이 되는 음식 같은 음악들 오늘 준비해서 여러분께 또 전해드릴게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보양식 같은 음악 나 이거 들으면 좀 힘날 것 같은데? 라는 곡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청해 주세요.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배혜경 작가의 비녀 중에서 일부분 나눌 거예요. 평생 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던 외할머니의 성정을 그대로 닮은 비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비녀 뒤에 숨겨진 굴곡진 삶을 담아낸 글 만나보고요.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돼 있죠.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인데요.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을 송순섭 명창의 소리, 박근영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부터 16일까지죠.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펼쳐지는데요. 판소리 다섯 바탕 무대에 공연 관람권 준비했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는 바로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 무대 공연 관람권 준비했거든요. 우리 소리의 깊은 감동을 직접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관람 신청 문구와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이희문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제주 나돈데 듣고 오시죠.

음악이 보양식이네요. 제주 나돈데 듣고 오셨어요. 이희문 외에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그냥 아 풍경 좋은 지금 제주도에 있으면 어떨까? 그 생각만 해도 아 마음이 막 그 차오르는 풍요로움으로 차오르는 그러면서 왠지 몸도 건강해질 것만 같은 귀로 듣는 정말 보양이다, 보양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들으신다면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 란이 있어요.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 있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오늘 복날인데 여러분 뭐 드세요? 라는 질문에 7208님께서 삼계탕이요. 역시 복날은 삼계탕이 대세인가 봅니다. 8765님께서는요. 어릴 때 복날은 주로 맷돌에 갈은 콩국수나 콩죽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하셨는데 콩국수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그 콩물에 삶은 면 넣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콩죽은 사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콩을 곱게 갈아서 쌀과 함께 끓인 전통 건강죽이라고 하네요. 와, 아 콩죽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콩을 갈아서 만든 거다 보니까 고소한 맛, 또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영양죽이 된답니다. 아, 그렇겠네요, 정말. 이게 콩은 아무래도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정말 건강식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꼭 삼계탕, 뭐 장어, 뭐 삼겹살 이런 거 아니라도 그냥 나에게 잘 맞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게 뭐 보양식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한옥 찻집, 외할머니는 햇살 좋은 날이면 마루 끝에 앉아 계시곤 했다. 방금 세수한 것 같은 얼굴로 다소곳이 앉아 있는 자태는 백자 화병 같았다. 수줍음을 타고 목소리 한번 크게 낸 적이 없는 분이지만 어디에 계시든 쉽게 눈에 띄었다. 뒷모습만 보아도 할머니가 분명하다는 표지는 쪽진 머리에 한결같이 꽂혀있던 은비녀였다. 그리 길지 않은 민무늬의 소박한 장신구, 그것이었다. 10살 계집아이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려다 문턱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은비녀의 포박에서 막 풀려난 긴 머리카락이 찬빛에 쓸리며 미세하게 떨다가 가녀린 어깨를 타고 방바닥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참이었다. 창호지를 넘어 들어온 햇살이 머리카락에 반사되며 가루로 흩어졌다. 예순을 넘겼을 외할머니의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흰색이 덧칠되어 있어 더욱 야릇한 감흥을 불러왔다. 천경자전을 보면서 기억 속에 그 장면이 되살아났다. 화가의 화폭에 자주 등장하는 뱀과 여인 앞에 섰을 때였다. 화가 자신의 한이고 업이자 수호신을 상징하는 뱀의 형상들이 본능적으로 꿈틀대고 있었다.

인생에는 정해진 행로가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외할머니에게는 한 지아비와 해로하지 못할 길이 주어졌던가 보다. 남편을 세상 밖으로 먼저 보낸 후 세상 물정에 발맞추기에도 이제 눈 밝히기에도 서툴렀던 안학은 키워내야 할 아이들 때문에라도 다른 가정을 꾸려야 했다. 남들의 이목과 구설은 어찌하고 풍상의 삶을 홀로 견디셨을까?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을 본 적이 있다. 한복을 수수하게 입은 젊은 외할머니는 자개농처럼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어 쪽을 찌고 새치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할머니는 몸이 성치 않은 남편을 밤낮으로 보살폈다. 할아버지는 통증으로 신경이 나를 도두고 그럴 때면 한밤이고 새벽이고 어머니가 달려가 대신 달아드리며 날선 마음 자리를 다독여드렸다.

외할아버지는 몇 해를 그렇게 고생하다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걸음을 하셨다. 의지할 곳 잃은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지고 머리카락을 똬리로 튼 비녀는 한 일자로 입을 꼭 다물었다. 그 이후로 할머니의 긴 머리카락을 본 기억이 없다. 외할머니는 여든을 넘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빗장을 지르듯 그 비녀를 꽂고 계셨다. 불만을 토로하거나 하소연이라도 할 성정이 못 되니 평생 가슴에 눌러재웠을 한숨의 덮개가 얼마였을까? 불꽃 같은 순간의 인상은 세월의 바람을 타고 머리카락과 방바닥에서 사금팔이 빛을 쪼개어내던 은비녀를 질러놓은 머리도 곱상이었지만 실뱀처럼 남실대는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국거비님께서 아, 슬픈 선곡이네요 하셨는데 김수철 작곡의 인생 전해드렸어요. 백인영의 아쟁 연주였는데요. 정말 누군가의 굴곡진 인생을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배혜경의 비녀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은비녀를 꽂은 외할머니의 다소곳한 뒷모습. 그리고 창호집 문틈으로 비쳐들던 햇살에 가녀리게 흔들리던 길고 긴 머리카락. 글을 읽고 나니까요. 옛날 흑백 사진 한 장을 다시 꺼내본 것처럼 마음 한편이 좀 아련해지네요. 생의 모진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그저 한평생 입을 꾹 담은 은비녀처럼 슬픔도 한숨도 가슴 깊이 누르고 사셨을 우리네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삶이 그려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안으로만 사겨야 했던 그 모진 세월의 흔적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비녀를 단단히 지르며 당신이 가야 할 외로운 길을 조용히 다잡고 견뎠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하소연 한번 없이 묵묵히 삶을 품어 안았던 그분들의 단단한 뒷모습이 왠지 그려지는 것만 같아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배혜경의 비녀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래아의 노래와 연주로 생각나네 듣고 올게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화양연화 준비했습니다. 앙상블 더 류의 연주로 만나보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이별가 전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곡이었어요. 김준수의 노래 두 번째 날에 연주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수요일 2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함께 할 수 있죠. 판소리 수궁 가운데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을 송순선 명창의 소리, 박근영 명고의 북장단으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오늘 초복이다 보니까 음식 이야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께서는 옷백숙 추천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 백숙에 옷 넣은 거. 근데 이거는 그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옷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그냥 안 드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백숙. 백숙도 좋죠. 삼계탕하고 백숙의 이제 차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삼계탕은 연계. 그리고 백숙은 그 토종닭. 그리고 이제 그 배를 갈라서 찹쌀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도 또그 삼계탕과 백숙의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두꺼비님께서는 반려견 코코 키우다 보니까 메뉴를 좀 신중하게 선택하는 편입니다. 또 이게 반려견 코코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만큼 크시다는 거죠. 김인설님께서는 죽 종류 많은데 콩죽은 처음 들어봐요. 콩물은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죽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백질, 식이섬유 풍부해서 몸에 좋대요. 소화 부담이 일단은 적대요. 그리고 이 음식이 부드럽다 보니까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영양 보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초복 보양식으로도 딱일 수 있죠. 어떤 음식 드시든 맛있게 드시면 그게 바로 내 몸에 좋은 보양식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천지윤의 해금연주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잊었던 마음 듣고 오시죠.

천지윤의 해금 연주로 잊었던 마음 함께 감상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편지 요금이 기존 43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약 5년 만에 70원이 오른 거래요. 아, 요즘은 뭐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전 세계 어디든 뭐 순식간에 메시지를 보내는 세상이 됐잖아요. 아,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편요금이 올랐다는 소식은 어쩌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1년에 우표 한 장 살 일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 시대니까요. 그럼에도 이 조그만 우표 한 장이 가진 무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좀 묘하죠. 메신저의 빨간 숫자나 알림음은 결코 채울 수 없는 오직 손편지만이 가진 기다림의 미학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일 거예요. 삐뚤빼뚤 정성스레 편지지를 채우고 봉투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우표를 꾹 눌러붙여서 빨간 우체통에 넣던 옛날. 내가 보낸 마음이 상대에게 닿기까지 걸리는 그 며칠 동안 우리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바람을 기다리고 계절을 기다렸죠. 그 기다림의 시간만큼 우리의 정서도 더 깊어졌던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속도를 줄이고요. 잊고 지냈던 그 아날로그의 여유를 부려보는 그런 시간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받았던 그 우표 붙여져 있는 봉투, 편지 집에 아직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앨리스 인 네버랜드의 연주로 바람을 타고 온 편지 듣고 오시죠.

타고 온 편지 듣고 오셨습니다. 1716님께서 저는 사돈께서 삼계탕을 보내주셔서 감사히 먹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보내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와, 사돈께서 직접 끓이신 삼계탕을 보내주시나 봐요. 와, 이건 뭐 정성이 들어가서 더 몸보신이 잘 되겠는데요. 올여름 보양은 이걸로 정말 충분하겠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국악방송 애청자 여러분들도 보신하시고 이 더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지금 준비했어요. 서도밴드의 노래로 노래와 연주로 사랑가 듣고 오시죠.

0: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할 바탕은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자라와 토끼가 펼치는 팽팽한 문자쓰기 경쟁과 유쾌한 재치가 빛나는 대목,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 준비했는데요. 송순섭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준비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우여곡절 끝에 육지로 나온 별주부 자라는 무서운 호랑이를 간신히 쫓아내고는 곰곰이 생각에 잠깁니다.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 혹시 제 충성이 부족해 산신령님이 조화를 부린 게 아닌가 싶어 정성껏 산신제를 지내기로 마음먹는데요. 자라는 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앞니로 아드득 꺾어 먼지를 턴 뒤 평평한 바위로 제상을 삼고 낙엽을 깔아 제상 종이를 만듭니다. 그러고는 산과 들에서 과일을 주워와 홍동백서로 놓고 은어 한 마리를 잡아 어동육서로 올린 뒤 향을 피우며 간절하게 축문을 읽기 시작하죠. 남해 용궁의 별주부 자라가 감히 고하나이다. 용왕님이 병을 얻어 천년 묵은 토끼 간이 필요하기에 만리길을 고생하며 이 산 아래에 도착했사오니 제발 토끼 한 마리를 내려주시옵소서. 정성스레 축문을 읽고 고개를 들어 건너편 바위 틈을 바라보는데 마침 그곳에 두 귀가 쫑긋하고 눈은 동글동글하며 허리는 늘씬한 짐승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화상에서 보았던 영락없는 토끼였습니다. 자라가 반가운 마음에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요? 하고 불러보는데요. 느닷없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토끼가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며 내려옵니다.
1: 거 누가 날 찾나? 옛날 중국에 숨어 살던 신선들이 나랑 놀자고 찾나? 아니면 건너산 과부토끼가 나와 인연을 맺자고 찾나?
0: 하며 호도독독 똑 깡총 내려오다가 그만 내려오는 속도를 못 이겨 자라와 이마를 쾅 하고 들이받고 맙니다.
1: 아이고 내 이마야!
2: 아이고 내 코야!
0: 하며 티격태격하다가 이내 통성명을 나누게 되는데요. 자라가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수국 전옥주부의 사대손 별주부라 소개하자 토끼도 지지 않고 자기를 달나라 월궁에서 벼슬을 하다가 술에 취해 장생약을 잘못 지어 귀양을 온 토선비라고 소개합니다. 토끼라는 소리에 너무 반가웠던 자라가 그만 문자 쓴답시고 앞뒤 안 맞는 황당한 욕을 섞어 쓰자 토끼는 속으로
1: 저놈이 글은 좀 아나 본데 버릇이 없구나. 내가 전날 배운 한자들을 베풀어 콧대를 꺾어 놓아야겠다.
0: 그렇게 결심하죠. 그러고는 뽐내면서 문자를 굴리는데 서당께 3년에 시를 읊는다. 우이독경 제사상의 홍동백서 좌포우회 심지어 노름판의 끝수까지 족보도 없는 문자를 사정없이 쏟아냅니다. 이에 깜짝 놀란 자라가 얼른 태세를 전환해
2: 글이 과연 문장이오? 얼굴은 선풍도골 신선의 풍채입니다.
0: 이렇게 치켜세우며 세상 사는 흥미를 묻자 우쭐해진 토끼는 밤이면 달을 보고 낮이면 산으로 놀러 다니니 강산 풍경 속에서 내가 바로 지상의 신선이라며 제 팔자를 기분 좋게 자랑.

0: 겁니다. 세상의 위험은 전혀 모른 채 자연 속에서 신선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호기롭게 뽐내는 토끼의 유쾌한 넉살.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을 송순섭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준비했어요. 10분여의 호흡으로 만나보시죠.
1: 그때 별주부는 이렇게 호랭이를 쫓아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중지 역물이라 내 충성이 부족하여 산신님이 변화를 부렸나 보다 생각을 하고 산신제를 지내는 뒤 개변여행유 늘어진 가지를 앞니로 아드득

0: 지쌈삼고
1: 낙엽으로
0: 면지를 깔고 산과 목시

꼭꼭 은어 한 마리 잡아내요. 어동 육서로 갈라.

갑신 6월 기우삭 15일째 남해용궁 별주부 자례 감소고 상천 1월 명산 신령전 치성 발원 남해용왕이 우연 특병하야 천이도사 문병후 전련특안이 즉차운한으로 원해 말리 신고월서 바야내도 차사나 전련특일수를 허급지지 폭망축수 근이청작 상사상향 충문을 읽고 나서 한 곳을 바라보니 큰 런산 바위 틈에 묘한 짐승이 앉았다. 두 귀는 쫑긋 두 눈 도리도리 허리는 런신 공지는 몇 독 좌편청 산이오후

속 틀란다 할랑 오락가락 안구주 춤기난 침생 분명한 특기라 하상보고 특기 보니 산중 태월중 터라 저기 앉은 게 태생은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특기가 듣고 석강 잔뛰며 거기가 날 찾나 거기가 날 찾어 기산영수 소부허유 비서가 자고 날 찾나 수양산 배

나타나 백화심처일승그라 풍사교화림중호 성진화사기날찬나 관월장취강남 태백 기경상천어는 길에 함께 가자고 날찬나 청산유 백록탄에 여동빈이 날찬나 화유수무흐릉도원 그주석객이 날찬나

건도원산 과부 택기가 연푼을 맺자고 날찼나 유리록강창 지리록강창 호복도강창 데려온다 후닥닥 하고 내려오다가 둘이 서로 뒤리 바닥갔다 아이고 과야 아이고 이매야 여보쇼 왜 처면에 방정 맞게 나무 이만한 일이 들이받소 허허 당신 이마보다도 이 복스럽게 생긴 데 코도 바쳤구만. 그는 피차 일반인이 그만두고 우리 통성명이나 좀 없이. 그리 없이. 대체 그대는 유례하옵시오. 예, 나는 저 수국 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와 별날이라고. 퇴끼가 듣더니 예, 나는 저 천상월궁어 이 음양 순사시 허든 이부상서월 텔로니 도약주 축해 먹고 장생약 그렇지요 적하중산하야 머무른지오를 내니 세상에서 나를 우주할 퇴선비라고 하오 별주부가 퇴명을 어찌 반겨 드러났든지 문자를 쓴다고 쓴 것이 앞뒤 정황이 없지 국왕 성활러니 금일에야 상봉호기는 하상겐지 마냐 만만 무고불치 후대 아들 무자식이로고 퇴끼가 듣더니 허허 그분이가 말을 함부로 방정맞게 하는디 말을 저렇게 방정맞게 허기는 해 그러되 단문하고서야 저렇게 문자를 쓸 수가 있나 내가 만일에 저놈 앞에 문자 한마디만 잘못 썼다가는 나 하나로 인해야 세상의 문장들이 모두 낭신을 당할 테니 내가 저놈 앞에 전일에 배운 문자를 한번 베풀어 볼 밖에. 여보시오 별주부. 내 문자통 궁궐에 나가요. 어서 나와보시오. 법안 홍안이요 홍안백발이요 홍불감장이요 이불가 독식이요 멱전 통로요 구행방통이요 오육철 두루성이요 친사둔 통감은이요 당구삼년 폐풍월이요 마유동풍 우유독경이요 어동죽소 홍동백서요 좌포우의 분양재배요 맹규이적은 전라가맹이요 일구이연은 백부지자로고 별주부 듣고 함소할 과연 태선비 태선비 높은 이명 들은지오랠라니 금일에야 상봉을 해보니 응? 그리 문장이요 얼굴이 선풍도 오고리라 저런 귀골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어디 세상 경계나 한번 질러볼라요 특기가 듣고 좋아라고 하 그러시오 아 내 팔자야 무쌍이지요 인적 없는 녹수청산 일모황혼에 잠들었다 월출동령 잠이 깨요 밥없는 산과 묵실 양식을 삼아서 감시하고 신이

할지 유산동남 오로봉과 진국명산 만양모 기엄기엄 기어올라 가만히 굽어보니 화관천무 분부운설이오 유상행비 이편편

0: 허고서 더허드란 말이냐 밤이면 완월하고 낮이면은 유산을째 강산 풍경 흥미가 하노 지상 신선이 나뿐인가 적송자 안기생을 나의제자 삼어두고 이따금 심심하면 총알이 땅땅 때리고 글로 소일이 그러나니라.
1: 토끼가 문자를 쓰면서 막 뽐내는 부분 재밌죠.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요. 수군가는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인간 세상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갈등을 가장 날카롭고도 위트 있는 해악으로 풀어내는 소리예요. 오늘 들으신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육지로 나온 충신자라와 또 깊은 산 속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자신을 신선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토끼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죠. 서로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참 그 뜻도 맞지 않는 온갖 한자 단어들 들은 거 다 요리조리 섞어가면서 자랑을 늘어놓는 자라와 토끼의 대화는요. 사설에 담긴 해악의 미를 아주 생생하고도 우스꽝스럽게 보여주는데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어내려와 내가 바로 지상 신선이다 라면서 가슴을 펴는 그 토끼의 천진난만한 모습은요. 듣는 이로 하여금 다가올 일을 알기 때문에 참 안타까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웃음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사실 이 대목 바로 뒤에는 속임수를 품은 자라가 토끼의 험난한 운명을 경고하는 그 유명한 토끼의 팔란 대목이 이어지죠. 육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온갖 무시무시한 말로 막 겁을 주면서 수궁으로 유혹하려는 그 자라의 끈질긴 사기극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달콤한 용궁의 벼슬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넓고 깊은 바닷속 용궁까지 발을 들이게 되는 토끼가 마침내 배를 가르려는 순간 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라는 희대의 거짓말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 위대한 지혜가 이 소리의 뒤편에 기다리고 있어요. 수군가는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끝내 절망하지 않고 지혜와 해악을 통해서 험난한 세상을 뚝심 있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을 송순선 명창의 단단한 소리, 박근영 명고의 묵직한 북장단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여덟 가지의 재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별주부가 토끼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토끼가 결국은 수궁으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수궁에서 펼쳐질 행복한 일들을 상상하는 토끼의 들뜬 마음을 담고 있는 곡이에요. 바다의 노래로 수궁가 내려가 보세 듣고 옵니다.

바다의 노래로 수군가 내려가 보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함께 감상해봤고요.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 12시는 사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716님께서 아 사돈께서 그 삼계탕 끓여서 보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사돈께 이 문자를 보내드려서 다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국악방송 덕분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초복인데 음식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안부 전하는 그 마음도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보내세요.

더운 것도 문제지만요. 냉방이 지나치게 잘 돼서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냉방병도 걱정이 되고요. 안은 시원하고 밖은 덥고 실내외 온도가 5도에서 6도 정도 차이가 나는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되면요. 우리 몸이 적응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근육통이나 오한도 느껴지고 실제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도 일으키게 된다고 하네요. 실내외 온도차가 5, 6도 이상 벌어지지 않게 그 이내인 게 좋고요. 실내 환기 자주 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물론 규칙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챙기는 데 필요한 일일 거예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악기라고 불리는 해금. 애절한 선율부터 힘찬 가락까지 한 대의 악기가 들려줄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잇따라 마련됩니다. 먼저 7월 19일 일요일 오후 5시엔 제27회 해금 연구회 정기 연주회 보잉온이 열립니다. 현재 해금 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해금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연주 단체인데요. 공연 제목인 보잉온은요, 해금의 활을 긋는 연주법인 보잉과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의 온을 담아 해금 음악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처럼 이번 공연에선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해금의 폭넓은 표현력과 새로운 가능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7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엔 지영이류 해금산조 보존회 정기연주회가 펼쳐집니다. 지영이 명인은 해금은 물론 피리와 대금, 전통 악무까지 두루 섭렵한 예인으로 특히 해금 산조를 악보로 정리해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우리 전통 음악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죠. 지영이류 해금 산조 보존회는 이러한 음악 세계를 연구하고 계승하는 전문 연주 단체로 이번 공연에선 보존회 회장 홍옥미를 비롯한 연주자들이 지영이류 긴 산조와 짧은 산조를 선보이며 지영이 명인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들려주는데요. 여기에 대표 창작곡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만춘곡도 무대에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웅장한 군악의 울림 속에서도 우리 전통음악은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40년 동안 이어져온 국방부 전통악대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됩니다.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 헤리티지가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공연 제목인 헤리티지, 우리말론 유산이라는 뜻이죠. 130여 년에 이르는 우리 군악의 역사와 전통악대가 걸어온 4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 소중한 유산을 오늘의 무대로 잇고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는요,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처음 세계 무대에 소개된 이후 취타를 비롯한 우리 전통 군악의 맥을 이어오며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알려왔는데요. 우리 군악의 역사와 품격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은 오래된 것이지만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예술이 되기도 하죠. 7월 25일 토요일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더하며 관객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두 국악인의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먼저 오후 3시 전주 한병문화관 실내 공연장에선 소리꾼 고영열의 피아노 병창, 춘향, 불과 눈물이 펼쳐집니다. 고영열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까지 폭넓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온 소리꾼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별, 기다림의 이야기를 한층 더 입체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 강원 원주 치향예술관에서는요. 경기 소리꾼 이희문의 공연 오방신과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희문은 경기민요를 바탕으로 늘 파격적이고 새로운 무대를 선보여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에선 오방신으로 변신해 관객들과 함께 번뇌와 욕심이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는 특별한 여정을 펼쳐냅니다. 전통음악의 밴드 사운드와 화려한 무대 연출 퍼포먼스를 더해 마치 한편의 의식극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는데요. 올여름 색다른 국악 공연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두 공연 모두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한병문화관과 원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왔어요. 왔어. 초복이 왔어요. 무더위에 첫 번째 고개 초복. 여러분 잘 건너고 계신가요?
1: 서울은 오전 내내 비가 오더니 이제 오후 들면서 그쳤습니다. 뜨겁거나 시원하거나 또 이 맛있는 점심 식사 여러분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 요즘에는 다들 이제 건강해서 그 체중 조절도 하시고
1: 네.
2: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은근히 보면은 그 소스도 굉장히 많이 신경들을 쓰신다 그래요.
1: 맞아요. 소스에도 설탕부터 기름 뭐 고추장까지 다 칼로리가 높고 당도 높아가지고 요즘 식품업계에서는 소스도 저당으로 저칼리 소스 저칼로리 소스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소스는 좀 달고 짜고 뭔가 진해야 맛있을 것 같기는 한데 워낙에 시대가 이제 건강 소비가 트렌드다 보니까 소스도 건강을 따지는 것 같아요.
1: 소스 우리말로 하면 양념장이죠.
2: 그렇죠.
1: 네. 자 나른한 오후의 소스 맛있는 양념장과 같은 방송
2: 누구?
1: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 디아입니다. 자 오늘도
2: 맛점 보세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은 이날치의 어류도감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 새벽에 축구 봤어요? 스페인이랑 프랑스?
0: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
1: 아, 하이라이트로. 네네네. 아하, 그랬군요.
0: 뭐 2대0으로 네. 스페인이 결승 진출을 했죠.
1: 네.
0: 둘 다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미리 보는 결승전이었으나.
1: 아, 근데 스페인이 다 막아버리던데요.
0: 네, 막기도 다 막고
1: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아요.
0: 예. 기본적으로 볼 점유율은 뭐 비등비등했는데 스페인이 그러니까 참
1: 더 잘했어.
0: 감동 노름이라는 게 생
1: 감동 노름?
0: 네. 축구는 진짜 감동 노름이다.
1: 아, 감동 노름.
0: 전술이 스페인 전술이 프랑스한테 제대로 먹혔다. 프랑스가 이제 꼼짝을 못하더라고.
1: 음바페가 아예 아무것도 그러니까 뭘 해도 막히던데요.
0: 맞아요.
1: 아무래도 스페인 선수들이 보양식을
0: 아
1: 잘 먹은 것 같아요.
0: 뭔가 비약이 좀 있네요. 아 그래요.
1: 아 열리 갔다가도 열.
0: 아 근데 잘 먹어야 돼요 운동 선수.
1: 아 그럼요.
0: 맞아요.
1: 네. 네. 그리고 소스도 적당한 걸. 잘 섞어야 됩니다.
0: 아, 예,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소스가 맛있으면 또 더 잘 먹게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자, 오늘 초복이죠. 예. 네. 초복에 그래서 함께 할 소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0: 소스요?
1: 네.
0: 소금이 제일 좋지 않나요?
1: 사실은 그렇습니다.
0: 사실은 백수. 사실
1: 저는 소금이랑
0: 네.
1: 후추 두 가지면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0: 예. 여기서 끝내요?
1: 아니 근데 삼계탕을 먹을 때는 그러하고
0: 아 닭 한 마리
1: 네?
0: 닭 한 마리는 그 특제 소스를 같이 먹어야 돼요.
1: 양재
0: 양파와
1: 있는?
0: 예 아. 양파와 그 부추 넣은
1: 네?
0: 그 특제 소스 겨자 들어간
1: 네네네네
0: 그거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1: 그러니까 지금 꼭 삼계탕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0: 네.
1: 어떤 요리를 먹을 때 요 소스가 참 좋다.
0: 네. 네,
1: 우리 지역만의 소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스가 있을 수도 있죠.
0: 아니 먹태만 해도 그냥 드시는 것보다
1: 네네네.
0: 마요네즈에 그 간장 딱 넣고.
1: 맞아 맞아.
0: 그 매운 고추 차차차 아, 썰어가지고.
1: 청양고추.
0: 네.
1: 맞아 맞아 맞아.
0: 그렇게 넣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치킨 먹을 때는 양배추에다가 마요네즈와 케첩을 섞어야죠.
0: 아 그렇죠.
1: 네.
0: 그 우리 전통
1: 그거 맛있잖아요.
0: 통닭. 그거 아니겠습니까? 샐러드?
1: 그렇습니다. 예.

0: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소스, 우리 지역만의 소스, 나만의 비밀 소스 레시피들 이렇게 한번 정보 같은 거를 공유해 보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1: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흥,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부침개 같은 거 먹을 때도 간장에다가 그 양파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0: 그쵸.
1: 해물파전 같은 거.
0: 오.
1: 그런 소스도 있고요.
0: 네.
1: 초고추장을 활용한 또 어울리는 소스들.
0: 초고추장?
1: 초고추장.
0: 멍게.
1: 그렇죠.
0: 에.
1: 회 같은 것도 거기에 담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0: 회덮밥 먹을 때도 초고추장도 예, 예. 필요하고요.
1: 자, 다양한 소스, 우리 지역만의 소스, 나만의 소스 레시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0: 네.
1: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상합니다. 점심 먹고 나른하면 파투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3: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5: 똑딱이 퀴즈
6: 노래하고 싶다.
7: 노래하고 싶다.
8: 이것저것
9: 이놈 저놈
10: 묻지마
11: 따지지마
12: 우리 모두 파투한테 달려간다.
1: 파투의 상사디아.

0: 입과선 스튜디오의 구나해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소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벌써 군침이 도네요.
1: 그렇죠. 모든 요리는 원래 뭐 메인이 가장 중요하지만 네. 또 메인을 받쳐줄 수 있는 소스가 무엇이냐에 따라 네. 그 메인이 더 빛나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죠.
0: 네.
1: 자,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스 레시피는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5601님 경상도에서는 순대를 먹을 때 막장에 찍어 먹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고향인 강원도에서는 새우젓에 순대 먹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하셨는데
0: 서울 경기를 보면 강원도시인가요? 약간 새우젓에 이렇게 아니면 그 양념 뭐랄까 소금?
1: 네.
0: 네 소금에 찍어 먹거나 하잖아요. 근데 막장에 찍어 먹는 것도 진짜 맛있어요. 네.
1: 저는 순대는 원래 쌈장에 찍어 먹는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0: 네네네네. 네,
1: 근데 서울에 올라왔더니 아무도 쌈장에 먹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저희 집에서는 무조건 쌈장 베이스 아. 순대를 먹었었고.
0: 그게 이제 경상도에서는 막장인 거고.
1: 네. 어. 근데 요즘에는 순대 자체에 간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0: 아.
1: 순대만 먹는 걸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 아무것도 안 찍고.
0: 예, 예, 예.
1: 왜냐면 그것만 해도 약간 짭짤하고.
0: 짭짤하니까.
1: 네. 예, 예.
0: 맞습니다.
1: 근데 새우젓 또 어울릴 것 같아요.
0: 아 맛있죠.
1: 맞아요.
0: 6287님께서 아 그리고 새우젓도 네. 괜찮은 새우젓이랑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1: 새우젓 걸도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0: 등급이 다 있어가지고 예. 최고 등급의 새우젓 먹잖아요. 그럼 진짜 맛있어요.
1: 감칠맛이 다르더라고요.
0: 아, 아, 맞아요.
1: 맞아요.
0: 어 그리고 6287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에서 혼밥하고 바투님들 목소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와사비를 좋아해가지고요. 고기와 생선에 곁들여서 잘 먹습니다.
1: 어, 예.
0: 레몬도 좋아해서 간장과 믹스를 해가지고 잘 먹습니다. 이야...
1: 저 이게 다른 얘기인데 생와사비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네. 떠오르는 건 지난주였었나? 와이프가 이제 밥상을 차려줬는데 딱 봤는데 뭔가 신기한 게 있어요. 봤더니 토마토를 이제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두고 김이 있고
0: 김?
1: 네.
0: 우리가 먹는
1: 생와사비가 김? 있는 거예요.
0: 토마토하고 김이랑 냉 그 고추가 있다고요.
1: 네. 근데 이 세 개 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알려주더라고요.
0: 메인 요리가 뭔데요?
1: 김에다가 그 슬라이스 된 토마토를 얹어서 얹어. 생 와사비를 살짝 넣어서 싸 먹어보래요.
0: 먹으라고요?
1: 네.
0: 사람이?
1: 이 괴식입니까? 근데 아, 그... 먹어보니까 네. 놀라울 정도로 신기한 맛이 나는 거예요.
0: 어 맛있어.
1: 아는 세 개의 맛이 조화를 이루는데 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0: 괜찮아요?
1: 어 너무 행복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게 약간 맥주 안주로도 좋을 것 같고.
0: 아 그 정도요?
1: 네. 진짜예요. 뭔가 기분 좋아져요. 깔끔하고 기분 좋아지고 네. 씹는 맛도 있고 묘하더라고요.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조미김 아니었었어요.
0: 그러면은 그냥 생김.
1: 생김
0: 그러니까 조미김 아닌.
1: 예. 네. 조미하지 않은 김이었었어요. 네.
0: 돌김 같은 건가 보다.
1: 그런 건가 봐요. 아, 얘가 신기하더라고요.
0: 저도 개인적으로 이 와사비를 참 좋아해가지고
1: 네.
0: 이래저래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아 맛있겠네요. 아,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2390님께서 어제 유치원에서 배식을 하는데요. 삼겹살에 곁들인 쌈장을 보고 원생들은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고추장, 된장에 두부 좀 으깨고 양파, 마늘 등등 양념을 잘게 다져놓고 육수 약간 넣어서 볶은 쌈장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1: 특제 소스 같은 게 있어요.
0: 그러네.
1: 진짜 특제 소스 제대로 하나 만들잖아요. 쌈장에 뭐 마요네즈도 넣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걸 해가지고 만들어서 먹었더니 네. 진짜 고기가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0: 아, 이거 진짜 맛있겠네요, 진짜.
1: 네.
0: 고추장, 된장, 두부, 양파, 마늘.
1: 양파 진짜. 꼭 들어가야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어느 소스에나 양파가 좀 들어가줘야.

0: 살짝
1: 네, 맛있어요.
0: 맞습니다. 참기름까지 들어가면 이제 회 먹을 때 네. 그렇게 또 참기름까지 넣잖아요.
1: 아 마늘도 꼭 들어가야죠. 다진 오, 마늘 꼭 들어가야 돼요.
0: 맞습니다.
1: 예. 6456님 두부 고추장 아시나요?
0: 두부 고추장이요?
1: 비슷한 건가?
0: 두부 고추장?
1: 두부를 으깨가지고 고추장 된장 데쳐서 다진 야채를 넣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해주실 때마다 밥이랑 비벼 먹으면 밥 한 고기 뚝딱 밥도둑이에요. 정말 두부를 으깨가지고 고추장, 된장 이걸 섞고
0: 데쳐요.
1: 거기다 이제 데친 야채를 넣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0: 아 이걸 데친데. 그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1: 마파 두부 같은 건가?
0: 아, 돌솥 같은 데다가 예. 거기서 나오는 그 된장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야채를 다진 야채 그러니까 좀 넣고
1: 두부랑 고추장 된장을 데친다는 거예요? 아니면 데친 야채를 넣는다는 거예요?
0: 저는 고추장 된장을 데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1: 아 그거 아닐 것 같아요.
0: 아니요.
1: 두부를 으깨서 고추장 된장이랑 섞고 그다음에 야채를 데친 걸
0: 아~
1: 데쳐가지고 다진 거 있잖아요.
0: 아~
1: 데쳐가지고 다진 걸 거기다가 넣는 거죠.
0: 넣는다.
1: 네.
0: 한번 해봐야겠다.
1: 요거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0: 야채를 데친다고?
1: 네.
0: 맛있겠다.
1: 아 군침이 도는데
0: 밥도둑이래 밥도둑
1: 그럴 것 같아요.
0: 참기름 살짝 넣고
1: 그리고 건강식이에요. 야채 있죠.
0: 아 그죠.
1: 식이섬유 있고
0: 응.
1: 두부 단백질
0: 응, 응.
1: 식물성 단백질
0: 그죠 그죠 그죠.
1: 거기에다 고추장 된장 탁 해가지고
0: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0: 6451님 감사드리고요. 꽈배기님께서 돼지 껍데기 먹을 때 콩가루에 찍어 먹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카레가루에다 찍어 먹어도 맛있대요.
1: 맛있겠다.
0: 카레가루
1: 맛있겠네요.
0: 돼지 껍데기를
1: 느낌 왔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0: 카레 가루.
1: 왜 그 생각이 집에 있나? 지금까지?
0: 돼지 껍데기 먹을 때
1: 아,
0: 카레 가루 좀 주세요 하면 안 주실 테니
1: 이제 약간 포장해
0: 조금 가져가야 돼.
1: 소분해서.
0: 아
1: 상상이 된다. 상상이 돼.
0: 그러네요.
1: 예.
0: 0618님. 오늘 소스 양념장 얘기 들으니까요. 강된장 만들어가지고 호박잎에 밥 싸먹고 싶다.
1: 아~
0: 그쵸? 호박잎. 호박잎이나 이거. 양배추나. 그쵸?
1: 양배추.
0: 네.
1: 아 근데 저는 호박잎을 좀 좋아해요. 약간 살짝 찐 거 있잖아요.
0: 우리 봉영 씨 얼굴만한 그.
1: 아니 감사합니다.
0: 호박잎 네. 넓게 펴가지고.
1: 이제 쫙 펴면 이제 상화 씨 배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는. 팽팽하게.
0: 옳지.
1: 거기다가 이제.
0: 잘합니다.
1: 밥 한 숟가락을 좀 듬뿍 떠서 넣어야 돼요.
0: 아.
1: 그리고 이제 강된장도 국물과 그 건더기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싹 해서 쑥 넣으면 밥에 쓱 스며들거든요.
0: 아.
1: 그때 이제 상화잎에 아니지 호박잎에 감싸요.
0: 네.
1: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촉촉하잖아요.
0: 되죠 되죠 되죠.
1: 네, 그거를 근데 또 호박잎은 약간 시원해야 돼요.
0: 아.
1: 네, 시원해야 돼. 강된장은 뜨뜻한데 아. 호박잎은 시원해. 그걸 이제 입안에 탁 넣으면 입안에서 강된장이랑 밥이 탁 와. 터지면서 이 호박잎과 어우러지는 이 달달한 맛이 있어요. 특유의 달달한 맛.
0: 맛있겠다.
1: 먹고 싶네요.
0: 점심 지금 드시지 않으셨나요?
1: 방금 먹고 왔는데
0: 네.
1: 아, 이 맛있는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계속 옆에서 지금 입맛을 다셔요. 상화씨도.
0: 그렇습니다.
1: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0: 아, 저는 음악이 너무 듣고 싶네요. 음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1: 일단 0618님께 유산균 선물 좀 드릴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유산균 선물 드릴게요. 유산균을
1: 호박잎에
0: 밥 얹으시잖아요. 네? 0618님 강된장 얹으시고 밥 하시고 거기다 유산균을 조금 이렇게
1: 어 괴식이네요 갑자기
0: 살짝
1: 아, 그런가요? 살짝
0: 예, 예.
1: 따로 먹으면 안 될까요?
0: 그리고 아까 그 돼지 껍데기
1: 네
0: 유산균
1: 네 이렇게 카레 가루를 호박잎에 넣어서
0: 어
1: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0: 음악 듣겠습니다.
1: 네
0: 음식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맛있는 걸 먹는 걸 좀 좋아합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미식가니까
1: 그런 네. 건 아닌데.
0: 네.
1: 음식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0: 하긴 그렇습니다.
1: 감사한 일이죠.
0: 네. 자 이번에는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로 농부가 듣고 오겠습니다.

0: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로 농부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소스 네. 이야기 레시피까지 물어보고 있고요. 6287님께서 두 분 말씀하시는

0: 와사비를 넣어서 찍어 먹으면은 야채를 많이 먹어서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이렇게.
1: 맛있겠네요.
2: 맛있겠다.
1: 저도 오리를 막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2: 아, 그래요?
1: 또 잘하는 집 가고 막 이러면 네네네. 오리도 정말 정말 맛있더라고요.
0: 오리.

0: 냉장고에 붙어져 있는 광고를 보면서 이거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 그 있잖아 봉영 삼촌 같이 얼굴 큰 거 이렇게 동그란 거 거기다 싸 먹는 거
1: 네.
0: 월남쌈.
1: 아, 월남쌈.
0: 그러니까 라이스페이퍼를 말하는 거야.
1: 잠깐만요. 그 봉영 삼촌 거론은 둘째 간 거예요?
0: 둘째.
1: 형님이 하신 거예요?
0: 저.
1: 우리 주원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거든요.
0: 아, 월남쌈. 네. 아, 월남쌈도 지금 먹고 싶네.

0: 갈치조림 국물에 밥 쓱쓱 비벼서 김밥을 싸요?
1: 그냥 김에다가 저 비빈 밥을 올린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0: 그런 건 것 같아요.
1: 국물은 어떤 국물일까요? 혹시
0: 그 국물이겠죠.
1: 아, 갈치조림 국물에다가.
0: 야, 이거는 상상이 안 가네요. 갈치조림 국물이 뭔지는 알죠.
1: 그러니까 그 국물을 소스로 활용한다.
0: 밥을 비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김밥 할 때 참기름 넣고 막 비비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갈치조림 국물을 갖다 넣는 거예요. 쏙쏙쏙 비빈 다음에 김 딱 깔아놓고 갖다 톡 얹고 그걸 편 다음에 김밥 재료 넣고 만 거잖아요. 그 자르고 나서 그걸 또 갈치조림 국물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풍덩 찍어가지고.
1: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0: 그냥 갈치조림을 드시는 거 아니지 않을까?
1: 아닌데 너무 좋아하면 그럴 수 있죠.
0: 베리에이션에서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새로운 느낌으로 먹어보고 싶다.
1: 그렇습니다. 4682님 요즘에는요 회를 간장에 안 찍어 먹고요 올리브유에 소금 페페론치노를 넣어서 찍어 먹는데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궁금해요. 아, 아직 안 드셔보셨군요. 저는 무조건 초장파인데 요즘은 별 소스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0: 올리브 오일에다가 소금
1: 페페론치노를 찍어서 먹는데요.
0: 그래서 회를 찍어 먹는다.
1: 해볼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1: 아니, 안 해볼 거예요?
0: 아, 모르겠어요. 저는 올리브 오일을 그냥 먹는 걸 별로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소금이랑 페페론치노를 같이 넣으면 되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뭐 샐러드 같은 데 이렇게 뿌려 먹거나 그러면 또 그냥 먹게 되는데 약간 올리브 오일이야 딱 하고 걷다가 이제 소금을 얹었든 뭘 얹었든 걷다가 찍어 먹는 것 자체가 약간 느끼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은 올리브 오일을 일부러 뭐 이렇게 드시기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1: 요즘 그 먹을 텐데
0: 성시경
1: 씨가 요즘 광어회를 이렇게 드셔가지고 살을 뺐다는 소문.
0: 아, 살을 뺐대요?
1: 어때요?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4481님 저는 전주 가맥집에서 먹태를 먹을 때 찍어 먹는 소스 아시죠? 마요네즈, 간장, 청양고추 너무 맛있습니다. 요거 우리 얘기했죠. 요거 먹태 먹을 때.
0: 요건 진짜 고전인데 절대 변할 수 없는 뭐 우리의 고전이죠.
1: 마른 오징어 먹을 때도
0: 언제 좋고. 먹어도 맛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월남쌈 얘기 들어왔네요. 1589님. 네네. 월남쌈 찍어 먹는 땅콩 소스 좋아합니다. 마라탕, 마라샹궈, 땅콩 소스도 좋아해요. 땅콩 소스 샌드위치도 좋아요. 보니까 제가 땅콩 소스를 좋아하나 봐요 하셨는데 저도 땅콩 소스 환장합니다. 월남쌈 먹을 때 진짜 땅콩 소스를 요만큼씩 막 쌓아놓고 먹어요.
1: 아, 좋아하죠. 맛있죠.
0: 월남쌈 때 또 이 소스별로 먹는 맛이 다르기 때문에
1: 이번에는 이렇게 베리에이션하고 저렇게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0: 그 맛인 것 같아요. 월남쌈이야.
1: 네. 아, 맞아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공연 선물 티켓이 있죠.
0: 네.
1: 국악 가족 뮤지컬 강치전 7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포항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포항에 사시거나 그 주변 일대에 사시거나 포항 여기서 공연하는 걸 가실 수 있다.
0: 네.
1: 하시는 분들 중에 청취자 4쌍을 7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에 초대합니다.
0: 네.
1: 전설 속으로 사라진 독도 바다사자, 강치 이야기, 강치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물정 0302번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도 계속 공연이 매진되었었던 아주 굉장히 인기리에 올라갔던 공연으로 알고 있어요.
1: 누가 연출했는데요?
0: 모르겠어요.
1: 아, 그래요?
0: 제가 한 거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0: 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강치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물전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 2부 국악 신인 발굴 쇼 끼룩끼룩 있는 날이죠.
1: 네.
0: 자, 오늘은 젊은 검은고 연주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1: 네.
0: 바로 최유빈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신데요.
1: 탁구계의 신유빈 선수가 있죠.
0: 네.
1: 국악계에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탁구계 검은고에는 우리 최유빈 씨가
0: 삐약이
1: 삐약이죠.
0: 네.
1: 아, 오늘 검은고 연주할 때마다 삐약삐약 소리 날 겁니다.
0: 아, 연주할 때는 묵직.

0: 익숙한 소리 나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1: 슬기둥이둥 당동징.
0: 예. 네. 네. 별명 하나 지어볼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연주 만나보시면서 네. 신유빈 선수가 삐약이라면 최유빈 씨는 어떤 별명이 좋을지 아. 뭐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네요.
1: 아 최유빈 최갑득 어때? 최갑득.
0: 진짜 막 나가시네.
1: 최갑득
0: 한갑득 선생님 네. 이어서
1: 네.
0: 그럼 최캐동은
1: 최캐동
0: 유빈 씨 미안합니다. 예.
1: 최캐동
0: 유빈 씨 미안해요.
1: 최캐동 갑자기
0: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최유빈 씨의 라이브 오늘 네. 두 곡이나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1: 아 좋네요.
0: 2부에서 여러분들 함께 꼭 즐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네. 자 두 번째 달 최수연의 몽금포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0: 좋아. 닭다리 얼마나 좋아.
1: 알았어. 아 참. 아 이제 하나 먹는데 진짜. 알았어. 대기라. 닭다리 이거 더 줄게. 아 참.
0: 언녀나.
1: 어?
0: 네가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1: 대기라. 너는 노래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질러야 될 것 같아. 알겠어. 알았다고, 알았다고. 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언제부터 삼계탕을 먹은 걸까? 사극 보면 잠깐만. 아 임금님 수라상에도 닭백숙이 올라가잖아. 근데 대기라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어?
0: 그렇지. 아이, 닭백숙은 조선시대에도 먹었지만 삼계탕처럼 인삼을 넣는 방식은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안 나온대.
1: 안 되겠다. 나는 그냥 화를 내. 그래야 캐릭터가 이어진다. 그리고 인삼은 일제강점기부터 먹었다고 하더라. 지금은 인삼뿐이니 전복에 낙지까지 몸에 좋다는 건 다 들어가잖아.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삼계탕이나 닭 한 마리를 엄청 좋아한대.
0: 아, 그게 말이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가공산업이 발달해서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요리하기보다는 닭가슴살, 닭 다리살, 다리살, 날개 등등 부위별로 나눠서 사 먹어서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게 신기하대. 웃지 마.
1: 근데 너 누구야? 너 장염이지. 아유 참. 아무튼 그런 거래. 예전에 삼계탕을 수출하면 외국 사람들이 작은 연계가 통째로 들어있어서 막 놀랬다고 하더라.
0: 나라마다 문화에 따라서 닭 요리도 엄청 다르대.
1: 그렇지. 미국에서는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닭고기 수프를 먹고 유대인들도 닭 국물 요리를 많이 하고 중국에서도 닭 요리가 많은데 뜨끈한 닭 국물은 전 세계 곳곳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보양식이었다는 거지.
0: 아, 요즘은 K치킨에 이어서 K삼계탕도 수출된다는데.
1: 뭐라고?
0: 닭고기 얼마나 좋아. 튀겨도 맛있고 삶아도 맛있고.
1: 준다고 했잖아.
0: 얼마나 좋아.
1: 줄게. 먹어.
0: 닭다리 내 거.
1: 그래, 먹어. 알았어.
0: 언제나.

0: 유현수의 진도알이랑 듣고 왔습니다.
1: 달걀으로 만든 요리 중에 진짜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요리들이 참 많습니다.
0: 그죠?
1: 다 국물을 보양식으로 여겨온 문화는 최근 영양학과 면역 연구의 관점에서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채소와 함께 끓인 닭고기 스프가 염증 반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0: 네.
1: 닭고기의 그 단백질, 채소의 생리활성 성분, 따뜻한 수분 섭취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닭 요리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0: 네.
1: 일단 살구 달구지님께서 봉영 씨 괜찮으세요? 하고 안부를 물어봐 주셨는데
0: 오늘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돼요.
1: 아 대길이 아 네. 쉽지 않아요.
0: 오늘 또 유빈 씨 나오신다고. 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멘탈 잡고 이걸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아 상화 씨 웃는 거 보면 제가 터져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0: 아우 참.
1: 전... 언젠가는 더 늘겠죠 뭐.
0: 아 그럼.
1: 계속 이렇게 저희는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난 지금도 막 진짜 장혁 씨가 오셨나 싶어요.
1: 아까 장염이라면서요.
0: 그렇습니다.
1: 염증 생긴 것 같았는데
0: 네?
1: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퀴즈 푸는 시간이죠. 똑딱이 퀴즈로 넘어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무화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남 영암에서 올해 첫 무화과 수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무화과는 부드럽고 달아서 껍질째 생으로 먹을 때 제일 맛있지만 요즘에는 빵에서도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요. 잼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해서 운동 후 피로 해소에 좋다고 하는데요. 한방에서도 무화과는 약과라고 한다고 하죠.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이 여왕도 무화과를 즐겨 먹어서 여왕의 과일이라고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무화과는 어떤 여왕이 좋아했을까요?
0: 1번 김연아, 2번 클레오파트라, 3번 선덕여왕, 4번 최유빈.
1: 최유빈?
0: 네.
1: 여왕. 검은고 연주자 최유빈 씨도
0: 검은고의 여왕이니까.
1: 아, 여기에 네. 들어갔네요. 네. 네. 자, 김연아, 클레오파트라, 선덕여왕, 최유빈
0: 네.
1: 중에 정답을 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왕이라고

0: 말씀드렸어요.
1: 그렇습니다.
0: 여왕인데 예. 힌트 있습니까?
1: 두자 힌트는 생각이 납니다.
0: 두자요?
1: 네. 아르바이트 하는데.
0: 네. 네.
1: 시간대별로 이제 그 일하는 거. 예. 네. 땡땡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납니다. 두자 힌트입니다.
0: 네.
1: 네. 네.
0: 저는 저희 아들과 자주 하는 대화이기도 한데요.
1: 네.
0: 밤에 잠을 안 자려고 네. 아들이 할 때마다
1: 네.
0: 잠을 안 자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서 키가 안 커.
1: 누구처럼? 아빠처럼.
0: 이상화 삼촌처럼. 키가 안 크단 말이야.
1: 안 크단 말이야.
0: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될 수 있도록 밤에 일찍 자야 돼. 어떻게 할래? 일찍 자고 키 클래? 아니면 그냥 말래? 하면 아들이 항상 저 키 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방금 살짝 얘기를 해버렸어가지고
0: 그런 느낌이 없잖아.
1: 느낌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0: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죠.
1: 지금 커피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라고는 못하겠네요.
0: 네. 네.
1: 아무튼 또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니까.
0: 아 그런가요?
1: 네.
0: 우리 아들이 저의 커피를 지켰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자 김연아일까요? 클레오파트라일까요? 선덕여왕일까요? 무화과를 참 좋아했던 여왕이라고 합니다.
0: 정답 발표를 저희 아들의 대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저 키 클레오.
1: 클레오.
0: 아르바이트 무슨
1: 파트다. 클레오 파트라입니다. 너 어쩔 수 없어, 도윤아. 엄마 아빠가 작아서.
0: 네. 엄마는 코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엄마 코구나.
0: 네.
1: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레오파트라 정답 말씀드렸고
0: 떡 선물은 2372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무화과 선동양님도 좋아하셨다고 그러시네요.
0: 그래요?
1: 그래요?
0: 힌트 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짜네요. 6419님.
1: 아, 얼마나 행복합니까?
0: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갈게요.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두 번째는 유산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장마철에 우산 드는 예절 매너도 필요하죠. 특히 긴 장우산이나 골프 우산 같은 경우 잘못 들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우산 들기에도 안전수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SNS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비가 오지 않을 때 우산을 접은 상태에서 들 때의 바른 방향은 어디일까요?
1: 그러니까 장우산 말씀하신 거죠?
0: 네.
1: 그러면 긴 우산 다 아시겠지만은 끝이 뾰족하죠.
0: 네.
1: 그래서 안전수칙 어떻게 드는 게 좋냐 이겁니다. 1번 우산 끝이 뒤로 가게 든다. 2번 우산 끝이 아래 즉 땅을 향하게 든다. 3번 우산 끝이 앞을 향하게 든다.
0: 보기 중에 두 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1: 네.
0: 정답은 딱 하나인데요.
1: 네.
0: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칙을 지켜야 될 것이냐. 긴 네. 우산을 들 때.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장우산을 좋아하고요.
1: 굉장히 사랑합니다.
0: 네.
1: 네.
0: 평소에 접고 다닐 때는 지팡이로 씁니다.
1: 지팡이라.
0: 네.
1: 네.
0: 힌트가 될 것 같아요.
1: 아, 지팡이로 네. 씁니다가 네. 힌트가 될 수 있다.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지팡이로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1: 네.
0: 우산 끝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저도
0: 왜요? 3790님도 지팡이로 쓰신대요.
1: 그렇죠. 저도 그렇긴 한데.
0: 예.
1: 네. 저 그래서 힌트를 드리면 요렇게 들고 다니면
0: 네.
1: 소리가 나죠.
0: 그렇죠.
1: 지면과
0: 우산 끝에 그 고무
1: 그렇습니다.
0: 똑똑똑똑
1: 이렇게 네. 소리가 나게끔.
0: 네. 네.
1: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죠.
0: 그렇죠.
1: 네.
0: 지난번에도 윤선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봉영님은 아무리 그 목소리를 들어봐도 개그맨 장동혁 씨랑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요 하셨어요.
1: 장동혁 씨?
0: 장동혁 씨요?

0: 장동혁 씨랑 제 목소리가 비슷하다. 찾아봐야겠네요. 자, 힌트 제대로네요. 4709님. 아예 감사합니다. 지팡이 힌트 듣고 갑니다. 고고하신 네. 6287님.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1: 네.
0: 정답을 발표할게요.
1: 네.
0: 장우산을 들 때 기본적인 안전수칙. 정답은
1: 2번. 우산 끝이 아래 땅을 향하게 든다.
0: 네.
1: 정답이었습니다.
0: 네. 6419님도 어머니가 지팡이로 쓰세요 하셨는데
1: 네.
0: 잘 지키고 계신 겁니다. 앞이나 뒤로 하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9954님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유산균 선물은
1: 저는 4709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1: 자, 안전도 챙겨드렸고요. 퀴즈도 선물도 드렸고요. 됐습니다.
0: 이제 최우빈 씨와 2부에서 한바탕 네. 라이브로 노는 시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1: 자, 1부 꼭꼭 이윤진의 북천이 말다컨을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어? 어?
1: 왜 왜?
0: 아니 부처님이 건강검진을 하셨네?
1: 그게 무슨 말이야? 부처님이 무슨 건강검진을 했다는 거야?
0: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처님 불상 같은 아주 큰 대형 유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 최대 원통형 CT를 도입했대잖아.
1: 아, CT 촬영이면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3D 촬영으로 대형 유물들의 속을 정밀 조사한다라는 거야.
0: 그치. 그치 그치. 국중박은 어제 세계 최대 원통형 CT 도입을 공개했는데 1.2m 높이의 가부좌를 튼 보물, 지장암, 목조, 비로자나 불좌상 속을 바로 그 원통형 CT로 촬영했대잖아.
1: 금빛 표면에 가려져 있던 부처님 속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났다는 거겠네.
0: 그치. 불상 머리 속에서 불상을 만들 때 내부에 넣어둔 복장물이 남아있는 게 처음으로 발견됐대요.
1: 오, 대형 유물을 해체하지 않고 내부를 정밀 조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원통형 CT의 효능이구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물리적으로 취약한 유물도 안전한 상태로 무려 1300만 화소의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으로 확인도 하고 그러면 보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15일 수요일 2부 출발합니다. 시워트의 시소 2부 첫 곡이었습니다.
1: 네. 독일에서 만든 시티 기계래요.
0: 원통형 시티.
1: 네. 예. 독일에서 주문 제작해온 세계 최대 원통형 시티. 장비 가격이 23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0: 네.
1: 가장 큰 장점은 유물의 안전성 확보라고 하고요. 네.
0: 유물의 안정성 확보라면 이 장비 가격이 충분히 투자 가치가
1: 아, 그럼요.
0: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요.
0: 기존 시티는 검사대에 유물을 올려두고 회전시켜 가면서 촬영을 해야 했지만 이 원통형 시티는 일단 유물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유물을 그대로 두고 X선 발생 장치가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유물의 훼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확 뜯어 고치는
1: 그렇습니다.
0: 일입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로는 조사할 수 없었던 덩치 큰 문화유산도 이제는 정밀 검진이 가능해졌다라는 점 아주 희소식이죠.
1: 그렇습니다. 이게 또 1300만 화소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엄청난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을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꼭 저희 그 시티 업체 홍보팀에서 나온 것 같네요.
0: 저희는 장비를 팔지 않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예. 네.
0: 그래서 이제 어제 첫 시연에서 불상 머릿속에 있던 복장물이 발견이 됐다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불상을 만든 나무의 나이테 분석도 이제 CT로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소형 장신구부터 대형 문화유산까지 여러 유물을 조사실 한 곳에서 연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거죠.
1: 아유, 잘했네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과 함께 우리나라 보존과학도 앞으로 더 정밀하게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1: 네.
0: 이제는 또 우리가 함께 검은고의 매력에 흠뻑

0: 날 좀 보소
1: 끼 좀 보소 끼룩
2: 끼룩.
0: 오늘 끼룩끼룩에서 만나보실 검은고 연주자는요, 주변에서도 굉장히 학구적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1: 하지만 이 젊은 검은고 연주자는요, 배울 때는 돌처럼 배우고 배움이 쌓여서 내 것이 되면 그때 자유롭게 날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0: I believe I can fly. 날아가는 거죠.
1: 철이 다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철이 다 든 검은고 연주자 최유빈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아, 말씀은 약간 혀가 짧은 게
3: 네. 너무 떨려가지고
1: 떨려요.
0: 여기 이제 살짝 이제 애교 소스러움 할 때 네. 이제 튜닝이 살짝 들어가고
1: 아니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검은고 연주자 최유빈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살짝 떨리기도 하시죠.
3: 네.
1: 떨리죠. 그렇죠. 저희 방송을 따로 보신 적은 있으세요?
3: 네, 많이 봤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평소에 바투의 상사 디아는 어떤 이미지? 로 유비 씨한테 있어요.
0: 체갑 등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지 뭐.
3: 너무 유머러스하고 재밌으신 분들이 아, 진행해 주셔서 2시에 딱 잠 깨기 좋은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밖에서 대기하면서도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3: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최갑득에서 많이 웃으시던데. 네. 별명 괜찮으세요, 최갑득?
3: 너무 영광입니다.
0: 솔직하게 하세요, 방송. 진짜 솔직하게 하셔도 됩니다.
1: 아니,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릴 때 주변에서 학구적이다라고 평을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까?
3: 제가 이제 29인데요.
0: 아, 네. 네, 네.
3: 그래서 20대까지는 조금 더 선생님들 것을 모방하면서 배우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배울 때는 돌처럼 배우겠다?
3: 네.
0: 돌처럼? 그러니까 뭐 묵직하게 뭐 이런 뜻일까요?
3: 온전히 뭔가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1: 일단 선생님들의 그 연주의 철학, 신념 이런 걸 온전히 아는 데 집중하겠다.
3: 네, 그래야지 그게 좀 체화가 돼야지 이제 제가 자유롭게 겁 없이도 덤빌 수 있을 것 같아서.
1: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3: 그렇고 싶.
1: 근데 돌로만 끝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게 이제 원석인 것이고.
1: 맞아요.
0: 그러면 훨훨 체화시켜서 날아가고 싶다는 몇 살 때쯤으로 목표를 잡고 계십니까? 대략
1: 지금 어느 정도 날고 계세요?
3: 아직
0: 날개 꽁
3: 끼고 있는 것 같은데.
1: 끼고 있다.
0: 끼고 있다.
1: 아.
3: 날개를 달라면 그래도 40대 50대 때는 좀 더 자유롭게 40대? 하고 싶습니다.
0: 이제 위에가 없잖아 이제 그때는 이제.
1: 그렇죠.
0: 지금보다 네. 자유롭게.
1: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현실이기는 해요.
0: 그렇습니다.
1: 네. 긴 호흡으로 그럼 보면서. 네. 언젠가는 도약할 날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녀도 길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연주를 할 수 있을 그 날을 기대하시는 거네요.
3: 네.
1: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본인의 어떤 산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요.
3: 네. 그것이 뭔가 최종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저만의 네. 가락을 좀 정리해서 엮어내는 네. 것이.
0: 아니 지난 2022년부터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최유빈 씨의 검은고 프로젝트를 보면요. 정말 이 돌처럼 흔들리지 않고 배우기만 하는 연주자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눈에 띄는 검은고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3: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떠올리다 떠오르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1: 네.
3: 전통음악 속에서 검은고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들에서 검은고로서 떠오르는 가락들을 수면 위로 좀 떠올려보자 이런 의도로다가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4회째 진행을 하고 있고
1: 예.
3: 네, 첫 번째 때는 기악곡 가지고 병주를 하고
0: 병주.
3: 네, 두 번째 때는 성악곡, 비나리 회심곡 같은 성악곡에 검은고 가락을 얹어보고 세 번째 때는 시조창, 네 번째 때는

0: 남조 작가를 1시간 가량 좀 엮어서 그렇게 공연을 했었습니다.
1: 얘기로만 듣기에는 굉장히 전통 친화적인 프로그램이네요.
0: 네.
1: 예. 요즘에 막 특히 20대 그 젊은 아티스트 분들이 막 타 장르와의 어떤 결합이라든지 크로스오버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이렇게 전통을 전통에 오로지 또 집중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0: 뭔가 전통적인 것을 온전히 알고 그거를 창작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1: 네. 그러면 이 약간 질문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 공부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면서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그 전통 이면 안에서 발견된 것들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혹은 아 이런 게 숨어 있었네.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0: 제가 못 느꼈던 것을 서서히 느껴가는 게 큰 것 같아요. 뭔가
1: 지식이라기보단 느낌.
0: 네, 뭔가 네. 장단감을 느껴야 해라고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1: 네.
0: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네. 점점 느끼고 있고 이런 게 체화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 막 뭔가 몰랐던 그 장단의 흐름이 느껴지면 갑자기 막 흐름 타는 재미도 생기고 막 그래요?
0: 조금 더 붙임새 같은 것도 좀 다르게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네요. 네.
2: 지금 뭐 다른 전통 장르와 콜라보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 못 해보고 해보고 싶다 하는 장르도 있으신가요?
0: 지금 요즘에는 무용음악 조금 관심이 많아가지고
1: 무용음악죠.
0: 네, 무용음악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1: 그냥 연주만 할 때랑 무용음악 할 때랑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0: 아무래도 동작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무용수의 호흡을 좀 더 많이 관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시선도 원래 연주할 때는 악기에 두잖아요.
0: 네.
1: 그 무용 반주할 때는 무용수를 이렇게 보면서 연주를 합니까?
0: 네, 보통 무용수를 보고 성악 반주할 때도 성악 예. 하시는 분을 보고 연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이거 안 보고 연주하는 거니까 진짜 그냥 느낌대로 손이 가는 거네요.
0: 네.
3: 즉흥음악 비슷한 건가요?
0: 시나위 할 때는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저는 예전에 한번 무용 저 그래도 장구를 꽤 많이 쳤는데 와 무용 반주 장구 치는데 전 죽는 줄 알았거든요.
2: 왜요, 왜요?
1: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2: 그냥 치면 되죠.
1: 알겠습니다. 근데 저의 고충은 뭐냐면 연주자들끼리만 할 때랑
0: 네.
1: 무용의 호흡을 맞추는 건 개념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넘어가도 되나?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고 어디서부터 내가 끌고 가야 되지? 그런 어려움은 없으세요?
0: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장단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잡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좀 편안한 것 같아요.
2: 같이 하시는 장단하신 분들이
0: 네.
2: 진짜 프로시네.
1: 네. 진짜.
2: 그럼 지금 또 공부해야죠.
1: 안 할 거예요, 저는.
2: 아니, 궁금한 게
1: 타
2: 장르와 뭐 이렇게 저렇게 콜라보하고 하시려면 그 타 장르의 속도 알면 좋잖아요.
0: 네.
2: 그래서 그 장르에 대한 좀 공부를
0: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배워보시기도 하시고.
0: 제가
2: 소위 말해 악감우를 다 하면 사실은 옛날엔 다 그렇게
0: 네.
2: 했었잖아요. 그 뜻이 있고.
0: 네. 그러면 좋지만 네. 막 그렇게 선생님들 찾아뵙고
2: 네.
0: 배우지는 못했고 그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서 이거는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 같아요.
2: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이브 연주를 들려주실 거라고 하는데 어떤 연주입니까?
0: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중중머리부터 자진머리 들려드리겠습니다.
2: 한갑등류.
0: 네.
1: 최갑등 나오네요.
2: 최갑등 나옵니다.
1: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이동 네. 부탁드리겠고요.
2: 요즘 진짜 끼룩끼룩 나오신 분들이 열정적이시고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이
1: 맞아요.
2: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유빈 씨도 그러신 것 같고요. 네. 자, 장구 잘 쳐주세요.
1: 네.
2: 네, 네.
1: 저 취임자나 좀 잘하세요. 가만히 누워 계시지 마시고.
2: 아니, 가만히 누워 있다니요.
1: 등 대지 마세요.
2: 떼고 있잖아요.
1: 최갑등님이 연주하시는 거. 자, 갈까요?
4: 네.

0: 잘한다. 참 깔끔하게 타십니다. 군더더기도 없고.
1: 되게 가볍게 가볍게 타시네요, 진짜. 아,
2: 감사합니다.
0: 네. 네, 장단치는 입장에서 네. 굉장히 수월한. 아. 맞추기에 너무나도 행복한 아. 그런 산조를 내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지금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몇 개 보내주셨어요. 0467님께서 그 유빈 씨 앞에 필통처럼 생긴 주머니에서 술대를 꺼내서 가셨는데 무슨 술대가 그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많은 건지 술대마다 소리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왜 많은지 그리고 술대마다 소리가 다 다른가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2: 일단 많은 이유는 제가 불안해서 많이 들고 다니고요.
0: 불안해서?
2: 네.
0: 아니 뭐 술대가
1: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2: 이렇게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0: 대나무다 보니까
1: 어,

0: 그래요.
1: 갈라지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놓고 올 경우를 대비해서 좀 여러 개를 곳곳에다가 막 두고 다니는 것 같아요.
0: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1: 불안해서.
2: 그러면 술 때마다 약간 소리도 달라요?
1: 요런 것들은 좀 다른 소리가 납니다.
2: 아, 밀도감이 다르겠네요.
0: 아,
1: 재료가 플라스틱이고 얘는 그냥 나무로 되어 있어요.
2: 그냥 나무예요?
1: 네. 그리고 얘는 대나무, 전통.
2: 그러면 왜 대나무를 쓰는 거예요? 대나무 소리가 제일 좋아요?
1: 이게 전통이기도 해가지고
2: 네.
1: 요거를 가장 많이 쓰고요. 요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서 창작곡 할때요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2: 음색이
1: 네.
2: 다르군요.
0: 그런 게또 있구나.
2: 근데 그 필통 안에 술 때만 들어 있는 게 아니네요.
0: 뭐가 또 있는데요?
2: 뭐 여러 가지
1: 먼지털이도
0: 아름다운 또 유지해야 되니까
2: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1: 악기 먼지 털어줘야 되기
0: 아,
1: 때문에
0: 아 먼지털 아 저건 또 얼굴 뭐 이거
2: 아 이거 섀도우잉 하는 게 아니라 아 예 악기를 정말 사랑하시네요.
0: 유선영님도 잘한다. 에드워니님도 좋다. 꽈배기님께서 너무 좋은데 조금 퍼포먼스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른 거문고 연주자들은 머리도 막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통.
2: 검은고를 이제 창작으로 먼저 접하신 분 같죠. 네. 검은고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772군요. 와.
0: 5738님께서 소리가 참 점잖으시니 선비스럽네요. 시원한 오, 계곡에서 맞아. 풍류를 즐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2: 조급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쫓기지 않고.
1: 네.
2: 선비스럽다라는 게 지역 공감이 많이 돼요.
0: 이 사연님께서 검은고 소리가 청아하면서도 엘레강스하다고 검은고가 검은고 혹시 명품인가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2: 악기는 다 명품이긴 한데
1: 맞아요.
2: 이 좋은 검은고 소리를 듣고 상화 씨도 릴렉스 되셨는지 거의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누워.
0: 정말 와 이곳이 낙원이구나.
2: 추임새를 한 마디도 안 하고.
0: 아 저는 듣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 예,
0: 네, 진짜 너무 잘 타시더라고.
1: 감사합니다.
2: 이 의자가 넘어갔어요. 거의 누워 계셨어요.
0: 아니 편하게 릴렉스된 상태에서 듣는 건 좋은 거잖아요.
2: 근데 검은고라는 악기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막 긴장되고 막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릴렉스되고 깊어지고. 뭐 사유의 공간도 넓어지는 그런 느낌.
1: 묵직한 맛이 묵직한 있어서 그런 것 같아.
2: 유빈 씨가 생각하기에 참 검은고는 이런 맛이 있어. 남들이 다 아는 맛이어도 괜찮고 본인만 알고 있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1: 뭔가 검은고가 흔히들 약간 돛닦는 악기다 이런 선비의 악기다 보니까
2: 예.
1: 그런 말들이 있는데
2: 네.
1: 그렇게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매력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2: 그럼 본인이 직접 연주할 때도 아 마음이 좀 차분해진다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연주하세요?
1: 제가 연주할 때 말고 이제 들을 때 제가 연주할 때는 마음이 혼란해지는 것 같아요.
0: 근데 좋을 것 같아요. 틀면서도 네. 너무 듣기 좋고 하니까
2: 아마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그 시기가 바로 타면서도 행복한 시기 아닐까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검은 거 산조했습니다.
1: 한갑 등유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0: 제일 많이 연주하고 오래 연주한 곡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신캐동류는 안 하세요?
0: 신캐동류도 사실 이번 주 토요일에 신캐동류 김무길 선생님과 함께 공연을 합니다.
2: 김무길 선생님요?
0: 네.
1: 저 거기서 사회 보는데.
0: 네, 그렇습니다.
2: 또 만나시겠네요.
1: 또 만나겠네요, 유빈 씨. 네.
2: 그럼 유빈 씨는 검은고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0: 아, 검은고는 일단 예전에 그 제가 원래 청주가 고향이거든요.
2: 청주요?
0: 네, 충청북도 청주.
2: 한효주 씨도 청주 아닙니까?
0: 아, 맞아요.
2: 같은 네. 동양이시네요.
0: 네, 네. 청주가 고향인데 거기서 어머니가 가끔씩 예술의 전당에 국악 공연을 보여주셨었어요.
2: 어머님이 네. 매니아시구나.
0: 네, 그래서 되게 친숙한 느낌이 있었을 때 이제 국악중학교를 알게 되고 저기 가고 싶습니다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국악중학교 입학해서 전공을 선택을 이제 입학하고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배들이 다른 악기들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검은고가 제일 재밌게 들리고 좋아가지고 검은고를 네.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보통은 가야금, 해금 이쪽으로 좀 쏠림이 있지 않아요?
0: 맞아요. 가야금이랑 해금이 제일 지원율이 높은데
1: 많죠. 인원이
2: 네. 떨어지면 막 울어요?
0: 그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럴 것 같아.
0: 네.
1: 근데 유빈 씨는 처음부터 그냥 검은고가 쏙 마음에 들었어요?
0: 그때 스르렁에 반했습니다.
1: 스르렁.
0: 네, 스르렁을 그때 뭔가 이렇게 이게 스르렁이구나 하고 들은 게 그때가 예. 처음이었던 거.
1: 가야금이나 해금은 아쟁은 전혀 낼 수 없는 그 스르렁. 그건 그냥 국악기 중에 검은 고만 낼 수 있는 성음이죠.
0: 네.
1: 맞아요.
2: 아프진 않던가요?
0: 아파가지고 중학교 때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이제 물집도 이제 다 굳은 살도 정리가 되고
1: 네.
0: 귀도 조금 이제 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2: 아무튼 이 묵직하게 네. 소리를 내고 있는 검은 고 연주자 최유빈 씨입니다.
1: 네. 평소에 그러면 듣는 음악들은 어떤 음악들 좀 자주 들으세요?
0: 듣는 거는 사실 가사가 있는 음악들을 좋아해가지고
2: 오히려
0: 네.
2: 연주 음악만 들으실 것 같은데
0: 또 가사 있는 게 뭔가 직접적으로 딱 다가와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도 작가나 판소리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2: 가요는 일절 안 듣습니까?
0: 가요도 듣지만
2: 네. 그러시구나.
0: 네.
1: 이래서 학구파예요. 이래서 학구파. 즐길 때조차도 남도 민요 들어야지.
2: 딱 일어나가지고 어떤 전통 음악 들을까?
1: 네. 그러시구나. 전통 음악이란 말도 안 쓸걸요? 음악 들어야지. 근데 딱 전통만 나오는 혹시 그러면 가장 그 좋아하는 추천곡 같은 거 있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곡은 이런 날 한번 들어보세요.
0: 저는 김수현 선생님 목소리를 예. 좋아해가지고
2: 김수현 선생님요?
0: 네, 김수현 선생님 흥타령을 많이 네. 듣는 것 같아요. 네. 비 오는 날 이제 빗소리도 님의 소리 이러면
1: 뭘 아셔.
2: 직접 불러보기도 하세요? 혼자 있을 때?
0: 혼자 있을 때만 부릅니다.
1: 오.
0: 네. 밖에 내놓을지 못할 그쵸, 실력이어서.
1: 그런데 부르시기도 하시는구나 혼자 있을 때.
0: 네.
2: 지금 혼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0: 너무 앞에 다른 잘 보여요.
1: 제가 쉴드 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린 토요일날 또 봐야 돼요.
2: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끼룩끼룩 라이브 한번 또 들어볼 건데 어떤 음악입니까?
0: 제가 지금 이재하 선생님께 배우러 다니고 있는데요.
2: 아 그래요?
0: 네. 남도 민요 연곡 남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남은 그건가요? 남도 민요의 남?
0: 네, 이재하 네. 선생님이 구성하신 곡이고
1: 예.
0: 동백타령, 흥타령, 금강산타령, 서울삼각산 이렇게 연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 남도의 어떤 식임새들, 토리들을 제대로 또 맛볼 수 있는
0: 네.
1: 검은고 곡이 되겠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제가 장단을 쳐야 되는데 이거 장단 변화가 불쌍하더라고요.
0: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제가 틀려도 알아서 가세요. 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2: 자, 준비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동해 주시고요.
2: 뭐가 많죠, 장단이?
1: 오, 많더라고요.
2: 아, 지금 다 적었어요?
1: 네, 적어놨고. 나중에 보면 이제 재하 씨한테 따져야지. 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야?
2: 재하 씨.

0: 한테.
1: 예. 예. 근데 들으면 진짜 좋아요. 남도의 어떤 가락들을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곡이니까 좋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남도 미녀 남.
2: 네.
1: 가볼게요.

0: 기가 막히시네요 진짜. 지금 규니무님께서 악기 소리 너무 좋아요 정말로요. 연주도 멋지고요. 맥시멈님 악기 소리 너무 좋고 이뻐요. 푸후님 검은 고성음이 님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5198님께서 꼭 춘향이가 검은 고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도 굉장히 반듯하고 근데 허리 아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검은 고 연주자의 직업병은 어디로 주로 나타나나요? 하고 5198님께서 남겨주고 궁금하실 수 있겠네요. 대금 하시는 분들은 이 어깨 쪽이 네. 아프시다고 하고 이렇게 항상 틀어서 하니까 풍이 걸리시는 분들 좀 나중에 그러신 분들 좀 봤던 것 같고요. 네. 혹은 이 현악기 하신 분들은 이 손목.
1: 네, 맞아요. 손목.
0: 해금이랄지. 네. 예, 그렇긴 하는데.
1: 저희도 이렇게 대점을 치는 게 있다 보니까 손을 잘못 쓰면 여기에 물이 차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절도 많이 약해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 너무 마르셨어요. 유빈 씨
0: 조금
1: 잘 가렸습니다.
0: 잘
2: 아니 손목도 얇으시고 좀 뭐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1: 너무 건강하고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직 20대죠.
2: 근데 이제 또 29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약간 그런 29대만 느껴지는 그 느낌? 불안감?
1: 네.
2: 30대는 어떨까에 대한 뭐 기대감?
0: 궁금도 하겠죠.
2: 그 전환점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거든요. 네. 유빈 씨는 어떠세요?
1: 저도 아홉수다 보니까 네. 올해를 그냥 일단 무사히 넘겨야 되는 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2: 왜요? 아홉수라는 게 뭐가 느껴져요?
0: 그냥
2: 어떤
0: 괜히,
2: 일에서?
0: 그냥 조심하게 되잖아요.
1: 네. 네.
2: 혹시 뭐 올해 중에 뭐 안 좋았던 일이 있거나 혹은 반대로 좋았던 일이 있거나 그러기도 했어요?
1: 올해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도 많이 생기고 너무 좋은 일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2: 아,
1: 지금까지는.
2: 그럼 잘 가고 있네요. 그렇죠? 네.
0: 실제로 지금도 출강하고 계시죠?
1: 네. 국악고등학교.
0: 목요인 국악고등학교 출강하고
1: 네.
0: 계시고
1: 네.
0: 혹시 이제 선생님으로서 지금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으신데 어떤 강조하는 게 있으신가요? 지도자로서?
1: 일단 저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듣고 많이 노래해봐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이걸 귀에 꽂고 있으면서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2: 네.
1: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2: 네.
1: 학생들한테 많이 듣고 많이 노래해라 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0: 노래해봐라.
1: 네. 그래서 뭔가 그 청취자분들이나 그냥 비전공자 국악인 비국악 전공자 분들도
2: 네.
1: 많이 들으시면은 귀명창이 되는 것처럼 좀 연주자들도 많이 듣고 많이 불러봐야지 더

0: 좋은 소리를 낼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아는 것만큼 즐길 수 있고 네. 또 느끼는 것만큼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0: 네.
1: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개인 땡튜브 채널을 또 운영 중이세요.
0: 네.
1: 그 본인 작업들을 꾸준히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기록용으로.
1: 아, 아카이브용으로.
0: 네. 올리고 있습니다.
2: 오늘 그 많은 음악 중에 직접 유빈 씨가 기획한 그 프로젝트들의 음악을 또 직접 가져와 주셨습니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평시조 달 걸린?
0: 네.
2: 이라는 곡이네요.
1: 달이 걸려 있는 그 달 걸린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아하.
0: 제가 떠올리다 떠오르다 세 번째 때 시조창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2: 네네.
0: 그때 일단 시조창에는 검은고 가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 예,
0: 검은고 가락을 좀 만들어서 올려보고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언어로다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태평성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모아서 가사를 새로 썼습니다.
1: 네. 노래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0: 노래는 솔솔의 솔솔 가객인
1: 조윤영
0: 씨가 같이 해주셨습니다.
1: 오.
2: 네.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최유빈의 검은고 조윤영의 노래네요. 평시조 달 걸린 듣고 오겠습니다.

0: 너무 죽은데요.
1: 평시조 달 걸린 검은고에는 최유빈, 조윤영의 노래였습니다. 원래 있었던 음악처럼. 아.
0: 그리고 윤영 씨의 목소리와 유빈 씨의 검은고 소리가 조화로움이 엄청난데요. 아.
2: 중학교 때부터 친구여서.
0: 아,
1: 그래서 호흡이 짝짝 많군요.
0: 아니 비 오는 날에 네. 딱 처마 끝에 앉아가지고 마룻바닥에 네. 앉아서 이 음악을 탁 듣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1: 박지미 님께서 유빈 님의 평시조 달 걸린이 최애 음악이에요. 뭔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밤에 달을 보면서 포근하게 누워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0: 그러실 만한 것 같습니다. 달밤에 들어도 정말 좋을 것 같고
1: 진짜.
0: 해가 쨍쨍한 날 들어도 좋을 것 같고 이 음악 너무 좋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이 검은고 가락들은 본인이 직접 다 좀 짜고 정리하시고 하신 거예요?
2: 네, 다른 악기들 선율도 참고하고 노래가락도 참고해서 네.
1: 우리 유빈 씨 이제 29이라고 있잖아요.
2: 네.
1: 30대 이제 한 6개월만 네. 있으면 이제 30대에 접어듭니다. 30대의 최유빈 연주자의 어떤 목표, 기대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2: 사전 인터뷰 때 작가님하고 네. 말씀을 나눴는데
0: 네.
2: 20대 때 엄청 흔들리던 나침반이 30대 때부터는 조금씩 중심을 잡아간다고 말씀을
1: 작가님이.
2: 해주시더라고요.
1: 네. 지금도 막 갈팡질팡 하거든요. 우리 작가님은 지금도 요동치는데 맨날 막 태풍이 태풍전야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0: 그 형한테 짜증나서 그래요.
1: 아, 그렇게 제가
0: 저한테는 안 그래요.
1: 제가 되게 짜증나게 하거든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2: 네. 그래서 뭔가 음악적으로 더 중심이 잡혀갈 수 있는 네. 그런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0: 그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 이런 목표도 있을 것 같아요.
2: 일단 떠올리다 떠오르다 프로젝트를 좀 더 키우고 싶다는 예, 생각이 예. 있고
0: 네.
2: 그리고 뭔가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장르를 많이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0: 네.
1: 검은고 병창도 하고 싶으신가요? 병창
2: 나중에 제가 지성자 선생님 공연을 봤는데 네. 앵콜 공연으로 성주풀이를 한 대목 해주시면서 악기를 하시더라고요.
0: 예.
2: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예. 저도 언젠가는
0: 나중에
2: 해보고 싶다.
1: 저는 최유빈님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팔도 일한 거 있죠. 네. 김영재 선생님처럼.
0: 명인명상 탕탕 홍요라마 그러면 책해동 되는 거죠.
1: 책해동.
0: 네. 그나저나 우듬 프로젝트 팀
2: 네.
0: 또 공연도 앞두고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저희가 신진 국악 실험 무대에 돼가지고 저번에 나왔던 임도경 연주자랑 네. 이민호 연주자가 같이 있는 우듬 팀이 9월 네. 10일 날 공연을 합니다.
0: 광무대에서 하죠.
2: 네. 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9월 10일 광무대에서
2: 네.
0: 우듬
2: 네.
1: 우듬이에요. 우듬.
2: 네.
1: 우듬 고소할 때 우등 아니고
0: 우듬.
1: 우듬.
0: 네. 우듬은 무슨 뜻이에요?

0: 우듬이 우듬지라는 뜻이
1: 우듬지요.
0: 나뭇가지의 가장 높은 곳을 뜻하는 곳인데, 이
1: 아.
0: 뿌리서부터 저 높은 곳까지 온전히 잘 전달해 하면 좋겠다, 이런
1: 네.
0: 뜻으로
1: 아.
0: 지은 팀 이름입니다.
2: 그래요. 9월 10일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최유빈 씨의 무대. 그리고 또뭐 공연 소식.
0: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2: 네.
0: 저희가 무르익이라는 팀을 하는데, 해금,
2: 무르익?
0: 네, 무르익다 할때
2: 아,
0: 무르익.
2: 무르익?
0: 네.
2: 네.
0: 해금 연주자 강서연 씨랑 같이 산조 병주를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앨범이 나올 계획이어서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우,
0: 네.
1: 알겠습니다.
2: 이번 주 토요일에는 김무길의 표모,
0: 네.
2: 예, 풍류극장에서 펼쳐지는.
1: 거기서는 뭐 해요? 김무길
0: 저는
1: 선생님 거기서.
0: 신캐동류를 연주합니다.
1: 아, 잘 하진 않는 그거잖아요, 그죠?
0: 저요?
1: 예.
0: 그래도 계속 배우고
1: 아,
0: 있어가지고 김무길
1: 근데
0: 선생님께.
1: 그날 봉영 씨 만나면 최캐동님 이렇게
2: 아 그렇게 인사를 해야죠. 예. 김무비 쌤 앞에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 야 이거는 무슨 얘기냐? 봉영아
2: 깜짝 놀리시겠네. 뭐라고?
1: 내가 저 친구 이름 아는 유빈이라고 아는데 왜 최캐동이라고 해? 여쭤볼 거 아니에요.
2: 예, 또 그러면 설명을 해드려야죠.
1: 아,
2: 예.
1: 선생님 이만저만
2: 예,
1: 합니다.
2: 예.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어떠셨습니까?
2: 처음에는 긴장을 좀 하신 것 같더니
1: 네.
2: 이제 끝날 무렵에는 지금 한결 편해지셨어요.
1: 그렇습니다.
2: 오늘 어떠셨어요?
0: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1: 네.
0: 그래도 편안하게 이끌어주셔가지고
1: 아.
0: 재밌게 마친 것 같습니다.
1: 저도 훌륭한 연주자, 뛰어난 연주자를 알게 된것 같아서. 예. 네. 재현 씨보다 더 낫지 않아요?
2: 제 생각도 그래요.
1: 괜히 그 장단 구성만 어렵게 만들어.
2: 그러니까.
1: 에이 참. 이렇게 명상음악 너무 좋잖아요. 어?
2: 자 지금까지 최캐동 최갑득
1: 네?
2: 우리 최유빈 씨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연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멋진 음악들 활동들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지금까지 거문고의 연주자 최유빈 씨였습니다.
1: 네. 아 오늘 정말 좋은 연주자 알게 된 것 같아서 좋고요.
2: 네.
1: 비가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죠.
2: 많이 왔어요.
1: 오늘도 많이 올까요?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 예보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내린다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나
1: 네.
2: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 피해 바람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의 시대.
2: 파투의
1: 상사됩니다.
2: 내려.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어제 밤새 쏟아진 비 덕분이겠죠. 오늘은 좀 시원하긴 한데 오늘 아침에 식사 아침 밥을 먹는데 아내가 오늘 초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갈 뻔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정말 삼복 더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옛 선비들은 와유라는 피서를 즐겼다고 하죠. 와유,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누워서 유람한다는 뜻인데요. 벽에 산수화를 걸어놓고 상상으로 산수 유람을 하며 잠시 더위를 잊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현대판 와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핸드폰으로 시원한 풍경을 찾아보면서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시원한 계곡이 되고 산과 바다가 될 것 같습니다. 박록주의 소리로 죽장망해 보내드립니다.

경청 소리를 타고 내우연나게 다 군목지 소리라고 맥락춘대.

박록주의 소리로 단가 죽장망해 보내드렸습니다. 와유, 상상만으로 더위를 날릴 수 있었다는 것, 마음을 수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혹은 그만큼 마음 수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비들은 기행문이나 시를 읽으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피서를 즐겼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이 필요한 일인데요. 오늘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우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문동옥의 대금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시나위 합주 보내드립니다.

0: 문동옥의 대금 외 여러분의 연주로 시나위 합주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릴 때 녹음방쇼 좋은 때 여러 귀족이 날아든다 각시의 뜻에가 들어온다 남풍조차 떨쳐.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0: 속풀이 오늘도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신 배은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지난 시간에는 가야금 병창을 만나봤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음악을 만나게 될까요?
1: 오늘은 좀 재미있는 그런 소리에 한 대목 들어보려고 그래요.
0: 네.
1: 창극을 한 토막 들려드릴까 해요. 오늘 들려드릴 녹음은 1968년이에요.
0: 예.
1: 조금 됐죠. 이제 아직 2년만 있으면 환갑이 되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건데 지구레코드에서 예전에 나왔던 창극 대춘향전이라는 음반이 있어요.
0: 예.
1: 그 중에서 이제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는데 이 음반이 나오게 된 당시 상황을 좀 한번 설명을 하면
0: 네.
1: 이 음반의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1968년에 나온 건데 지금 판소리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이 6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4년 뒤인데
0: 아.
1: 근데 그 문화재 제도가 만들어진 게 12월 25일이 4일 5일 그때예요.
0: 네.
1: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한 해 넘어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한 3년 후 정도가 돼요.
0: 네, 네, 네.
1: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음반은 판소리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던 그 당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리고 해방 후에 창극 음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 나왔던 음반 중에 가장 음악적인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도 높은 그런 중요한 녹음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0: 네.
1: 1968년이면 뭐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당시가 어떤 사회인지 잘
0: 그게 체감은 안 되죠.
1: 체감이 안 되죠. 네.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10원짜리 동전이 66년에 처음 나왔어요. 내가 그때 반짝반짝하는 10원짜리 동전을 보고 되게 신기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0: 네.
1: 뭐 그 당시에 이 음반이 나오던 무렵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한 200달러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하고는 경제가 비교도 안 될 네, 정도로
0: 그러네요.
1: 어려웠던 네.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1968년 무렵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스테레오 녹음이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스피커 양쪽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쌍나팔 전축이라 그랬죠.
0: 아.
1: 스테레오 녹음이 시작이 그때부터 되는데 그때부터 바로 음반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기술은 도입이 됐더라도 그것이 이제 음반으로 나오자면 이제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0: 네.
1: 이것은 모노레코딩 그러니까 입체 음향이 아니죠. 모노레코드의 거의 마지막 무렵의 음반이에요. 이건 스테레오 음악이 음반이 아닙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그 옛날식 녹음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비록 조금 구식 녹음이기는 하지만은
0: 예.
1: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로 녹음된 그런 음반이기 때문에 음질도 상당히 좋아요. 유성기 음반하고는 다르죠.
0: 예, 예.
1: 그래서 이 음반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음반에 녹음한 분들이 당시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던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분만 빠졌는데
0: 예.
1: 도창은 김현수 명창이 했고요.
0: 예.
1: 그다음에 박녹주, 김열한, 박초월, 김소희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갔고 정광수 명창이 아마 그 당시에 광주에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녹음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보유자 여섯 분 중에 그 당시에 다섯 분이 참여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판소리에 가장 실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음반을 녹음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배역들이 나오는데
0: 네.
1: 신인들도 그 당시에 실력 있는 신인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몽룡 역할을 했던 분이 장영찬이라는 분입니다.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춘향 역할을 했던 분이 박봉선 씨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매 역할은 김소희, 박초월 뭐 이런 분들이 나눠가면서 했고 그다음에 또 방자 역할을 했던 분이 김경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남해성 명창도 향단으로 참여를 했고.

0: 했고요. 그다음에 김동준, 김득수 같은 분들도 이제 합창을 할 때 이제 들어가 있고요.
1: 약간 골든 베스트 같은. 네,
0: 그러니까 그 당시로선 최고예요.
1: 그 마이클 잭슨이 했던 We Are the World에 온 그 스타들이 출연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0: 그렇죠. 그 당시로선 최고를 모아놨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한일섭 이라는 분이 이제 네. 북을 쳤고요. 또 김득수 선생도 그때 같이 아마 나눠서 북을 쳤던 예. 것 같아요. 북을 들어보면 김득수 선생 가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록주나 김여란 명창 같은 분들은 이제 그 당시는 문화재 지정이 된 분들이기도 하고 또 원로들이잖아요. 그때만 네. 하더라도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배역으로 나오기보다는 이제 중요 대목들을 하나씩 부르고 주로 이제 배역이 나오는 이런 장면들은 젊은 명창들이 이제
1: 소위 말해서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0: 예.
1: 아.
0: 그래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것이 이 음반의 재킷을 보면.
1: 예.
0: 박기희라는 이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녹음은 박기희 명창이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증언한 자료들을 보니까
1: 네.
0: 그때 박기희 명창이 일본 공연을 가셨대요.
1: 아~
0: 예정은 돼 있다가
1: 네, 급하게.
0: 예.
1: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재킷은 이미 제작이 된 상태일 테니까.
0: 예, 재킷은 아마 들어가 있는 상태인 예. 것 같은데 그래서 곡곡과는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뭐 최고의 연주자들이 참여한 그런 녹음이에요.
1: 보통 이렇게 앨범을 제작을 하게 되면 선생님 기획사가 이제 주관을 해서 제작을 하는 네. 경우가 있고 혹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주자가 직접 이렇게 그 섭외를 해서 이 녹음을 진행하는 경우 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이때는 기획사라는 개념이
0: 기획사는 없었고
1: 네.
0: 아마 그 레코드 회사가 아~ 이제 그런 기획을 하고 그랬는데 예. 아마 이런 경우에는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 이런 음반을 한번 만들자
1: 예.
0: 이래서 아마 레코드 회사하고 접촉하니까 레코드 회사에서 좋다 이래가지고 아마 녹음이 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무언가 미리 서로의 어떤 그 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없었다면 이 당대에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0: 예,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나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사명감이라든지 뭐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을 가지게 되니까
1: 예.
0: 우리가 이런 좋은 작품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판소리의 그 가치도 알리고 또 재인식을 시키고 또 뭐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좋은 기록이 남은 거죠.
1: 근데 장르를 창극으로 선택하셨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냥 소리만 하셔도 되는데 왜 창극을 하셨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있어요.
0: 그렇죠.
1: 예.
0: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그때 한 분 한 분 다 그 완창을 녹음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 네, 그렇죠.
0: 그런데 그때는
1: 네.
0: 레코드 제작이 쉽지가 않아요. 그 레코드 제작에는 일단 비용이 많이
1: 그렇죠?
0: 들거든요.
1: 네.
0: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때는 LP 시대잖아요.
1: 네.
0: 이건 LP는 그 원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마스터 녹음을 만들어서 원판을 만들고 그것을 눌러서 찍고 뭐 인쇄 제작하고 하는 그 과정이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제작을 못 하는데 완창을 그렇게 녹음을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죠.
1: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수익이 그렇게 보장이 안 되는 거군요.
0: 안 팔리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소득이 200달러
1: 네,
0: 수준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뭐 3만 불, 4만 불 막 이런 상황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이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1: 네.
0: 이제 그때 레코드로서 보면 이렇게 이게 창극이면 여러 장이잖아요.
1: 네.
0: 다섯 장 LP예요. 대작입니다. 이게 그 당시로서는.
1: 큰 기획이었죠.
0: 그런데 예. 이제 그것을 그래도 이렇게 성공을 시켜냈던 것은 대단한 일이고 이 음반이 나중에 가면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아요. 뭐 서울시 뭐 그때 공산품 무슨 상 이런 것도 받고요. 문화공보부 상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서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그랬던 작품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창극 음반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 예.
0: 판소리가 그만큼 대중화가 그러니까 대중적인 수요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전통 판소리로서의 어떤 시장은 많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판소리가 일제 시대부터 대체적으로 대중 공연을 하게 되면 완창이라는 개념.

0: 하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와서 공연하면 이게 연극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볼거리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네. 그래서 대중들은 이런 창극을 무척 좋아하는데 정말로 판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창극보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낫죠.
1: 네. 약간 연극 소리다 이렇게 좀 그 구분해서 예. 얘기하시는 예. 분들도 있더라고요.
0: 그렇지만 그것을 들을 만큼 귀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후반부터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거의 음반이 도막 소리거나 그러니까 유성균반은 도막 소리잖아요. 네네네. 짧은 도막 소리고 아니면 창극이거나 그렇게 해야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대중들이 듣고 이해하고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0: 그래서 해방 후에 이렇게 완창음반이 나온 것은 훨씬 후의 얘기고
1: 네.
0: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창극으로 된 음반이 나와서 이렇게 대중적인 어떤 수요 여기에 이제 맞게 이렇게 음반이 제작이 되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그런 일환이죠. 그래서 해방 후는 대부분 보면 창극이거나 여성국극이거나 네. 이런 공연 시장이었죠. 대부분.
1: 이때는 이제 지금 이제 무형 유산입니다만 이때는 이제 무형 문화재고 사실은 이제 인간 문화재라는 네. 단어가 훨씬 더 이렇게
0: 네. 일반인들은 보통 인간 문화재 예, 그랬죠.
1: 곧 나왔던 아마 예. 그 시절일 것 같은데 예. 실제 지정을 받으신 예능 보유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 문화재가 됐으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계셨을 테고.
0: 아니, 굉장히 사명감을 많이 네. 가지셨죠. 왜냐하면 판소리가 창극 공연 위주로 가거나 네. 아니면 도막소리 위주로 가거나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형문화재를 지정이 되고 나니까 무형문화재를 지정을 하면서 판소리의 원형을 되찾자 하는 그런 사명감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이 전통문화기 전통 저 음악이 그렇게 대접을 높이 받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서서 지원을 하고 원형을 되찾자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사기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높아진 어떤 의식이나 사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음반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명인 명창 분들 공연을 이제 객석에서 볼 때 제가 참 그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선생님.
0: 네.
1: 그 어린이 프로그램 제목인데 누가 누가 잘하나 이런 게 있는데
0: 예.
1: 그 은근히 신경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의 어떤 기량을 뽐내서 이 무대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던데.
0: 그러니까 녹음하면서도.
1: 녹음에도 그런 게 느껴지는지.
0: 뭐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죠. 물론 뭐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렇다는 뜻이
1: 예.
0: 아니라 그 말하자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1: 그렇죠.
0: 스스로.
1: 네, 저는 그걸 치열함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0: 그래서 이런 그 일제시대 때 나왔던 포리돌 심청전이나 예. 적벽가 같은 데 보면 대명창들이 나와서
1: 그렇죠.
0: 서로를 겨루잖아요. 나 이만큼은 한다
1: 예.
0: 뭐 이런 포부나 자부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소리를 할 때 이런 효과들이 나타난단
1: 아.
0: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반이 상당히 지금으로서도 가치 있는 음반이고 또 작품도 잘 짜여져 있고
1: 예.
0: 그래서 애청자들께서도 이 음반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1: 네네.
0: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전체를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음반은 어떤 소리를 선생님 좀 들어볼까요?
0: 오늘은 문화재 지정된 분들이 아닌 분.
1: 아, 이때 당시에.
0: 아니, 신인들이고 오. 젊은 분들이잖아요.
1: 예.
0: 왜냐하면 문화재 분들의 소리는 다른 데서도 그래도 간간히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나 들어볼 기회가 적은 분들의 소리를 오늘 조금만 들어보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음반 중에서 몇 대목을 이제 더 들어볼 텐데
1: 예.
0: 맨 먼저 소개하고 싶은 그런 대목이 또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1: 네.
0: 장영찬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1: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0: 분들
1: 것 같아요.
0: 많을 거예요.
1: 예.
0: 이 장영찬 명창은 그 유명한 장판계 명창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제분인데 장판계 명창이 1937년에 작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 예.
0: 장영찬 명창은 30년생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7살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1: 만약에 노래를 아버지께 배웠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엄청 짧겠네요.
0: 거의 못 배우고.
1: 아마도. 예.
0: 부친께는 이제 소리를 못 배우고
1: 예.
0: 너무

어렸잖아요. 지금 뭐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부친께는 이제 소리를 못 배우고 그렇지만은 그 집안에 아마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질을 아마 물려받아서 태어난.

0: 있다 그래요.
1: 임방울 명창은 그러면 아버지께 소리를 배운
0: 그렇죠.
1: 뭐 요즘 저희끼리 이제 있을 때 보통 저희 예를 들면 연주하는 친구의 혹은 형님의 딸이 배우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럼 그냥 예. 삼촌이라고 불러.
0: 내게 소리를 배웠다 그래요.
1: 임방울 명창은 그러면 아버지께 소리를 배운
0: 그렇죠.
1: 뭐 요즘 저희끼리 이제 있을 때 보통 저희 예를 들면 연주하는 친구의 혹은 형님의 딸이 배우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럼 그냥 예. 삼촌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0: 예,
1: 얘기하는
0: 예, 그렇죠.
1: 약간 그런 느낌.
0: 예, 임방울 명창은 장판교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다 그래요.
1: 예.
0: 그래서 자기 선생님을 모시고 일본에 구경 시켜드린다고 가서.
1: 그래서 저희가 군사소름 대목 들을 때 예, 와 진짜 좋다.
0: 대단한 그 명창이고 또 북도 예. 참 명곡 이제 그랬는데 대명창이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임방울 명창이 장판계 명창한테 소리를 배우러 갔는데 너무 어려워서 손을 들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전할 정도예요.
1: 예.
0: 그렇지만 임방울 명창은 아마 장판계 명창을 선생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0: 어쨌든 뭐 그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한테 배웠는데 장영찬 명창이 실질적으로 가장 그 중요한 선생님은 누구냐면 정은미 명창이에요.
1: 아 그러면 보성 소리. 네,
0: 보성 소리예요.
1: 하신 거군요. 네,
0: 그러니까 주종목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 좀 소리를 배웠는데 주된 소리가 이제 보성 소리 춘향가 심청가
1: 아.
0: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 소리를 장영찬 명창이 어릴 때 이제 이 소리를 배워가지고 뭐 경연대회 나가면 완전히 뭐 선배들을 다 제치고 막 최고 수상을 받고 이제 이렇. 다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는.
1: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아, 저 사람이 장판계 씨 아들이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0: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뭐 그래도 그렇죠. 소리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1: 용생용 봉생봉이라는 네. 얘기죠.
0: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 그 대명창의 자제분이라는 걸 잘 알고 또 소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박희 명창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대요.
1: 예.
0: 그래서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장영찬 명창이 늘 누님누님하고 이렇게 참 따르고 뭐 의형제도 맺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예. 가까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희 명창도 장영찬 명창에게 심청가를 일부 배운 걸로 알려져 있어요.
1: 오.
0: 그리고 두 분이서 같이 창극 형식으로 심청가를 녹음한 것도 전에 소개를 한 적이
1: 예.
0: 있어요. 이제 그런 다 사연 때문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안향연 명창이라든지
1: 예.
0: 김동해 이런 분들도
1: 오.
0: 장영찬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장영찬 명창이 그만큼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40대쯤 돼서 지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일찍 작고를 했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76년에 작고를 했으니까 46인가요? 너무 참 그 소리꾼으로 보면 황금기 예.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1: 예.
0: 안타깝게 일찍 작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녹음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장영찬 명창의 소리가 참 좋은데
1: 예, 예.
0: 또 참 바디도 훌륭하고 좋은데 녹음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참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도막이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1: 네. 음악을 보내드릴 텐데 김경희 명창이 방자 역인가 네, 보군요.
0: 김경희
1: 같이
0: 명창은 김성희 명창의 동생분이에요. 그런데
1: 예.
0: 김경희 명창이 창극이나 여성국극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 주관으로는
1: 예.
0: 아마 방자역은 최고인 것 같아요.
1: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보시죠. 예,
0: 그래서 좋을 굉장히 것 같습니다. 목도 좋고,
1: 예, 예.
0: 연기도 아주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이몽룡과 춘향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주 좋은 공연이고 또 소리니까
1: 예.
0: 한번 뭐 어렵진 않은 대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1: 네. 노래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노랫말은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중에서 노랫말 모음집이라는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면서 노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찬 김경희의 소리로 기산영수 보내드립니다.
2: 예, 방자야.
3: 예.
2: 네, 너의 고래.

0: 배운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 만한 경치를 보지 못했으니 너희 고래 승지강산이 어디가 제일이냐?
1: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승지차저 못하시려오?
0: 내가 모르는 말이로다. 천하제일 명승지 도처마다 걸기로다. 내 이럴 게 들어봐라. 기산 영수별건권 소부하육돌고 적벽강추의 아버지 소재아첨도 노랗고 채석강병원을 자유 이제 없어도 돈 돌았고 등왕각 봉황

0: 하느라.
1: 도련님 저분이 정녕 그러시면 소인의 고래 별반 성지 없사오나 낱낱이 아리리다. 동문방 나라면

바로 제자인 듯 옥문 반

0: 내 말을 들어보니 광환루가 제일 좋을 듯하구나. 그러면 내 오늘 광환루 구경 갈 터이니 나귀 한 장 속히지야 사돈이 마르시지 않게 산문 밖으로 대령시켜라.
1: 예.
2: 장영찬, 김경희의 소리로 기산영수 함께 들었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랑씨, 오늘은 배현영 선생님 오시죠? 언제 어디서나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선생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음악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노랫말이 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에게 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3: 저는 그것보다는 좋은 소리가 있으니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2: 노랫말을 풀어보기 전에 김경희 명창의 이 소리하는 방식을 들었을 때 예. 남성 역할을 많이 맡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3: 주로
2: 됩니다.
3: 아마 방자라든지 조연 예. 역할, 아마 조연의 명 배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소희 명창이 이제 그 춘향을 하면 뭐 향단을 한다든지 또 이몽룡을 하면 방자를 한다든지 아마 예. 그렇게 했는데, 이 두 분의 소리가 사실은 전통 판소리라기보다는 창극의 분위기가 많이 나죠.
2: 네.
3: 그렇지만은 이건 그 당시에 판소리계의 전반적인 어떤 경향이라든지 흐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하고 네.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영찬 명창의 그 성음이 참 그 굉장히 질감이 좋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3: 붙인 성음을 많이 닮은 것도 같아요. 하여튼 굉장히 기량이 우수했던 분인데, 이때 제가 연세를 계산해 보니까 38이에요. 그러니까
2: 38에 좀 이렇게 하는 거면 제가 지금 제 나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참 답답하네요 선생님. 선생님 앞에서 나이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3: 기량이 참 대단했던 예. 분이에요. 예.
2: 이미 엄청 완숙하다라는
3: 예, 뭐
2: 표현이
3: 지금 예. 지금 원로 명창들의 소리하고 비교해서 뭐 전혀 뭐
2: 그러니까요.

0: 손색이 없죠. 굉장히 소리가 좋아요.
1: 선배들을 다 지치고 이 1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0: 예.
1: 명불허전인 거죠.
0: 네.
1: 아, 창극춘향전 중에서 기산영수. 예, 방자야. 예이. 내 너의 고래 온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만한 경치를 보지 못했으니 너의 고래 승지강산이 어디가 제일이냐. 방자를 사람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0: 네, 방자는 옛날 관청에서 구실이에요. 다시 역할이다 그 말이죠. 사무분장 같은 거예요. 방자라든지 통인이라든지 사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할이지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뭐 방자 이름이 뽈짝새로 나오는 데도 있고.
1: 동초바디에서는 뽈짝새로 나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관리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요즘 말하면 수행비서 뭐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는 잠심부름을 하는 그런 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별로 어려운 말은 없고 승지강산이라는 게뭐 아름다운 경치가 빼어난 그런 그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삼삭이라는 것은 삭이라는 게 이제 보통 뭐 보름삭 그러는데 뭐 보름 까지는 보통 한
1: 열흘
0: 열흘
1: 정도로.
0: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꽤 남은에 온 지가 꽤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예.
1: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승지는 찾아 무엇 하시랴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천하 제일 명승지 도처마다 글귀로다. 내 이를께 들어보아라.
0: 예, 이게 이제 명승지에 가면 옛날 유명한 문인들 시인들이 그 명승지를 보고 쓴 글귀가 참 많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사례를 지금 드는 거예요.
1: 예. 기산영수 별건곤 소부허유 놀고 적벽강 추야월 소자첨도 놀았고.
0: 예, 이거 뭐 전에도 여러 번 풀이를 해드렸지만은 또 간단하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1: 네.
0: 기산과 영수는 산과 물이죠.
1: 네.
0: 그러니까 기산이라는 산이 있고 영수라는 물이 있다 이
1: 네.
0: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들이 숨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임금이 벼슬을 시켜준다 그래도 아 그거 싫다고.
1: 네.
0: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1: 은거하는 거죠, 선생님. 예.
0: 은거자죠. 그런 분들의 대명사예요. 뭐 옛날에 뭐이 소부허유 그러면 뭐 이런 은거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기산과 영수라는 별천지에도 그렇게 좋은 경치에도 소부허유라는 사람이 살았었고 그다음에 적벽강은 뭐 적벽대전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서 소동파라는
1: 소동파,
0: 사람이 적벽부라는 글을 지었잖아요. 유명한 글이잖아요. 근데 이 소자첨이라는 것은 소동파의 자예요. 이름은
1: 예,
0: 소식이고.
1: 그게 이름을 좀 하나만 쓰지 이거를 할 때마다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이게 참 속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0: 아, 근데 또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부친이나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뭐 학렬이 붙어서 이제
0: 예, 학렬 붙은 그 이름은 소중한 거니까 소중하게
1: 함부로 부르면 안
0: 함부로
1: 된다.
0: 부르지 말고 그래서 아예 그냥 별명을 하나 붙여줘요. 그래서 자라는 것을 붙여줘요. 나면서부터 이제 자 이름하고 자를 같이 써준다 이 말이죠. 그럼 보통 이제 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명이 있듯이 집안에 또 별명도 있고 그렇잖아요. 민왕 씨도 어릴 때 별명 없.
1: 저는 왕뚜껑이었어요. 이름 왕자 들어가지고 왕뚜껑이었습니다.
0: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는
1: 예.
0: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별명으로 얻는 거죠.
1: 예.
0: 본인이 붙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붙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1: 선생님 호가 혹시 있으신가요?
0: 저는 있기는 하지만은 잘
1: 예.
0: 안 쓰기 때문에
1: 아.
0: 보통 요즘 사람들은 호 대신에 아이디를
1: 네,
0: 쓰죠.
1: 그렇죠.
0: 예, 그게 말하자면 호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0: 예. 그래서 소자첨은 이제 자인데 소동파, 그러니까 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송팔가의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적벽강에 가도 유명한 사람이 글을 줬고 또 기산과 영수에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1: 최석강 명월야의 이적선도 놀았고.
0: 이적선은

0: 이태백이죠.
1: 이태백이죠.
0: 예.
1: 예.
0: 그 하지장이라는 사람이 이태백을 두고 귀양온 신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양 간다는 말이 이 적자 한자말로 적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적선이니까 귀양온 신선이다. 이제 이렇게 워낙 시를 잘 쓰니까 이제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적선 이태백이 채석강에서 뭐 달을 건지다가 뭐 빠져 죽었다든가 뭐 어떤
1: 예.
0: 그런 전설이 전해 오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런 사람들은 그 전설이 다 따라붙잖아요.
1: 네.
0: 그래서 채석강이라는 곳에 이태백이 뭐 달을 건지다가 뭐 거기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달을 건지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 예. 예. 이 장소가 왜안 나오나 했습니다. 등황각 봉황대 문장 명필의 자취라. 노래가 좋대서 참 많이 선생님께서 다뤄주신
0: 예, 이건
1: 장소들이죠.
0: 뭐 판소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죠.
1: 예.
0: 근데 여기 등황각과 봉황대는 유명한 시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 이 말이죠. 조선 사람이 이 등황각이나 봉황대를 어떻게 가봤겠어요?
1: 예.
0: 다 글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1: 오늘
0: 곳이잖아요.
1: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제 와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 상상 속에서도 가장 많이 상징적으로 상상했을 장소지 않을까 싶어요,
0: 예,
1: 선생님.
0: 그 등황각은 중국에 있는 정자 이름인데 여기에 왕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 예.
0: 당나라 초기 때그 유명한 그 시인이고 문장가인데 이 왕발이라는 사람이 등황각을 완공을 했을 때그 축하 글을 쓴 것이 있어요. 그게 등황각서라는 글입니다.
1: 네.
0: 시도 있고 그 시의 앞에 서문에 해당하는 글이 등황각서예요. 근데 그 등황각서가 당나라 시대의 그 문장 중에는 그 최고 유명한 문장이에요. 아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게 다 이거 외우고 그랬던 문장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등황각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조선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지명이고 그다음 봉황대는 이태백이 시에 나오죠. 등금릉 봉황대라고 삼산발락
1: 예.
0: 청천의 이수중풍 백로주 하는 그
1: 예.
0: 뭐 여러 군데서 나오죠. 뭐저그 전통음악 사설 중에서 이거 안 아주 그냥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거죠.
1: 청취자 여러분도 약간 등황각 하면 왕자 들어가니까 약간 왕발 이렇게 한번 외워두시면 다음에 어디 가서 그와 왕발 다 그거잖아 이렇게 말하셔도 아는 척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또한 호협사라 동원돌이 편시춘 낸들어이 허송할거나 잔말 말고 아뢰어라.
0: 호협사란 말은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아주 호탕한 또 의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죠. 나도 대장부 사내다 이
1: 네.
0: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원돌이 편시춘 하는데 이 동원돌이 편시춘이라는 게 이게 바로 왕발의 글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왕발의 등황각서가 아니고
1: 네.
0: 임고대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장안의 경치를 노래한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장안의 을 바라보는 광경을 노래한 굉장히 그 도시의 그렇게 장안이라는 게그 당나라 서울 아니에요.
1: 네.
0: 거기 아름다움을 노래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아마 많이
1: 네.
0: 들어봤을 거예요. 가령금야 숙창가 창거 소부 불수빈 동원돌이 편시춘 이게 다이 구절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러니까 동원돌이 편시춘 동쪽 뜰에는 복숭아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편시라는 말은 짧은 봄이다 그 말이죠. 짧은 시간의 봄. 그러니까 복사꽃 피는 짧은 봄. 이게 이제 동원돌 편시춘입니다.
1: 꽃은 금방 피었다 진다 이 얘기니까 인생이 짧다라는
0: 그러니까 뭐
1: 걸까요?
0: 봄에 벚꽃 뭐 이런 거 피는 거 보면 폈나 그러고 그 다음 날 보면 다
1: 그죠?
0: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아름다운데 그 다음 날 보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1: 예.
0: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죠.
1: 그래서 낸들 어이 허송할거나 잔말 말고 아뢰어라 이렇게
0: 예.
1: 이야기를 합니다. 방자가 대답을 합니다. 도련님 처분이 정녕 그러시면 소인의 골에 별반 승지 없사오나 낱낱이 아뢰리라. 동문박 나가면 금수청풍의 백군한 유랑이요.
0: 예, 금수란 말은 물이잖아요.
1: 예.
0: 아주 비단결처럼 아름다운 그 물이다 이 말이죠. 청풍은 맑은 바람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맑은 물이 흐르고 바람이 솔솔 부는 그런 곳에 백군한 유랑이요. 백구란 말은 뭐 물새잖아요.
1: 예.
0: 갈매기. 물새가 유랑이란 말은 이제

0: 떠놓는 이 말이죠. 네. 헤엄치고.
1: 농림 간의 꾀꼬리 환우성 개어 울어.
0: 환우성은 뭐 벗 부르는 소리인데 짝을 찾는 소리죠. 여기서 벗이라는 게 친구, 요즘 그 남자 친구를 얘기하는 게 그 남자 여자 남녀가 저 동성애 친구가 아니고 여기서는 짝이라는 뜻이에요. 새들이 뭐 암수가 어울려서 이렇게 다니지 뭐 수컷끼리 몰려다닐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짝을 찾는 그런 꾀꼬리가 짝을 찾는 건데 개어우러 한데 겨워.
1: 아,
0: 그러니까
1: 겨워라는 뜻이구나.
0: 예, 예. 개서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이죠. 흥겹다 할 때 그 겹다. 예. 그러니까 환우성 겨워서 운다. 그러니까 서로 좋아서 못 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1: 그래서 춘몽을 깨어난 듯 이렇게 나옵니다. 벽파상 개울이 난 왕왕이 진보하여 을린 옥척을 입에 물고 오락가락 논이란 게 평사 나간이 분명하고.
0: 예, 벽파라는 게 이제 푸른 물이잖아요. 예. 푸른 물결 위에 노는 개오리인데 이 개오리라는 게 해오라기.
1: 아.
0: 물에 가면 왜 저 그 물새 있잖아요.
1: 이름만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해오라기라는 이름은 압니다.
0: 보통 백로 같은 건데 뭐 덩치가 좀 적어요. 네네네네. 다리도 좀 짧고.
1: 아, 네, 네, 네.
0: 근데 이 사나워요. 물고기를 그냥 보면 그냥 사정없이 그냥 아주 그 굉장히 그 물고기한테는 아주 그냥 저승사자 같은 그런 새예요.
1: 네.
0: 그 개오리는 왕왕이 왕왕이란 말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진보라는 말은 이제 그 나아간다는 얘기니까 물가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네. 을린 옥척을 입에 물고 있는데 을린 리는 비늘이란 뜻이고요. 네. 척이란 말은 자잖아요.
1: 예.
0: 한 자, 두 자 할 때 그 자.
1: 네.
0: 그러니까 이 해오라기가 아마 월척을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을린이니까 비늘이 번쩍번쩍하는
1: 예.
0: 그러니까 번쩍번쩍하는 한 자나 되는 그런 고기다 그 말이죠. 큰 물고기를 입에 물고
1: 예.
0: 오락가락 노는 게 평사나간이 분명하고 이게 평사나간이라는 것은
1: 소상팔경.
0: 소상팔경이 하나죠. 예. 그러니까 넓은 벌판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광경인데 평산아간처럼
1: 거기다 이렇게 딱 갖다 붙인 거네요.
0: 이게 평산아간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다 옛날 표현에서 관용구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1: 예.
0: 여기가 꼭 뭐 평산아간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1: 예.
0: 이런 물가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그냥 평산아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그 판소리라든가 이런 또 옛날 글을 보면 이렇게 비슷한 장면에서는 꼭 그런 그 문장을 가져다 쓰는 예, 예. 그런 그 옛날식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 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구를 가져다 쓰는 그런 문체입니다.
1: 예. 네. 그리고 선운사 쇠북소리 풍편에 탕탕 울려 한산사도 지척인 듯.
0: 예, 선운사 그런데 선원사죠. 예. 남원에 있는 절 이름이에요. 지금 남원 시내에 있습니다.
1: 네.
0: 쇠북은 종소리고요.
1: 예.
0: 그 바람결에 땅땅 울려니까 한산사도 지척인 듯 하는데 이 한산사라는 게 연사만종이라는 소상팔경이 또 하나예요.
1: 예.
0: 한산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이것도 소상팔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예. 장면입니다.
1: 북문박 나가오면 교룡산성이 좋소.
0: 남원에 있는 산성이 이름이죠? 예.
1: 그리고 서문박 나가오면 관왕묘도 예.
0: 남원 시내 관왕묘가 지금도
1: 지금
0: 있어요.
1: 다 있어요. 선생님.
0: 다 있어요.
1: 남문박 나가오면 광한루 오작교 영주각이 있어온데
0: 뭐 광한루 앞에 다 있죠. 예,
1: 삼남의 제일 승지오니 처분하여서 가옵소서.
0: 예, 그 춘향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직이라든지 사회 풍속이라든지 하는 것은 100% 조선시대 다 있던 겁니다. 그 다른 작품하고 다른 차별이 되는 예, 것이 바로 그거예요.
1: 네 말을 들어보니 광한루가 제일 좋을 듯하구나. 그러면 내 오늘 광한루 구경 갈 터이니 나귀 안장 속히 지어 사또님 아르시지 않게 산문 밖으로 대령시켜라. 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르시지 않게라는 말도 요즘은 잘 안 쓰는
0: 예, 요즘은
1: 말이죠. 요즘은
0: 모르시게라고
1: 네,
0: 하는데.
1: 모르시게, 몰래 은밀히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알지 못하게라고.
0: 예, 아시지 않게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표현법 자주 씁니다.
1: 예. 4921님께서 반갑습니다.

0: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쏙쏙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또 한번 쭉 들으면 노래 들을 때 뭔가 새롭게 들리는 것이 있고 장영찬 명창을 소개를 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중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뭐 이 장면은 전에도 몇 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또 한번 듣고는 다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반복해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은 본래 의미는 장영찬 명창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이 대목을 골랐어요.
0: 실제로 창극에서는 신봉사 역을 가장 잘하는 소리 명창으로 장영찬 명창을 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1: 저는 뭐 직접 뵌 적이 없으니까 네. 그 무대에서 뵙지는 못했지만은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라든지 또 전해 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소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장영찬 명창을 아꼈대요.
0: 주연은 다른 당상이었던 어떤 기술 네. 실력과 인품 이걸 다 가지고 계셨던
1: 그리고
0: 거군요.
1: 그리고 국립 창극단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초기 멤버로 예. 활동도 하셨는데 참 이렇게 하늘이 제주를 너무 일찍 데려갔네요.
0: 네. 이 음원으로라도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다시 또 많지는 않다고 하셨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한 음원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일부 끝곡으로 또 준비했으니까 한 번 더 복습 삼아 예, 또 장영찬 명창의 어떤 소리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찬, 김경희 두 분의 소리로 기산영수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예, 방자야.
3: 예.
2: 내 너의 고래 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만한 경치를 보지 못했으니 너의 고래 성지강산이 어디가 제일이냐?
3: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성지 찾아 못하시려.
2: 내가 모르는 말이로다. 천하제일 명성지 도처마다 걸기로다. 내 이럴 게 들어봐라. 기산영수별건권 소부하육돌고 적벽강추야원에 소재아첨도 노랗고 천성 강병원을 자유 이제 없어도 돈 돌았고 등왕각 봉황

0: 하더라.
1: 도련님 저분이 정녕 그러시면 소인의 고래 별반 성지 없사오나 낱낱이 아리리다. 동문방 날바이.

바로 제자인들 옥문만 나가오면 교룡 산성에 줬다웠고 선문만 나가오면 관왕녀도 경치 좋고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익숙한 딸의 목소리.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시대. 낯선 번호로 걸려와

다급하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끊은 뒤 평소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족의 목소리도 한 번 더 확인.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가고
1: 어이야 술래야
0: 할질 잘하는
1: 어이야 술래야
0: 과장님은
1: 어이야 술래야
0: 어디를 가서
1: 어이야 술래야
0: 아니를 배나
1: 어이야 술래야
0: 혼양님의
1: 어이야 술래야
0: 명이 받고
1: 어이야 술래야
0: 장군님의
1: 어이야 술래야
0: 숙이 받아
1: 어이야 술래야
0: 나갈 적에는
1: 어이야 술래야
0: 둥근복이요
1: 어이야 술래야
0: 두랄 적에는
1: 어이야 술래야
0: 선전거라
1: 어이야 술래야
0: 만경창판을
1: 어이야 술래야
0: 나가여도
1: 어이야 술래야
0: 여일랑은
1: 어이야 술래야
0: 빗결을 주고
1: 어이야 술래야
0: 훈장 여든
1: 어이야 술래야
0: 하나를 냉겨
1: 어이야 술래야
0: 태산 같은
1: 어이야 술래야
0: 겨울이라도
1: 어이야 술래야
0: 평지같이
1: 어이야 술래야
0: 아차

0: 마녀동이라
1: 어이야 술래야
0: 열두바다
1: 어이야 술래야 어이야 술래야
0: 스물네바다
1: 어이야 술래야
0: 오당원이라
1: 어이야 술래야
0: 전라도 옥창으로
1: 어이야 술래야
0: 해포당치구
1: 어이야 술래야
0: 한산세무시로
1: 어이야 술래야
0: 장아 빨겠다
1: 어이야 술래야
0: 번양

0: 김필훈 외 여러분의 소리로 인천의 주대 소리 중에서 술래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일의 소리로 고사반, 선고사 축원 준비했는데요. 양도일 명인은 남사당 놀이의 명인으로 아마 남사당 놀이 하면 많은 분들이 농악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농악뿐만 아니라 이 탈춤이죠. 덧배기라든지 줄타기, 얼음산이들이 하는 줄타기 그리고 지금 들으실 고사반.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비나리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들을 비롯해서 꼭두각시, 그 다음에 살판, 번화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전승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런 남사당 놀이 전 종목의 명인이기도 하셨습니다. 고사반 보내드립니다.
1: 난 범윤전 시화연풍 돌라든다 이제 한양등구지 삼각산이 기봉허여 봉하기 논지생각 봉학눌러 대굴짓고 대굴 앞이 육추로구나 우희영문이 하각사한 각도각업을 마련할 때 왕심리 철중이요 동구제 멀제백거라 인왕산이 숫산비고 동남산이 안산비야 관학산이 화산비쳐 동적가게 수구마거지 여전지묵이나 은항은 금요자의 사반은 세계히루단다 한서인은 부조자고 해도인기면은 대한민국 경기자부 한양승내 37과의 대목아 시도 대도시요 이제 동도 대도인인데 건구 건명이 심시대기 무건명전은 심시대주요 두운명전 못시지요 건구 건명이 향위부처 금실지 동락으로 해로 백년을 사실 저기 작년과

순날 한 달 하면은 서른날 하루 하면은 12시를 내내 돌아를 가실 적이 집안 식구가 드시는 대로 몸소 대살이 시

엄수대사를 부르네. 엄수대사는 직속 쌀쌀 풀었다 거린살 원군 토종원 이별살 동네방네 불안살이요 불인 날면은 화재사 이웃집이는 귀살사 삼난디는 액살이요 살인난디는 절인살 혼인대사는 주단살이요 조상난디는 상무살 산나무는 목숨살이요 죽은 나무는 동도사 부모님 돌아가 몽상살 몽상 입어서 거상살 화상을 벗어라 탈생이요 자행인 삼촌은 복지살 나우지가는 공방살인디 알긴난디는 삼신살 하늘이로 천둥살 땅이 울어서 지둥살 산으로 오르면 산신살이요 들로 다리면 들룡살 물로 갈면 요왕살 헌명절에 심씨대주가 어디 안일을 출입을 할까 공소사방 다 댕길 때 선왕사울이 없을 성야 고개도 선왕사 모랭이 모랭이 선왕사 불무대기도 선왕살 수살매기도 선왕살이요 수풀망도 선왕살

가니는 해롱살, 대문가니는 수분양살이요, 우마가니는 마귀살, 마당을 실어서 건불살이냐, 지방말랭이 유홍천살, 부엌으로 잡아들아. 해금신조왕사, 해금신조왕사, 84,000의 조왕사할, 살강 밑에는 탱기랑 살이냐, 수창 군역은 흘린 사할, 물두멍이는 용여분역, 뒷거티는 도준님살, 굴뚝이는 굴대장군, 대청마루의 성준님살, 마루 밑에는 쥐군역살인데, 안방으로 접어들어, 이벽, 저기벽파살, 아라국방의 중방살, 화대 끝에 녹방 살인데 어떤 낙마가 걸렸나? 거한 명전의 심씨 대주가 입었다가 벗은 옷인 장이 도포도 걸렸고, 도곤 명전 부인은 마만 나들이 지나가 열두 불기요 도량 지마도 요들 복세 폭립북 행주 지마가 여기저기도 걸렸고, 옥동 같은 구연 나기 반팔개 동동거리 굴레복판이 다르게 벗은 색동 저구리 걸렸는데 정색이냐 홍색이냐. 가위바비도 묻어들고 실바비도 따로 드는 무둔 액사를 휘몰하다가 금메리 고사판이다. 덩그렇게도 대를 받쳐 울릉도 깊은 숨으로 아주 물리수멸을 하니 건명전의 심씨 대기 백사그거의 요이라고 만사우가 대기일하게 수원송출 발언이야. 그는 그렇다 하랴야 걸명전의 신세대기에 호구역살이 시다고 하니 호구역살 풀고 가자. 강남도 대한국이요 우리나라도 대한국 12제국의 열두 나라 조공받으러 늠나들던 호구별상 손인 마마 신산문이 나와시 신분은 뚝 떨어져 건명전의 심씨대기 명과 복을 비느라고 서천서역공태장 남은 3분이 나오시다. 어떤 손님이 나오시더냐, 말을 잘하면 귀변 손이며 글을 잘하면 문시 손님, 화를 잘 쓰면 호반손. 3,40분이 나오실 때 산을 몇 번 넘었으며 물을 몇 번 끊었더냐, 앞으로 잡어이 열두강이요 뒤로 잡어이 열두강, 시물리강을 끊어올 채 배가 없어서 이기할 거다야 사공아 배를 다 무슨 다리를 다 우리까 나무배에다가 명을 싣고 둘배에다 복을 실어 결상님의 두 호술로 오걸 때려 배를 모아 한가운데다 봉을 받고 준절 후다 봉을 봐 1월 후다 선을 들고 소자 충신 닻을 감고 열부 열려가 노를 저 분원 바람은 요손이요 맑은 광명은 순예리다 명지바람에 진설봉 허리까니 바장하는 북을 두리둥둥 두둥기둥둥 두리둥둥둥 돌리나 외꺽지꺽에 끝나고 울째 노정기를 띄워보자 강동은 800이요 유동은 700이 금동은 600이라 손색 아니 끝나고

의주를 얼른 들자 인물 주의심을 찬반하고 의주 영마 가려타고 의주 용천 용천 철산 천선 증주 가산 벅청 순왕숙 천원을 난자 강군 천년 기자 천년지 천년 도구 받은 폐양 감흥이 들어서 인물 주심을 양관하고 오란봉에 올라서서 좌우 산천을 바라보니 양덕만산 흐르는 물은 부병로를 안고 의도니 금수강산이 제리라 내 문당 썩나서서 대동강을 얼른 건너 황조봉산 신은 평천 금천구를 얼른 지나 송도라 송하산은 왕건 태조가 500년 도급진디 만월 때는 우리가 우중진 분만 남은데 만월 때서 말을 메고 인물 조심을 장판하고 원근 삼천 바라보니 무산의 시비봉은 푸른밭에 솟아 있고 발견내 폭포 수는 은하수를 기구린들 경제도 장해져 인물 출신을 잠깐 하고 손주교로 놀른 지난 들문이면은 채색교 장단관이가 숙수하고 장단영마 가르타고 성파임진은 얼른 지나 고향군이 와서 숙수하고서 고향영마 가르타 격제관을 얼른 지나 구파발이면 심파바할 아라녹보는 운녹보 무학제해 고개를 훌훌이 넘으시니 연지문은 간구듣고 동이문만 남았거라 동이문이다 말을 메고 팔문장 안에 응억만 가고 가구적관의 인물 출신 다지면은 햇빛가죠 바이미면은 불쌍가고 기와집은 와거가중 토가집은 복덕가중 아랫대구리 우대골 경복궁 세다구리 광장하기도 기웁시고 여장하기도 기웁시고 이런방 도론방 독벅지고 금사복록을 도두시여 가지약불라 가지약사라 어디 매루 가지않느냐 희운지구 이운진곳 이곳 저곳을 타버리고 거헌명천 심씨대기로 들어올제 앞두리는 천준이요 뒤두리는 구진이다 28수 길을 꿇고 38선 차이를 쳐 앞으로 몰아라 명파리 뒤로 몰아라 복파리를 거헌명전이 심시되기 이한마당이다 실어다가 이리저리다 젖혀놓고 마당 쓸고 봉당 쓸고 좌우에는 황토 피고 안방이다가 서치하 하루 이틀은 자리 보고 사글라글은 고시루 갓사 여사는 부름시루 이래 여들의 고문시루 아흐라 여류는 낙화시루 열사흐른 도시룬디 건명전의 심시대주가 상마배상을 내릴 때 해창용 무군 쟁령 생기 복덕을 가리지 해창용 무구 쟁령 청기대우 백중역을 아주 골슨 불쳐놓고 생기 복덕을 가릴제 남생기면 여복덕이요 여생기면 남복덕 일중천 이중천 삼하절치 사중육군 오사항의 육중복덕 칠화절명의 팔중공은 고고존 날 가릴적에 한명전 안쓰의 부인이 둘이 정궁을 올라가서 머리 무욕을 정의하고 보였던 가로 입고 증한수 일그릇을 정성껏 바쳐내 촛불 한쌍 불밝히고 향로의 향불을 피운 후에 두 무릎을 정의에 끌고 두손 합장에 비난 말이 비난이다 비난이다 강남서 나오신 별상 인천 비난이다 인간이라 하옵는 건 수술로 거시가야 의식이 망마의 기로 존부 일상을 모르나니 이분 독도만 거지와 새로 새덕을 비나니 신서인이면 감천이라 공분 타입이 무너지며 힘든 나이기 꺾어지랴 별상님이 굽어보고 그대 정성 지극하니 내 정성이 부면하 복을 주랴 명을 주랴 소원대로 하여정 명만 주면은 복 없이 살고 복을 주면 명 없이 산나 명과 복을 갖출제 여인일랑은 삼천갑짜리 동방석에 긴 명을 서려가주고 복일랑은 석순이 장자 복을 주어 무쇠 목숨에 돌꾼 다더 한 손이는 복꾼 받고 또 한 손이는 명꾼 받아

0: 칭칭 잘자릴 때 어찌 어찌도 자르던가 상남자손은 서방님이여 수자 중 불연님 하남자손 여장아기 미역머리 더벅머리 주루루 칭칭 잘자릴 때 어찌 어찌도 자라다 해바대는 파도 지더서 소해바대는 조소밀던 용문산이는 안개 피던 만수산 구름질던 악수장마 비퍼붙더지 동지수 떨이는 퍼붙 5,6월이는 우이부터 6,7월이는 가지부터 7,8월이는 목화 피던 무릉무릉무릉무릉 무릉도 하루 잘 자라 공부들을 시킬지라도 남보담도 우동생이고 글끝마도 문장이고 말끝마도 향나나여 걸음마도 맞으나 나라 얘기는 충신이요 부모님께는 효자로구나 효자 충신 날 것으니 그리울 것이 전혀 없네 그 자손들이 잘 자라서 자손 창성 부귀영화 웃음으로 다 연화하시고 춤으로 다 대길하게 소원 성취 죽은 발언이요
1: 양도일의 소리로 고사반 선고사 축원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뭐 비나리를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사설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요즘의 비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하면서 쓰는 목 어떤 소리적인 기술 선율적인 기술을 좀 더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양도일 명인의 소리 지금 들어보시면 아, 이게 복을 빌어주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이 말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예. 이게 꼭꼭 씹어서 말을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상당히 요즘 듣는 고사 소리에 비하면 엄청 담백하고 아, 저런 말이구나. 오히려 더 알아듣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어전회의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용왕이 병이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으죠. 그런데 이제 그 바닷속이다 보니까 이 직책은 육지의 인간들의 어떤 사회에서의 직책인데 그 직책을 맡은 것들은 이제 물고기이거나 수산물, 해산물인 경우가 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왕이 그런 탄식을 하죠. 이 신하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고 내가 왕이 아니라 어물전의 주인이로구나라는 그런 탄식을 하기도 하는데 수군가 중 어전회의 대목을 정순임 명창의 소리 박근영 명인의 북장단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 도사 가로대 응. 용왕과 지어지신 성덕으로 어찌 추요지신이 없사오리까? 만조 수중 백관을 불러 하교를 내려 보사이다. 말을 마친 후에 인호 불견이라 궁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하누 수부 조종 만조 백관을 모두 들라 명을 내라노니 세상 갖고 보면 1등 제신님들이 들어올 것인디 수국이 되어라서 왠간 물고기 떼들이 각기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 들어온디 이런 가관이 없든가 보더라. 성상거북 성제는 돈이 반서 빌어주소 지금 한림합사 대사섬 도르모 황첨사족의 해운공방계 병사청어 군수해구현감 홍어부장 조부부부연장청 강대성대교지수 자닥지고둥어지 병장년 청다리 가오리 금분아졸 고구수령수 고래준 지혜군 모질이 원창군 남생이 별주부자래 모래모자 별지 준치 갈치 삽치 빙급 배암장 차수 차게살이 관 깨구리까지 영월등 그전에 입시하야 태왕전에 철을 구벅구벅하니 병든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 허허 내가 이럴 적에는 용왕이 아니라 세상 바로 대목 장날에

그 생선전에 도물주가 되었구나. 그 경들 중에 어느 누가 세상에를 나가 토끼를 잡아다 짐의 병을 구할 잔이군요. 좌우 재신들이 어둑이면 지졸하야 묵묵부담이거라. 왕의 똘똘 단식온다. 남은 나라는 중신이 있어서 알고 사군 계좌추와 황초망신 기신이론 죽을 임군을 살렸건만은 우리나라도 충실은 있건만은 어른이 지자가 나를 살리지요. 정징어가 여짜오대 세상이라는 곳은 진심의 소박하여 소고기인가 벌려넘겨 잡기로만 해주로 한지 예 용맹이 없는 자는 보내지저 그거를 못하리다. 가서라 그러면은 못 쓰겠구나. 정상 거복은 어떠하뇨? 삼거복은 지략이 널로 쌓고 높아지 모두 다 대본으로 세상으로 다가오면 인간들이 잡아다가 폭판 띄어대 어째 한도 미래에 살짝 단건 못 두기 주일 삼지 끝까지 대보가 가지면은 하루 전날 부르니 보내지도 그거를 보터이다. 가서라 그러면은 못 쓰겠구나. 방점사 조개는 어떠냐? 방점사 조개는 철갑이 꿋꿋하야 당신 지도는 좋사구나. 예그래 이르기를 관 법률을 지세하고자 수허인 치공이라 골조라는 세가에서 소루루 펄펄 달려들어 골조는 조개 모르고 조개는 골조 물고 서로 놓지 아니하다 아무 손에 모두 다 잡히어 속절 없이 모두다 죽을 것이지 보내지러 그걸 못하리다. 아서라 그러면 그것도 못 쓰겠구나. 소문장비 얘기는 어떠하뇨? 장헌이 어쩌오대 미얘기네요. 장수구 대하여 호풍신의 거지와 가지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너를

천내력 계산천수 여기감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시대를 쩌고 사립스러웅들이 삽보세고 불쑥이라 입감 깨어서 물에다 풍덩 탐식으로 덜컥 생겨 인가를 희질 복질 설세 바빠하는디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는 못하린다. 아서라.

0: 따봐 반주 대화를 총대 안면은 있어 계산 전소 가만 장신아야 삼복마락을 바라봐 반주 대화를 총대 안면은 있어 고지소 시륵 엄지 발로 꽃게 놈의 가른 허리를 바드드드드 제발다 대화 저를 바치리라
1: 정수님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수군가중 어전회의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1분 9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도 논매기 소리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작가님이 논을 한 2000마지기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시기도 시기인지라 기왕의 소리 소개해드리는 김에 그 귀한 소리들, 그러니까 잘 들을 기회가 없는 그런 소리들을 계속 소개를 해주고 계시죠. 아, 논매기는 하루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일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 혹은 새참을 먹기 전이나 그 후에 부르는 소리도 있는데요. 앞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이 이제 5시 반 넘었으니까 이맘때가 되면 슬슬 일을 마무리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논매기의 마무리에 부르는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의 두름박 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두름박은 뒤웅박의 방언인데요. 사전에는 두름박이 아니라 두름박으로 되어 있고요. 민요대전에는 두름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는 두름박으로 쓰긴 했습니다. 뒤웅박의 방언이다는 말씀드렸는데 뒤웅박은 꼭지 근처에 주먹만한 구멍을 뚫고 속을 판에 만든 바가지죠. 여름철에는 이 뒤웅박을 도시락으로 쓰기도 했다는데요. 뒤웅박 팔자라는 말이 있듯이 부잣집에서는 쌀을 담는 그릇이 되고 가난한 집에서는 여물이나 잡곡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고창 논매기 소리에 받는 소리 첫 부분에 이 두른박이 등장합니다. 두른박을 이걸 제가 흉내를 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잘 안 돼요. 그 뚜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인데 뚜루루루 이거 안 되잖아요. 피디님 웃지 마세요 지금. 뚜루루 뚜루루 아 뚜루루 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예 뚜루루루 이렇게 풀고 굴려서 불러서 작가님이 원고에다가 직접 듣고 해주시면 좋을 듯이요. 뚜루루루루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래를 두른박 소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랫말을 살펴보면 초패왕과 우미인의 이별 이야기도 나오고 진시황과 한무제, 제갈공명, 조조 등 중국 역사 속에 유명했던 영웅들,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느린 소리와 빠른 소리로 되어 있는데 느린 소리를 진두른박, 길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빠른 소리를 잘룬, 짧다라는 뜻일 겁니다. 잘룬 두른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뚜루루루루가 과연 진행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저렇게 했는지 아마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최양진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도 고창의 논매는 소리 진두름박 잘룬 두름박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진세왕과 한무제는 재산 없어 죽었으며 삼군명장 제갈공명은 대주 없어서 죽었을까?

역발산 역발산 기계세 한옥은 초패왕은 시부리여 초불 써라 우민이로 손목 잡고 눈물 뿌려 이별이네 눈물 뿌려 이별

0: 거구요 마 상통 견문 하달지라 전노후모 제갈공명 난세 유양조조
1: 그렇지요
0: 유양조조는 뼈연

꽃속을 잠든 나비는

0: 전라도 고창의 논 매는 소리, 진 두른박, 잘눈 두른박 들었습니다. 최양진 외에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뒷소리 받는 분들 중에 저 같은 분들 있어요. 분명히 지금 두루루루루루 이게 잘 안 되는 두루루루 요거 두른박을 그러니까 두름박이라고 이제 노래를 하는 건데 참 독특하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두른박을 리을 발음을 이렇게 노래에서 이용을 해서 부르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예. 진시황과 한무제는 재산이 없어 죽었으며 삼국 명장 제갈 공명은 재주가 없어서 죽었을까 남이랑 비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4802님께서 산하지 타령 듣고 싶어요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고창의 노래 들은 김에 전라도 고창의 산하지 타령 준비했습니다. 장복래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인보고 새 보이면 사전을 보고 빠르고 새 보이면 전화만 걸소 에이야 지야

싸울 챙고야 우다시 뱃놈들 한우바람만 불면은 도 따라 붙인다.

종종에 날 생겨 주이면 나도야 종종에 임 생겨 주리다.

살림살인가 지랄인가 헐똥말똥 하는데 호박능줄 박능줄은 상가초단을

0: 좋겠네 언니는 좋겠네 아오나 동생아 그 말을 말어라
1: 에이야 뒤야.

전라도 고창의 산아지 타령 들었습니다. 장봉래외 여러분의 소리였고요. 4802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재밌죠. 술만 잘 먹어 한량이냐, 돈을 잘 써야 한량이다. 약간 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언을 잘한다고

어른이냐, 돈을 잘 써야 어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저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분 닫고 지갑을 열라고 하는 말이 왜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텐데요. 서도굼 준비했습니다. 역시 최경만 명인. 아마 이제 지금쯤이면 짐작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최경만 명인의 구음으로 서도 구음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하나의 장단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색깔을 품게 되죠. 우리 전통 장단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온 소나기 프로젝트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 3채를 선보입니다. 공연은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집니다. 공연 제목인 3채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세 가지 빛깔이라는 뜻처럼 이번 무대에 함께하는 장재효, 류승표, 정연아 세 연주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도 있는데요. 3채는 풍물놀이에서 가장 널리 연주되는 대표 장단의 이름이기도 하죠. 가장 익숙한 전통 장단을 바탕으로 각자의 음악 세계를 풀어내며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무대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남산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 평일 오전을 특별한 음악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즐기는 국악 콘서트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성남 아트리움 모닝 콘서트가 오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성남 아트리움의 모닝 콘서트는요. 동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기획 시리즈인데요. 7월의 주인공은 젊은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김준수는 탄탄한 소리와 깊이 있는 표현력 그리고 세련된 음악적 감각으로 전통 판소리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창극과 판소리, 다양한 공연과 방송을 넘나들며 국악의 저변을 넓혀왔고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무대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놓치지 마세요. 한여름 부산이 우리 춤의 열기로 가득 물듭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전통춤축제 2016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국립부산국악원 일원에서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공연은 물론 학술행사와 체험 프로그램까지 함께하는 종합축제로 전통춤의 매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먼저 7월 24일엔 개막공연 접, 삶이 춤이로다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삶과 춤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의미를 담아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어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는 한국 전통춤판이 이어지는데요. 매일 6명의 춤꾼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선보이며 전통춤의 다양한 흐름과 색깔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축제는 공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7월 26일엔 남해안 별신굿 보존회가 함께하는 영남무악 이음과 지음이 마련되고요. 7월 28일엔 방지원의 동해무악장단 렉처 콘서트, 8월 1일엔 박인수의 한국사자춤연희 렉처 콘서트가 이어져 영남 지역의 무악과 전통 연희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또 8월 2일과 4일엔 각각 영남춤전, 동래악춤과 영남춤작가전이 열리고요. 7월 31일과 8월 2일엔 연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희 R&D 콘서트와 영남춤학회 학술대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바람우와 일무, 강강술래 등을 배워보는 춤 워크숍이 운영되고요. 그리고 8월 8일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대표작 상선약수가 폐막 공연으로 무대에 올라 영남춤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어제를 뜻하는 한자, 어제의 작자는 날 일자에 잠깐 사자가 더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 혹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린 날이란 뜻으로 어제를 뜻하게 된 건가 싶기도 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 여기서 잠깐 사자는 뜻과 상관없이 발음만 제공하는 역할로 쓰인 건데요. 지금은 사로 읽히지만 고대 발음은 자에 가까웠던 글자라 이 잠깐 사자가 들어있는 글자들은 현재 대부분 작으로 발음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글자가 바로 지을작인데요. 이 글자는 사람인 편에 잠깐 사자가 더해진 모양이죠. 어제를 뜻하는 작자에서 날일자를 사람인으로 바꾸면 무언가를 짓고 만들고 행한다는 의미의 글자가 되는 겁니다. 어제의 나는 한없이 서툴렀을지라도 그 시간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 나라는 사람은 남았죠. 이젠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 오늘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우정의 맛있는 라디오.

네, 조선블루스의 작야 함께 들으면서 7월 15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한주 내내 제가 부른 조선블루스의 노래들을 오프닝 곡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예고해드렸었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작야 신청하고 애타게 기다리신 3517님, 오늘 반갑게 들으셨겠죠? 우유모치님께서도 어제 작야 라이브로 듣고 싶다고 청해주셨었는데요. 저희 조선블루스의 첫 싱글로 발표했던 곡이 작야라 특히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작야라는 제목이 바로 어젯밤을 한자로 쓴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작년이란 말에도 어제 작자가 쓰였죠. 어제든 뭐 작년이든 이미 지난 시간 속에 나는 분명 지금보다 서툰 모습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 서툰 모습 자체가 굉장히 풋풋한 추억이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 모두 한편으론 부끄럽지만 풋풋해서 소중했던 지난 시간 속에 자신을 가끔 돌아보며 그리워도 하실 텐데요. 만약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난 시간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서툴렀지만 순수했던 지난날의 나에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우디도 작야를 처음 녹음하던 그때의 우정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우정아, 힘을 좀더 빼도 돼. 여유를 가져.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네. 서툴렀지만 순수했던 지난날의 나에게를 주제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벌써 소개할 동안 문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왔어요.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1790님께서 사진 두 장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교무실을 그윽한 난양으로 가득 채운 난꽃입니다. 동양난준 보춘화라는 종으로 봄의 꽃을 피

아름다워 춘란이라고도 한답니다. 뜨거운 염천을 봄날처럼 여기며 많은 꽃들을 세우고 수많은 꽃들을 피워 실내를 가득 난향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난이 주인을 잘 만난 건지 아님 주인을 닮은 것인지 꽃으로 향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난향 가득한 곳에서 비염으로 향을 맡을 수 없지만 눈으로 아름다운 난꽃을 마음껏 바라보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난꽃의 향. 저도 맡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66님, 오늘 초복이지만 본인 몸에 맞는 보양식 드시고 여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세요. 그렇죠. 초복. 꼭 삼계탕만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오늘 치킨을 먹을 생각입니다. 네. 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끝까지 네 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오늘 복날이네요. 올 여름은 덜 덥길. 네. 올 여름은 무사히 네 또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714님께서 초복이라고 우디하고 3일째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까지 또, 네. 꼭 출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정사랑본부에서 보내주셨네요. 자기와 함께 시작하는 우디의 맛있는 라디오. 오늘도 우디와 함께 할 저녁 시간 기다렸어요. 너무 더워서 냉면 생각나는 날씨네요. 우디의 점심 메뉴는 무엇이었나요? 아, 네. 저의 점심 메뉴는 파스타였습니다. 네. 3788님께서 우정님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좋아요. 자주 이런 방송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어머, 오늘 오신 거예요? 아, 금요일까지 꼭, 네. 출석 체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9151님 초복이지만 아들 며느리 전화 한 통 없이 없어요. 자축하려고요. 아유, 며느님께서 얼른 전화를 하셔야 될 텐데 말이죠. 네, 6642님께서 저녁길에 행복한 길동무 그리고 만나의 하늘선녀 같으신 사랑과 우정의 김우정님 쌓인 스트레스 멀리 보내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가득한 만나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그렇죠. 맛있는 라디오. 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가 가득한 방송입니다. 네. 7426님 우디 복날인데 만난 보양식 드셨어요? 늦은 혼밥으로 오징어 볶음 먹었는데 오징어가 그닥 안 보였어요. 입맛이 통 없는데 뭘 먹어야 입맛이 돌까요? 시장에서 파김치와 간장 고추장아찌 사왔어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네, 저녁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김소월의 시에 박지만이 곡을 붙인 기억 깊고 깊은 언약 박창학의 노래로 듣고 올게요.

왔다고 할지라도 자취도 없는 분명치 못한 꿈을 마음에 안고서 어린 듯 대문 밖에 비껴 기대서 구름 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라고 시작하는 김소월의 시 기억, 깊고 깊은 언약이라는 부제가 달린 곡 박창학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오늘의 주제 서툴렀지만 순수했던 지난날의 나에게로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봄이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은 봄이자 씨를 대신해서 이 코너를 진행할 저의 부캐 한 명이 대기 중이니까요. 과연 어떤 캐릭터를 만나게 되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등장할 그분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세제 걱정 없는 순한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네, 또 그동안 들어온 문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3033님께서 저는 서툴렀지만 하는 거는 검정고시 학원 다닐 때 수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정양보다는 2살 많은 오빠인데 제가 참고로 중학교 수학은 어느 정도 잘 풀고 고등학교 수학은 아예 못 푸는데 우정양은 중학교 수학 잘 푸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전 참고로 중학생 때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 그 수학 공식을 듣고 왜 그래야 하는 건지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공식은 공식일 뿐이라며, 네,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셨던 수학 선생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네, 갓난이님께서, 우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셨지요? 오늘 복날 보양식은 드시고 오셨나요? 잘 챙겨 드시고, 더위 잘 이겨내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신명나게 잘 들을게용. 진짜 더워요. 삼계탕에 묵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324님. 이쁜 진행자님.

님요, 초복인데요. 닭은 앞다리가 맛있을까요? 뒷다리가 맛있나요? 궁금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닭은 뻑사리, 가슴살이 제일 맛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보미자 씨를 대신할 그분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턴 옥스의 연주와 노래로 파랑새 듣고 어떻게 먹어봄이 좋겠는가로 넘어갈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만나가족 여러분. 아니 저는 우직하게 맛을 탐구하는 우미자라고 합니다. 응? 오늘은 보미자 씨를 대신해서 저 우미자가 우정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아니 마침 오늘이 또 삼복의 시작 초복이잖아요. 아니 복날에는 보양식을 먹어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룰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보양식 메뉴들이 대부분 고칼로리의 고나트륨이라서인 보양이 너무 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오늘은요 전통적인 보양식 메뉴에서 살짝 그 발상 전환 있잖아요. 그걸 해서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사는 그 현대인을 위한 보양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다이어트 보양식이라고나 할까요? 과잉된 칼로리를 쏙 빼고 다이어트 시킨 보양식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 또 다이어트 중에 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보양식이란 뜻으로 저 그 우미자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 다이어트 보양식이란 주제에 딱 맞는 음식을 문자로 뚝딱 그 요리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아시죠? 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 샵 030에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내주실 동안 그 우리 이혜정의 노래 복 들어갑니다. 듣고 올게요.

주제로 여러분께 제가 실력 발휘를 부탁드렸는데요. 아니, 과연 어떤 음식들이 도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요. 잠시만요. 15번님께서 우디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오프닝 노래도 정말 좋아요. 저는 해방촌에서 카페를 운영 중에 듣고 있는데 편안한 진행 덕분에 마음이 정말 따뜻해집니다잉. 좋은 방송 너무 고마워요. 힘이 나요. 아이고, 아이고, 지가 15번이라 했나요? 아이고, 우정짱 따랑님인데. 아니, 죄송합니다. 우정짱 따랑님. 예. 아, 그쵸. 다이어트 보양식, 뭐, 카페에서, 시원하게 드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4939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한우 국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잉. 9시에 퇴근하면 수박도 먹을 계획입니다. 아이고, 또 우미자도 수박을 아주 좋아하는데, 아이고, 수박이 또 보양식이지. 아이고, 시원하게 아주 맛나겠다. 예. 아이고, 그리고 2324님께서 보양식요. 우리 마누리는요, 닭가슴살에다 물미역을 넣어요. 냉채를 잘 만들어요. 아, 맞나요라고 예, 하셨네요. 냉채, 아이고 시원하니 맛나겠다. 근데 우미자는 냉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6714님께서 다이어트 보양식 나만의 닭을 한번 고감 좀 응? 이게 뭐요? 이게 뭐지? 감초물에 마늘. 아이고 피디님 이거 좀 아이고, 아이고, 제가 띄어쓰기를 못 읽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3033님께서, 저는 닭이 없는 버섯백숙을 만들고 싶습니다. 먼저 표고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을 썰고 나서 소태, 찹쌀, 대추, 인삼, 감초, 아이고, 맛나겠다. 닭 대신 모든 버섯과 두부를 넣고, 압력 소태 중불에 40분 정도 하다가, 약불 10분 하고, 10분 뜸 들이면 닭이 없는 다이어트식 버섯백숙 완성입니다. 저는 참고로 삼계탕이나 백숙 종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레시피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한번, 우미자 오늘 저녁에 이 레시피대로 한번 해볼까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1971님께서 저는 백숙보다는 닭볶음탕을 좋아해요. 청양고추 듬뿍 들어간 얼큰한 닭볶음. 국물에는 밥을 말아 쓱쓱 땀 뻘뻘 흘리며 먹는 여름 보양식입니다. 아이고, 나도, 아이고, 맛나겠다. 나도 그 계곡에서 닭볶음탕 한번 먹어보러 가고 싶은데, 아이고, 근데, 아이고, 우리, 아, 맞다. 오늘 또안 들어볼 수 없는 그 노래가 있어요. 이윤아의 삼계탕 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의 몸보신한 양으로 삼계탕을 끓일지. 삼계탕을 끓여 먹어보자.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삼계탕. 쫀득쫀득

네, 아이고, 오늘 안 들어볼 수 없었지라잉. 그 이유나의 삼계탕 타령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까 못 읽은 문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6714님께서, 아, 나이 드니 오타라고 또 보내주셨네. 아니, 오타는 아니고 그 띄어쓰기요.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연 읽어드릴게요. 닭을 한번 삶고 감초물에다가 그 마늘이랑 삶, 묵은지 넣고 푹 끓이면 느끼하지 않고 맛짱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 어머,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어머, 고마워요. 그리고 아이고, 또그 우리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 코너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우직하게 맛을 탐구하는 우미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초복맞이 다이어트 보양식을 주제로 다양한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어요. 저 우미자가 준비한 그 다이어트 보양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없어.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 레시피를 한번 봐서 제가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 그 레시피를 많이 공유해 주셔야겠지? 예, 또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보자 보자. 예, 9151님께서 우리 집에 보양식 장어찜, 묵은지 넣고 청양고추도 넣어서 찜. 응. 그 둘이 먹다 한 사람 없어져도 모르죠. 라고 해주셨어요. 어머, 그런가? 둘이 먹다가 한 사람 없어져도 모를 맛이에요. 에, 그래요. 에, 아, 그리고 김인설님께서, 아, 전복. 에, 전복 맛있지. 에, 닭가슴살 누룽지탕요. 저칼로리로 고단백 식품인 전복에 닭가슴살 누룽지탕 추천해요. 전복 닭가슴살 누룽지탕요. 어머, 맛나겠다. 아이고 아이고, 나 김인설님 찾아가고 싶다. 어머, 맛있겠다. 갓난이님께서, 그 어디, 저는 다이어트 보양식을 어찌하는지 몰라. 나도 몰라요. 예, 그냥 만나서 듣고 배워볼랍니다. 오늘도 우리 보디 대신해서 우디가 맛있게 요리해주세요. 우리 우디한테도 복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갓난이 님도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그 1255님께서, 만나 들으면 늦은 퇴근합니다. 출근을 안 하면 퇴근도 안 해도 되겠죠? 아이고, 그러죠. 체코 보민자 님도 대신 자리하신 오미자 님도, 나 오미자 아닌데, 나 오미자요. 7237님, 보양식엔 녹두 전복 삼계탕이 최고예요. 삼계탕에 넣은 약재만 넣고, 아따, 그닭 녹두 전복 넣어 푹 끓이면 되지요. 2시간은 걸리지만요. 아, 진행이 2시간 걸린다고요. 아이고, 오래 걸리네. 그래요. 네. 1510님, 보양식은 큼직한 두부를 삽니다. 썰어서 물기 빼고 소금으로 간을 해둡니다. 큰 냄비에 두부 담고 멸치 육수 넣고, 집에 있는 야채 넣고 고기 있으면 넣고, 고추장 등 양념해서 보글보글 끓여서 먹으면 두부 한 입에 더위가 시원한, 더위가 시원하게, 아, 육수가 나온다고? 육수에도 더위가 물러납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아, 그렇구나. 큰 냄비에 두부를 담아서 멸치 육수. 아이고, 어렵다. 따라 해볼게요. 2089님, 다이어트 보양식으로 연포탕, 오메, 맛나겠다. 소주 한잔탁 들이키면 좋을 텐데. 다시마 무원 납작하게 육수 내서 갯벌 낙지 넣고, 미나리, 대파, 단호박을 또 넣고, 여기에 청양고추로 칼칼하게 넣고, 간은 참치 액젓,

0: 액젓으로 하면 완전 담백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089님, 어디 사세요? 따라가게. 4939님, 저는 더 진한 서리태 콩물에 메밀면, 아우, 우미자도 메밀면 참 좋아하는데요. 메밀면 넣고 먹는 걸 좋아합니다. 오이채 넣고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음에 만나겠다. 그래요. 8102님, 저는 삼계탕 재료에 오미자 말고 구기자를 넣는 음에, 이분 센스 있으시네. 어머니 레시피를 좋아해요. 오랫동안 그 푹 넣고 고우면 국물만으로도 찹쌀밥이 두 그릇. 그래서 다이어트는 안 되는 레시피. 아니, 내가 다이어트 보양식 주제로 냈잖아. 뭐 다이어트 안 되는 레시피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 엥. 9654님, 우뭇가사리 초무침. 우뭇가사리랑 오이채, 양파, 마늘, 닭가슴살 쫄어서 레몬즙, 식초, 꿀, 통깨 솔솔 뿌려 접시에 푸짐한 한상. 예, 가족 모두 둘러앉아 맛나게 냠냠 할래요. 아, 오늘 저녁에 그렇게 드신다고. 아이고, 맛나겠다.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오! 예, 홍천 집 나온 남자님. 아유, 쟤는 닭은 저도 안 먹어요. 예? 그래요? 아유, 닭 싫어할 수도 있지. 복날이 제일 싫어요. 어디 가면 닭만 줘요. 하루도, 아, 라디오도 하루 종일 닭 얘기. 보양식 특별히 해먹는 건 없어요. 그냥 텃밭에 있는 것들을 반찬으로. 아이, 그러죠. 아이, 근데 뭐 복날인데 당연히 당 얘기를 해야지. 그럼 무슨 얘기를 해? 그치? 7426님, 우디 부캐 목소리가 착착 감겨서 다이어트 보양식을 안 쓸 수가 없네요. 다이어트 보양식은 양배추를 씻어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요. 색색 파프리카도 씻어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랑 파프리카를 생으로 씹어먹어요. 씹어드시면 소화가 잘 되시려나? 아이고, 꼭꼭꼭꼭 씹어드세요. 예. 네. 아이고, 맞다.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상 가득 차려주신 다이어트 보양식으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그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좀 선정하는지는 제가 조금 더 맛을 봐야 되겠죠?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예. 저 우미자는 아이고 너무 아쉽다.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예. 언젠가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여러분 안녕. 아참 그리고 내일 날씨 알아보러 그 김우정 게스트 있잖아요. 오늘은 전남 목포로 갔다고 하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우정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우정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목포 민어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민어야말로 여름 보양식으로 빠질 수 없는 제철 생선인데요. 목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 민어의 거리에는 장인정신을 갖고 고객을 맞이하는 민어 식당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초복인 오늘 장맛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충청 이남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호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부터는 충청 남부와 경남 지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3도, 강릉 25도 등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0도, 포항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우정 캐스터였습니다.

낙차근성이 어디 끈도다 항업으로 거졌다 마들 가야지나 마지와 자자 얼씨구나 지와 자

네, 권재은의 소리로 서도 입창 놀량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제가 또 못다한 못 읽은 문자 소개들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 8085님께서 열정으로 잔뜩 힘이 들어갔을 어린 우디를 상상하니까 너무 귀여워. 열정 파워 과거의 우정님도 조금의 여유가 생긴 지금의 우정님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겠습니다. 물보라님께서 안녕하세요. 초복인데 남편과 아들 둘다 모임 있다고 해서 저도 퇴근 후에 그냥 헬스클럽 왔어요. 운동이나 하려고요. 외롭고 슬퍼요. 위로해 주세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니, 초복인데 남편하고 아들 아, 혼나야겠는데? 안 되겠어요. 네, 데리고 오세요. 네. 네, 1512님께서 오늘도 태교하러 우디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우디 학창시절 잘 아는 애용맘이, 네, 애용맘 잘 듣고 계시죠? 네, 6714님. 결혼 초보 제사 때 잡곡밥을 했던 추억. 시아버님께서, 아이고, 조상도 흰밥 지겨우실 텐데 괜찮다고 하셔서 잘 넘어갔던 추억이 있다고, 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시아버님이 굉장히, 네, 좋으신 분이신데요. 9151님께서 운전 초보 외길인데 차가 멈추었던 추억. 뒤차 운전하는 아저씨가 도와주셨던 추억. 아, 네, 또, 그런 추억이 있으셨군요. 네, 6902님께서, 반짝이는 우디님,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작야 노래로 위로받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디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6902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1부 끝곡을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정길순의 해금 연주로 데이지 순수한 마음 함께 들으며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

살아가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네, 소리꽃 가객단의 연주와 노래로 빛을 머금은 아이 듣고 맛있는 라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우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서툴렀지만 순수했던 지난날의 나에게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꽃분내님께서 우정님, 우리 우정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닭은 똥집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영감 술안주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닭똥집은 정말 사랑입니다. 네. 물보라님께서 우디 진행 정말 잘하네요잉. 정격구로 해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까 다녀간 그 우미자, 다들 들으셨죠? 네, 언젠가 또 우미자가 또 나오길, 네, 기대하여 봅니다. 네, 아까는 우미자였어요. 우디가 아니라요. 네, 여러분 아시죠? 네네. 그러면 7426님이 신청하신 소리꾼 김용우가 부른 목계장터 듣고, 우디의 세상 맛보기 스포츠 뉴스로 넘어갈게요.

우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스포츠 뉴스. 한국 양궁이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명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6 현대 양궁 월드컵 4차 대회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강채영과 이윤지, 오예진이 호흡을 맞춘 여자 대표팀이 미국을 세트 승점 5-1로 제압했습니다. 이어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이 나선 남자 대표팀도 프랑스를 세트 승점 5-3으로 꺾어 남녀 리커브 단체전 동반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오예진과 김재덕이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앞서 열린 컴파운드 여자 단체전에서 박정윤, 박예린, 강연서가 호흡을 맞춰 수확한 동메달 하나를 더해 한국은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로 이번 대회 종합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나선 마지막 국제대회였습니다. 14일 귀국한 대표팀은 앞으로 아시안게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우정이었습니다.

네, 파랑의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아, 네, 3517님께서 일이 인제 끝나서 15분이라도 들어야 오늘이 넘어가겠네요. 초복에 복다리는 하셔요. 벌써 3일째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저도 초복에 삼계탕과 치킨 중에 어떤 것을 먹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초복에는 역시 치킨이죠. 네. 복다리 꼭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17님도 맛있는 저녁 드시길 바라겠고요. 아, 네. 그럼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우미자 고모가 선정하고 가셨거든요. 그 오늘의 셰프, 바로 두구두구두구두. 닭 없는 버섯 백숙입니다. 네, 3033님께서 보내주신 레시피였고요.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에 4939님, 강청 친환경 비누 세트에 9151님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저는 7월 15일 수요일 함께한 마시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정마리의 노래 박찬윤의 검은 고에 여러분의 연주로 여름잠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마시는 라디오의 우디 김우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영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 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국어사전을 들춰보다 보면 재밌는 우리말을 만나곤 합니다. 그 가운데 과일 이름과 발음은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진 과일 동음 이

오늘 첫 곡으로 김수경이 쓴 시에 나운영이 곡을 붙인 아 가을인가 베이스 오현명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초복이 되면 삼복도이라는 말부터 떠오르곤 합니다. 예전에는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더위를 힘겨워했다고 하죠. 그래도 무더위는 언젠가는 지나가고 대추하다라는 말처럼 가을은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천히 계절을 지나며 노래 한 곡의 여유를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송문헌 시 김준우 작곡 한여름밤 소프라노 서윤진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윤석구 시 윤학준 작곡 여름밤의 추억 바리톤 유영광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서윤준이 부른 한여름밤, 바리톤 유영광이 부른 여름밤의 추억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선우호의 시 아름답게 살고 지고에서 뽑았습니다. 그대 있기에 자연의 섭리 따라서 그대와 함께 한 목숨 바쳐 죽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고 지고.

소프라노 최인애가 부른 선우어 씨 김진우 작곡 아름답게 살고 지고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광석 씨 황덕식 작곡 노을 바리톤 장유상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한명희 씨 장일남 작곡 비목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장유상이 부른 노을, 소프라노 강혜정이 부른 비목 두 곡 들으셨습니다.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긴 말, 대추하다. 초복에 처음 알게 된 이 말처럼 무더운 여름이 깊어갈수록 선선한 계절도 멀지 않았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우조우락 조다가입니다. 이양교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FM과학당에서는 지난 4월 16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 오른 소리꾼 이희문의 남창전집 공연실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희문 소리꾼 이곳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나왔습니다.
0: 네, 월요일도 보고 화요일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예.
1: 정들겠어요.
0: 네, 내일은 그냥 방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 공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남창전집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 어떤 공연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1: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전집으로만 이제 그 음원으로만 명칭이 붙어 있었던 전집이라는 공연을 제가 예전에 만들었는데 그거를 네. 이제 여성 소리꾼이 아닌 남성 소리꾼의 그 전집을 좀 만들어보자.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채연, 정준필이라는 두 젊은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으로만 만들어본 공연입니다.
0: 근데 어제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1: 네.
0: 왜 노래가락과 창부타령이었는지 그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1: 이게 이제 뭐 지역적으로 다들 이제 그 지역의 무속 음악들이 네. 있고 그 무속 음악에서 사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통 음악이라고 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곡들이 있는데 그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서 이제 행해지던 서울 곳에서 그 장단이나 그 멜로디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시조나 장형 시조를 얹어서 부른 것들이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인 거예요.
0: 네.
1: 근데 제가 처음에 소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선생님들만의 그 스타일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가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사는 어떤 선생님의 멜로디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습득을 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앵무새같이 노래를 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전통음악을 하다 보니까 구두막을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래서 무속음악을 이제 공부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뭐 재즈의 소울처럼
0: 네.
1: 내가 이 가사만 있으면 이거를 멜로디나 이런 기승전결을 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 이렇게 장착이 되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 노래가 굉장히 소울이 충만한 노래구나.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난이도가 높다 높다 선생님들이
0: 네.
1: 어려운 노래다. 그냥 앵무새 같지만 노래해서는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노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0: 예.
1: 이거를 무대 위에서 뭔가 총망라 하듯이 이렇게 펼쳐놓는 작업이 소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0: 그래서 전집이라는 공연 제목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사실 이문이라는 소리꾼 하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패치워크. 예. 여러 가지 예. 붙였다, 떨어졌다. 패치워크이라는 단어와 포스트잇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이 역시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래가락과 창부타령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흐르잖아요. 계속 이 선율, 저 선율 예, 붙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참 또 다른 점에서는 창작 공연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스타일을 만들어 간다는 게 저는 사실 그게 창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지만 여기에 출연한 이 두 소리꾼, 젊은 소리꾼들만이 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감성이라든가 소리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이 소리를 할 때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표현 가사나 뭔가 이런 거에 이제 비주얼적인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네. 그런 거를 표현해내는 데는 지금 아이돌 가수처럼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국악원 그 내에 계시는 김현우 씨라고 그 무용단에
0: 네.
1: 단원분이
0: 예.
1: 너무나도 열심히
0: 아, 또
1: 그 친구들을
0: 안무를

0: 그래서 훨씬 더 재밌는 네. 무대가 되지 않나 싶어요.
1: 네. 여기서 소개해 주신 두 친구 이채연, 정준필 소리꾼인데 이채연은 먼저 음악그룹 구임의 멤버이기도 한데요. 구임은 2024년 국악방송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이기도 합니다. 이번 남창전집 공연에서 이문 소리꾼과 함께하면서 정말 경기소리 남창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고 함께한 정준필 역시 경기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남성 소리꾼입니다. 최근에는 또 경기 잡가를 주제로 한 자신의 공연도 선보였는데 이번 무대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새롭게 스타일을 입은 전통 음악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비주얼을 보여주는 안무도 입은 상태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2부 공연 제목이 남창 발견인데 이문 소리꾼에 의해서 발견된 이 두 소리꾼의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연과 정준필이 노래하고요. 전통음악 집단 셋이 함께하는 노래가락 이어서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0: 지난 4월 16일 국립극장 달오른 극장에 오른 이문의 남창전지. 1부가 남창 발동이었고요. 방금 전에 들어보신 노래는 2부 남창 발견에 오른 노래가락과 창부타령이었습니다. 젊은 소리꾼 이채영과 정준필 그리고 전통음악 집단 셋이 함께했습니다. 전통음악 집단 셋은 장구 이민영, 피리 이찬우, 대금 변상엽, 아쟁 배우영, 가야금 추현탁 그리고 이번 공연에는 게스트로 해금 김승태가 함께했습니다. 사실 라디오라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문 하면은 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 여러 가지 비주얼 코드들이 있잖아요.
1: 네네.
0: 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래에 맞는 안무도 같이 곁들였다고 해주셨는데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무대를 좀 상상해 볼 수 있게끔 이번에는 어떻게 고즈넉하게 하셨나요? 역시 이문 스타일로 좀 색다르게 하셨나요?
1: 일부는 이제 제가 이제 발동을 거는 무대여가지고 네. 이제 고즈넉하다가 뭐 제가 옷도 벗기도 하고 뭐 약간 그랬다면 이제 이분은 어쨌든 이 신진 육성 차원에서 이 친구들이 약간 이 무대에서 태어난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우리나라 돌잔치 문화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돌복을 제가 색동을 입힌 거죠.
0: 소리꾼들이 수용했어요? 이거 못 입어요.
1: 그러니까 이거 그걸 이해시켰죠.
0: 이래서
1: 이거 색동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0: 그래서 네.
1: 이제 팔에 색동을 넣고 그리고 이제 이제 뭔가 좀 더 이렇게 움직임의 표현을 극대화하려고 이제 한삼을 손에다 끼고
0: 네.
1: 그 무용적으로도 조금 더 크게 왜냐하면 이제 무대는 큰데 둘이서
0: 네.
1: 저는 혼자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움직임의 표현을 조금 극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한삼도 꼈고
0: 네.
1: 그리고 가장 히트는 사실은 그 돌복에 쓰는 그 돌 모자였어요.
0: 네, 네.
1: 그 모자 이름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0: 어떤 스타일인지 압니다. 이렇게 길게 네네. 늘어져가지고
1: 그래서 그런 거 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혀보니까 갓 태어난 애들처럼
0: 원래 이채연 씨는 좀 귀염상이고
1: 준필 씨도 뭐 귀여웠어요.
0: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무대에 좀 색다른 문법들도 가르치셨고 또 두 사람에게 음악적으로라든지 예술적으로 좀 강조한 것이 있다면
1: 그러니까 이제 뭐 소리를 사실은 그 친구들도 이제 각자의 선생님한테 이제 전수받고 그 다음에 또 본인들도 좋아하는 그런 소리들이 다 있어서
0: 네.
1: 이제 이 친구들도 이제 막 고음 반들도 엄청 많이

0: 듣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었어 가지고 굳이 제가 뭐 소리적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이제 근데 저는 이렇게 그 환경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그렇게 너희가 태어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돌복을 입힌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게 노랫가락 창부타령을 사실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음악적으로는 표현에 그러니까 뭐
1: 기교나
0: 예, 뭐그 음폭도 그렇고 훨씬 더 발성적으로도 좋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저한테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과연 이 노랫가락 창부타령은 내가 알기로는 어떤 세월의 흔적과 어떤 연륜과 이런 것들이 경험치들이 인생의 경험치들이 이게 녹아졌을 때 이게 발현되는 분명 그 무언가가 있는데 가사를 표현해내는 소위 가사를 씹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다름을 보여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고 그게 가장 긴장되는 무대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연습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너무 잘하는데 아 확실히 그냥 뭔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이거지 이 가사가 막 절절히 들려오는 그런 거는 조금 제가 아 역시나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
1: 연륜이라고 하죠.
0: 그렇죠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복을 입힌 이유도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여운 애, 아기들처럼 보이는 애들이 막 뭔가 트로트도 그렇잖아요. 막 너무 애기들인데 트로트 너무 잘하잖아요.
1: 근데 그
0: 어른들 보
1: 가사의 내용은 전혀 이해도
0: 그렇죠.
1: 못하고.
0: 그런 어떤 하지만 너무 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좀 극대화시키려면은 그 친구들이 그런 비주얼로 있으면은 이게 너무 보는 사람들도 너무 귀엽고 그래 저 노래 잘하는데 그래 너무 귀엽지 막 요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었던 거기도 하죠.
1: 아,
0: 넷이.
1: 여기서 또 우리 이문 소리꾼만의 연출 노트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린다면은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20대, 30대 때좀 어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가사의 체화가 사실은 음악성과도 이렇게 직결되기도 하잖아요. 그
0: 그렇죠.
1: 가사에 녹아들어가 있는 인생사리 같은 것들이.
0: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가정사도 그렇고 그냥 보통 가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고 굴곡들 있었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힘겨웠는데 결국 제가 이 노래를 선택 예술을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좋은 재료들로 승화가 되는구나.
1: 지금 와서는 그렇게
0: 예,
1: 생각할 수가
0: 그러니까
1: 있지만,
0: 이제는 제가 이제 반백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지천명이라고 하죠. 이제 하늘의 뜻을 조금 알것 같은 나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뭔가 소재거리로 생각이 되고 그걸 웃으면서 이제 저는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무대에서 제가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아, 요 친구들이 더 그런 마음고생을 또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 말하는 사랑과 이별도 그래서 제가 사랑과 이별도 많이 해라 얘네들이 연애도 안 하고 이별도 안 하고 잘안 그러는 것 같아 너무 열심히 노래만 하고 있는 것
1: 노래만
0: 같더라고
1: 하고
0: 너무 모범생들이야
1: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이희문 마음고생 아카데미 이런 거 하나
0: 이건
1: 차리셔가지고
0: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1: 아
0: 거니까 내가
1: 그렇구나
0: 차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1: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공연의 노랫가락 또 창부타령 좀 남다르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남창 발견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노랫가락 창부타령 들어봤고 이제 3명의 남성 소리꾼이 모였습니다. 3부 남창 발발 이제 다들 끼와 에너지를 한 무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트리는데 여러 가지 뭐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함께하는 소리꾼의 어떤 연령도 다르고 또 살아온 시간만큼의 각자가 추구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성악과 기악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다른 노래에 비해서 가장 긴 분량이기도 합니다.

0: 한 30분 정도 이어지는데 이 3부 남창발발 노랫가락 창부타령 어떤 관점으로 감상하면 좋을까요?
1: 이제 어찌됐든 이게 노랫가락 창부타령이 우리 전통 무속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거기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부에서 다시 나올 때는 물론 색동을 입고 나오지만 머리에 뭘 하나 쓰고 나와요. 그 모자가 작두 모자예요.
0: 어, 작두가 네. 정말 머리에
1: 작두 탈 때 쓰는 모자가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게 막 그런 좀 뭔가 다른 게 어떻게 막 찾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모자가 있는 거예요. 색동인데.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황해독구 탈 때 작두 타시는 그 순간에 쓰는 모자인 거예요. 어. 하나하나씩 색동이 막 찰랑찰랑 흔들려요.
0: 아, 네네.
1: 이렇게 모자 이렇게 높은데. 근데 저는 조금 더 높였죠.
0: 어.
1: 그래서 엄청 무겁게 했는데.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탁 쓰고 나오는 순간 관객들이 이제 다 포복절도를 하죠.
0: 어.
1: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 어떤 연출 방식, 그런 어떤 유니크함이 제 연출 방식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그 세 명의 되게 아기자기하면서 되게 그런 유니크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결국 노래는 정말 진심으로 하고 뭔가 그 각자의 색깔대로 뭔가 다 그 가사를 표현해내려고 하는 그 애씀들이 그 무대에 있으니까
0: 네.
1: 저는 충분히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여러분들 상상하시면서 음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부 남창발발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이 기원으로 삼고 있는 무속적인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는 그런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희문, 이채연, 정준필 그리고 전통음악 집단 셋 이렇게 함께하는 노랫가락, 창부타령 이어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렇게 시끄럽냐? 그게 좋아요? 아유 반갑고도 귀엽구나. 뭐라고? 뭐라고? 너무 좋아. 아유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거나 그러거나 경기민요하고도 예. 남자 소리꾼들만 한다는 남창안이시냐?
3: 예 맞습니다.
2: 뭐냐? 경원연하고도 사원에 이 높이는 사원에
3: 예.
2: 이렇게 국립극장 달오름에서 이렇게 시끌벅적하니 도대체 무슨 아정성이냐?
3: 아이고 노랫가락 창부타령을 전집으로 합니다요.
2: 오야 네. 전집이 뭐냐?
4: 노랫가락 창부타령을 전부 다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2: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노랫가락 창부타령만 하는 거예요. 아시고 오셨어요? 아시고 오셨어요? 어떻게 거기도 아세요? 어떻게 그냥 좋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3: 아시죠?
2: 그러거나 저러거나 아주 이 경기뮤지션 중에서도 이렇게 노래가락 창부타령이 백미 중에 백미로 꼽히는 곡입니다.
3: 예.
2: 그래서 가사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는데 그래도 어떻게 끝나게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해는 놨는데. 더해요? 밤샐까?
3: 예! 아시오!
2: 그러거나 저러거나 아니 그러거나 저러거나 소리들을 너무 잘하죠?
5: 예!
2: 내가 발견을 했어. 아니 내가 가르치는 남자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하다 하나도 안 쓰고 남의 제자들 이렇게 데려다가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데 어떻게 노래 잘하는 애들을 세워요?
3: 아시오? 감사합니다.
4: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아니야.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이 참 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더 잘해요 사실 저보다도. 하지만도 제가 그래도 30년 더 살았기 때문에 20년이니 30년이니 아무튼 살았어. 더 살았기 때문에 조금 표현하는 게 좀 달라요.
3: 왜?
2: 얘네들은 잘하지. 아주 음정도 잘 맞추고

0: 잘해줘서 너무네요. 고맙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또 해봐야죠. 그죠?
1: 아쉬워.
2: 아쉬워야.
0: 얘네들이 더 잘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노래가락으로 한번 장구 한번 쳐봐라. 춤도 추는 거야? 아이고 잘한다. 잘해봐라.

0: 2. 남창들 스윙에서
1: 예.
0: 가짜 무당 노릇하기 힘들다.
1: 아이씨고.
0: 무당인 척하기 힘들어.
1: 아이씨고.
0: 아, 이 나이 들어가지고 뛰지도 못하겠고. 이 무거워요 근데 또 이게. 얘네들은 가벼운데 난 무겁다. 오냐. 아이고 뭐였지? 어 그래 그래. 아니 얘네들도 잘하지만 오늘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이 어? 우리 한부씩 어부씩아 아주 덩덕풍 니나나 낑낑하니 너무 잘하죠?
2: 네.
0: 아유 너무 잘해. 생긴 것도 어떻게 하나가 뭐라고? 그래 잘생겼다고 내가 지금 바로 말하려는 참인데 어디 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어요? 있어 여기 예? 어 근데 그래서 얘 맨 앞에 앉혔지 앉혔어. 아. 그러거나 저러거나 아유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한번 멋들어지게 해봐야 되지 않겠니?
1: 맞습니다.
0: 그래, 이쪽은 네가 하고 이쪽은 네가 해봐라. 예. 어디 한번 해봐라.
1: 네
0: 어.
1: 먼저 장구의 이민영 장구님.
0: 뭐냐 아주 머리가 아~ 똑똑해요. 아, 좀 기다려라.
1: 예.
0: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장래 그 뭐야 장독화감이에요. 아 장독화 선생님을 모르는 거예요. 경기민요 장단의 1인자였었어요 선생님.
1: 아이씨.
0: 네, 그런 선생님.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뭐냐.
1: 자 다음은 피리와 생황의 이찬호 장군님.
0: 최근에 결혼을 했어. 신혼에 아주 빠져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박사 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요 옆에 동국대학교 박사 하는 거예요.
1: 역시.
0: 그래가지고 얘 때문에 연습을 맨날 이 근처에 와서 했잖아. 알지? 뭐냐? 그래 너무 잘하니까. 박사 한번 해주세요.
1: 그리고 다음은 가야금 양금의 추현탁 장군님. 얼씨구나.
0: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혼이야. 근데 얘는 밖에 나와야 되는 게 또 좋나 봐. 밖에 나오는 걸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 벌써 그러면 안 돼. 아주 양금하고 아까 나 솔로 하는데 너무 잘해줬죠?
1: 네.
0: 예, 박수 한번 더 주세요.
3: 이번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0: 네, 네, 네.
3: 이번에 해금 연주자의 김승태 창문님.
0: 들렸니? 들렸어요? 마이크 좀 켜봐요 여기.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아니 넙살이 너무 좋아. 넙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연습하는데 아주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김승태 씨. 뭐냐.
3: 네 다음으로는 네. 대금과 단소의 변상엽 창부님.
0: 여긴 제대로 켜줬네. 제일 처음에 나랑 할 때 단소를 너무 멋지게 불었단 말이에요. 내가 단소를 좀 불어달라고 자기 못 분대. 근데 너무 잘.

0: 거짓말이야. 너무 잘 불었죠. 나 박수 한번 다시.
1: 네, 다음으로 설화증가 대화장의 배호영 창부님.
0: 거기 앉은 보람이 있구랴. 뭐냐. 나이 든 언니들이 좋아하는 타입인가 보다. 그래. 근데 성격이 참 좋아요. 왜냐면 막내거든? 막내인데 형들이 얼마나 짓궂은지 몰라. 얼마나 갈구는지 몰라. 그게 다 잘 받아내더라고.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돈을 내고 많이 빌려놨다고 여기 시간을.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긴 노래 뭐 한두 곡도 할 거 없이 할 수 있는 노래인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렇게 잘 하는데 세상에 여기 심사임상도 오신 것 같고 저기 세종대왕님도 오신 것 같고 그죠? 이율곡 선생님도 오신 것 같고 그 이왕도 오고
2: 왔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내려가 볼 건데 자 그럼 우리 그분들 나오시게끔 어떻게 우리 노래를 잘해야 되겠지?
3: 예,
0: 더 열심히 해야 된다.
1: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알았냐?
1: 맞습니다.
0: 자 한번 창부타령으로 한거리도 놀고 가보겠습니다. 아!

0: 이 공연이 결국 민요로 시작하여 한판 구수로 끝나네요.
1: 그쵸, 그쵸.
0: 예, 3부 남창발발, 이희문, 이채연, 정준필 그리고 전통음악 집단 셋이 함께한 노랫가락 창부타령이었습니다. 음악의 재구성도 있지만은 남성 소리꾼 계보의 재구성이 되었던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남창전집이라는 제목처럼 남성 소리꾼들이 전면화되었던 무대인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 남성 소리꾼만의 어떤 가능성을 보셨다면 무엇인가요?
1: 근데 뭐 제가 특별히 뭐 어떤 가능성을 본다기보다는 이미

0: 이 남자 소리꾼들은 본인 스타일을 만들어 가려는 그 애씀이 장착되어 있어요. 각자 보면은. 그래서 같이 모이면 전통은 조금 더
1: 시너지가
0: 시너지도
1: 있죠.
0: 생기고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남자들을 모아서 너희들 모아서 같이 해라 해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기도 하고, 어찌 됐든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 음악을 할수 있는 무대가 많이 본인들한테 주어진다면 그 가능성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서 할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
1: 오늘 이렇게 FM 국악당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 한해
0: 네.
1: 남은 시간 동안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0: 그 제가 2년 전에 이제 한달 한옥이라고 해서 한달 동안 한옥을 빌려서 이제 12작가 완창을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도 열흘 한옥이라고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개인적인 수련도 하고, 그리고 이제 12월에 이제 레퍼토리 그 사업을 하는데 관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미녀 삼천리를 제공연을 해요. 그래서 세종 시어터에서 S 시어터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한판 재밌게 미녀로 놀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열흘 한옥 동안에 12작가 이문의 목소리로 만나볼 수 있고, 또 미녀 삼천리
0: 네네네.
1: 올해 마지막 12월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4월 16일 국립극장 달오른 극장에 오른 이문의 남창전지 함께 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많은 이야기 들어봤고요. 총 3일에 걸쳐서 FM 국악당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FM 국악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고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자왈 속에 들면 너는 없는 듯 있다. 있는 듯 없다. 하늘의 눈으로 보면. 김수열 시인의 시 곧자왈에서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무리 고민이 커도 시선을 넓히면 아주 작은 일이 될 뿐인 거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7월 15일 수요일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정재일의 리멤브런스 가운데 일부 전해드리면서 7월 15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김수열 시인의 시 곶자왈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제주도의 원시림 곶자왈에 들어간 시인이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느끼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렇게나 작은 존재라는 사실이 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할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칭칭이님, 오프닝 시와 음악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 곶자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시간 함께해요. 라고 또 이렇게 음악 감상과 함께 오프닝 감상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즐겁고 편안한 시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033님은 아 임찬영님 저는 내일까지만 일하고 재연될 날은 집에서 푹 쉽니다. 이번 주는 4일만 일해서 마음 편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쵸 그쵸. 이제 금요일 또 공휴일이니까 또 그때 이제 쉬시는 분들 또 혹은 뭐 좀 이렇게 놀러 갈 계획 세우신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날 참 무덥고 힘든데 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다면 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밤 잘 쉬고 내일 화이팅하면 쉬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방금 저희 이제 곶자왈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어지는 음악 전송이의 곶자왈의 신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전송이의 고자왈의 신비 듣고 왔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이고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립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드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9077님, 나태주 시인님이 시를 직접 읽어주는 그런 멋진 콘서트, 후원 콘서트 다녀왔습니다. 만화님과 함께 귀가하면서 황인찬의 그론도 함께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시인님이 직접 시를 읽어주는 그런 시간, 그리고 아마 말씀하신 걸 보면 뭔가 연주도 있고 막 공연도 있고 아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함께 이제 두 분이서 함께 보셨다고 하니까 더더욱 뜻깊네요. 저희 그론도 함께 그 뜻깊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면서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7416님, 인찬 시인님 초복인데 만남밥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창작교실 2강 다녀왔어요. 그동안에는 시를 읽고 수집하듯이 블로그에 시를 쓰고 짧은 감상평을 썼을 뿐이거든요. 시창작 강의는 이번에 처음 들어봐요. 다음 주 3강에서부터는 합평 시작한다는데 제가 맨 먼저 합평하겠다고 손들었어요. 너무 용감하죠? 이게 다 인찬 시인님 덕분입니다. 라고 함께 또 이제 음악 신청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첫 합평. 너무너무 떨리실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네,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도 칭찬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코멘트 들어보면 다들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뭘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네, 화이팅 하시고요. 진짜 진짜 저희 그론도 시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막 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합평도 어떻게 되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9077님이 7426님이 신청하신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은일의 오래된 미래 전해드릴게요.

네, 강은일회 여러분의 연주로 오래된 미래 전해드렸습니다. 742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2379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오늘 복날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삼계탕 대충 끓여 먹었어요. 인찬님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셔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삼계탕을 끓여 드시다니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저는 따로 뭐 이렇게 먹지는 못했는데 그 뭐 이렇게 삼계탕 이런 거 먹지는 못했는데요. 이따가 집에 가서 수박을 먹는 게 저의 오늘 이번 복날에 초복의 계획입니다. 네, 아쉬운 대로 수박이라도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5784님 도서관 책 반납하고 예약 도서 대출해서 오면서 엄마 집 가서 혈당 체크도 하고 안약도 넣어드리고 왔습니다. 엄마는 못 드시는데 애들이랑 치킨 시켜 먹으라고 주셔서 아이들이랑 치킨 맛있게 먹었네요. 남편은 강원도 출장 중인데 강원도에서 삼계탕 먹었겠죠? 이런 거 잘 안 챙기는데 엄마가 꼭 챙기시네요. 엄마도 건강해지셔서 우리 다 같이 백숙 먹으러 가는 날 오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네, 진짜 5784님 진짜 어머니 모시느라고 너무 항상 고생 많으셔요. 진짜. 그래도 또 어머니가 5784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또 이렇게 또 이 복날 잘 챙겨주시기도 하셨으니 이렇게 주고받는 마음이 참 흐뭇하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3677님 시인님 저는 오늘이 초복인 줄 모르고 조금 전에 피자 먹었어요. 나태주 시인님 저도 많이 좋아하는 분입니다. 물론 인찬 시인님을 좀 더 좋아하지만요. 그런도 사랑합니다. 라면서 또 사진 또한 함께 보내주셨어요. 연꽃 사진인가요? 아우 그러네요. 연꽃 사진. 너무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네, 저를 좀 더 좋아하시는

하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부끄러워지네요. 그리고 1861님, 아우 새싹 사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앱 깔고 왔는데 목소리도 좋으시고 마음 참 편안하니 민요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초복인데 삼계탕 드셨나요? 오늘은 아무것도 몰라서 청취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삼계탕은 못 먹었습니다. 근데 복날에 삼계탕 먹기 좀 난이도 높지 않나요? 이게 가게에 가면 줄이 항상 어마어마해서 그냥 딴 거 먹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3033님도 인찬형님 저는 삼계탕과 백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라고 또 이렇게 삼계탕 나오면 맨밥에 반찬만 드신다고요. 아니 그래요? 너무 아까운데 삼계탕 맛있습니다. 조금만 더 입에 좀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 맛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웃도 시간 이렇게 됐네요. 다음 코너 얼른 넘어가 보겠습니다.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가겠습니다.

낱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는 시간, 낱말의 풍경. 우리는 우리라는 말 참 자주 쓰죠.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엄마까지. 그런데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엄마는 내 엄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나랑 형제지간이 아닌데 왜 우리라고 말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한국의 독특한 언어 문화이기도 하죠. 심리학 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자기 인식이 개별성보다는 관계성에 기반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기도 하는데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와 대화를 할 때에도 나 자신의 개별성보다 상대와의 관계성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 습관이 자리 잡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우리 엄마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건 내가 모르는 어떤 어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나에게도 그 누군가의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인 친근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의 독특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우리라는 말 자주 잘 쓰시나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리수의 우리 함께 옹해야 듣고 돌아올게요.

네, 아리수의 우리 함께 옹해야였습니다. 낱말의 풍경, 오늘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한국의 언어 풍경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개별성보다는 관계성을 의식하면서 나와 가까운 세계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 마냥 따뜻하다고만은 또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누군가를 안으로 들이는 말이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밖에 세워두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생기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닌 사람도 생기는 거죠. 우리 편, 우리끼리, 우리 사람 이런 말들은 친근함을 드러내는 말이지만 때로는 선을 긋는 말이 될 수도 있죠.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정해버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다거나 우리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다. 혹은 또 우리 방식은 원래 이래. 뭐 이런 말들 모두 상대를 밀어내는 말로 쓰이기도 하죠. 사람은 물론 우리라는 말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우리라는 말을 가두고 닫는 말,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낯선 사람도 우리 안으로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상대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752님 저도 약간 박빙인데요. 아마도 인찬씨님 제일 좋아합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저는 복날에 딱히 챙겨 먹을 기력도 없어서 비타민 먹었습니다. 이것도 몸보신이겠죠? 우리라는 말 참 어려운 말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호감이 생기면 우리가 너무 되고 싶어 하다가 또 너무 가까워지면 그 관계 자체가 우리 같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지금 다른 시인님하고 저렇게 계속 비교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네 참 비타민 먹기 이거 보양으로 칠 수 있나요? 뭐 보양은 보양인데 네, 아무튼 비타민이라도 챙겨드셨다니까 또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가사탕님 아, 인찬님 웃으라고 보내는 메시지 우리 아이들은 생선도 구운 거 좋아하고 닭도 고기도 구워야 해요. 한마디로 물에 빠뜨린 고기 안 먹는다는 거죠. 좀 더 커봐라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 맞아요. 근데 진짜 이거 물에 빠진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소고기 미역국에 소고기도 안 드시나? 약간 이런 생각. 그러면 닭볶음탕에 닭고기는 물에 빠진 건가 아닌 건가 막 이런 생각 막 드네요. 저는 그냥 맛있게 하면 다 상관없는데 그쵸? 수육, 보쌈 이런 거 다 물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네, 뭐 안 먹는 사람 있으면 좋죠. 혼자 다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갓난이님 인찬님 오늘도 잘 보내시고 오신 거죠? 오늘은 바람도 불고 해서 좀 시원했습니다. 오늘 보양식을 못 드셨다니 안타깝네요. 그래도 평상시에는 잘 드시겠죠? 중복 말복이 있으니 그때 잘 챙겨 드세요 라고 또 이렇게 마음 써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5971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가족, 우리 집. 그런데 왜 동생한테만 내 동생이라고 할까요? 세상 모든 첫째들 너무 애정말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생이라는 말잘안 쓰네요. 근데 우리 동생이라는 말또 언제 쓰냐면 친형제가 아닌 사이에선 아, 또 우리 동생이지 이런 말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약간 이 안에 미묘한 뭔가 또 이런 이 관계의 어떤 이 권력이 뭔가 작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세상 모든 첫째들 너무해 정말이란 말씀 왠지 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먹고 첨복 넣은 누룽탕, 누룽지탕까지 맛있게 먹고 왔네요. 보양식 드시고 여름 잘 보내세요. 오늘도 질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잘 드신 분들 너무 많네요 정말. 이 복날이라고. 이거 중복 말복도 아니고 초복인데 벌써 이렇게 잘 드시면 중복 말복은 또 얼마나 또 잘 드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날로그의 너영나영 듣고 돌아올게요.

항상 잘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또 근데 우리 인찬님이라고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7889님, 밖에 세워두는 우리라는 말 슬프네요. 어디가나 내가 구성원이 안 될 때 가장 절망감을 느낀다네요. 우리 모두 누군가를 슬프게 하는 구행 나누기는 하지 않으며 살기로 해요. 혼자인 누군가에게 우리가 되어주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걸 하는 그런도 식구가 되길 바라며 오늘 밤도 우리 모두 편안한 밤 만들어 보아요. 늘 한옴 올라간 목소리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이게 약간, 그러니까 내가 약간 바깥에 그렇게 내쳐진 기분 들면 그게 진짜 좀 그 좀 섭섭하죠. 진짜 섭섭하고 고독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 들기 마련이에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 참 양가적인 면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426님, 우리라는 낱말 선을 긋는 말이다. 우리는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두 팔을 벌리는 낱말이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저도 주변에 잘 써먹을게요 라고 또 이렇게 코너 듣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크론도 함께하는 여러분들 함께 또 우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친 우리가 아니고 많은 분들을 또 이리로 오라고도 팔을 내미는 그런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날로그의 너영 나영이었습니다. 갓난이님, 우리 인자님 이렇게 또 불러주셨네요. 저는 우리 친한 동 우선은 우리 친한 동생한테 가끔 쓰고 옆지기한테는 어쩌다가 써먹어요. 쉽게 우리는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라는 말 잘 써봐야겠어요. 그럼 가까워지겠죠?

얼마 전 한 영상에서 산책을 나간 강아지가 바닥에 뒷다리를 쭉 뻗은 채 엎드려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 더워서 차가운 바닥에 최대한 몸을 닿게 만든 거죠. 오늘이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다는 첫 번째 복날인데요. 복날의 복자가 바로 사람과 개가 나란히 엎드려서 더위를 피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부터 이렇게 축 처지는 복날엔 몸보신으로 건강을 지키는 풍습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악귀들이 기승을 부려 병이 잘 퍼진다고 해서 무당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무당의 굿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서해안 배연신굿 가운데 영정물림입니다. 배연신굿은 바다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무속의식으로 여러 순서로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영정물림 거리가 있습니다. 영정은 뜬귀, 잡귀로서 조그만 상이나 바가지에 음식을 차리고 빌면서 소지를 올리는데요. 부정을 물리는 곳이에요. 네, 그러면 김금아와 그 외 여러분의 소리로 서해안 배연신굿 중 영정물림 보내드립니다.

헌병승아 영승아 주더니나 영전 은혜 영전 바다 날때 태비선에 선에 이물의 영전 영전 고물의 영전 영전 허리 까네 이 까네 물의 기시에

싸 홍상 토반기로 기로 바다라고 땅하고 제비 손아 손에 배옥선과 옥선관 설명

울었나 응난 명사구물 사구물 다 까지는 까지는 무세다세 세다세 생기지방 찾아들어 돌물에도 돌물에도 처녀하고 하고 썰물에는 우리는 만영하고 하고 살도 와달라고 살도 와달라고 영전 마누라 마누라 대접을 하니 아니 약주 일배 주일배 구일배는 나에는 신술 한잔 잔을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골고루 인정 골고루 인정 마루마루 인정 인정 받아갈 때 갈 때 전라도 땅에 땅에 박부영네 집에서 집에서 소를 잡고 소를 잡고 대탁을 하며 대탁을 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다리니 기다리니 썩 물러가라 씨.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서해안 배연신굿 가운데 영정물림을 김금화와 그의 여러분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김금화는 국가무형유산 서해안 배연신굿과 대동굿 기능보유자로 나라만신으로 불렸습니다. 나라에서 굿을 주관하는 무당을 의미하는 말이죠. 2019년에 별세하기 전까지 서해안 풍어굿의 명맥을 이으면서 후학 양성과 한국 무속문화 전수에 힘썼습니다. 네, 이어지는 음악은요, 이번엔 악단광칠의 어차 또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악단광칠의 어차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갓난이님이 신청하셨던 곡이에요. 오늘 초복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음악으로 기원하며 라면서 이유나의 삼계탕 타령 신청하셨습니다. 네, 전해드릴게요. 이유나의 삼계탕 타령.

그때요 몸보신 날 양으로 삼계탕을 끓였지.

0: 네, 가나리님의 신청곡 이유나의 삼계탕 타령이었습니다. 이거 들으니까 삼계탕 안 먹은 게 지금 후회가 되네요.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2379님께, 질성주선소 커피 드립백은 5971님, 1861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잠시 뒤에 이음밤 라이브 시간에는요, 소리꾼 유태평양님이 함께 하십니다.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 음악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우락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또한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국악방송 고정해 주시고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유태평양님의 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심청가 중 신봉사 태숙께 비는 대목, 유태평양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1: 시내는 정상으로 돌고

골머리 쭈라라라 저 골머리 골골 열 열두 골머리 한테로 합소 어차 천방야 치방야 번쩍쩍 구부려 방울이 벗고 엄적한 너 병풍석이라 마주꽈 홍광마주 세려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치가 또 있나 신부왕사 좋아라 물소리 듣고 반긴다 목욕을 헐량으로 상하복을 훨훨 벗어 지팽이로 눌러놓고 너둠 들어가 물에 붕도 주잔휴며 해시원하고 자기 좋다 물 한 주먹을 덮어 지하의 양치질로 껄껄치고 또 한 주먹 덮어 지하의 엉덩이도 문지르며 해시원하고 자기 좋다 삼각산 올라선들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교수를 다 마신들 이어서 시원할 거나 하시오 좋구나 치와야 좋네 둠벙둠벙 요시고 이렇게 목욕을 시원하게 하고 나와서 보니 어떤 무상한 도적놈이 신봉사 의관행장을 싹 가져가 버렸거든. 신봉사 기가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또 한바탕 서름으로

0: 말이야. 백수 봉신 늙은 몸이 의복이 없었으니 황성철리를 의가리 우아래를 훨씬 벗고 더듬더듬 올라갈 적 재면인 듯 양반이라 두 손으로 앞가리고 내 앞에 부인 내 옷이거든 돌아서서 가시오. 나 벗었소. 뜻밖의 관자가 내려오는디 에헤찌루 신봉사 이 말을 듣더니 옳다 되었다. 관은 민지 부모라 하였으니 내 억지나 좀 써보리라. 두 손으로 앞 가리고 기엄 들어가 아리어라 아리어라 급창 아리어라 황성가는 봉사로서 백활차로 아리어라. 행차가 머물더니 그 어디 사는 소경이며 옷은 어찌하여 벗었으며 무슨 말을 하려는고?
1: 지금

있습니다. 소맹이 사업기란 황주 토화동 사업난디 황성잔치 가는 길이 하도 날이 더 없기로 목욕

0: 박선재가 필요역이라 하였으니 대수장학 태그 살려주.
1: 심청가 중 신봉사 태숙께 비는 대목 유태평양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네, 여전히 좀 더운 여름밤입니다. 더운 여름밤 음악

들으면서 잠시라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끝곡 양방원의 Wish to Fly 이 음악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0: 힘든 감정을 어른답게 티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무슨 일 있어? 평소랑 좀 다른데? 이렇게 남다른 분위기를 감지한다거나 그때 그 일 말이야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괜찮아? 이렇게 자상하게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요.
1: 어떻게 알았지?
0: 놀라는 한편 나를 살펴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뭉클해집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애써 티내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따뜻하고 작은 관심들 덕분에 위로도 받고 힘도 얻는 거겠죠. 다정한 시선과 그 안에 담긴 공감, 격려들이 서로에게 자주 닿기를 바라며 시작해볼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솔로몬 씨의 목소리로 마음이 예, 들었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자, 힘든 감정이 찾아와도 의연하게 털어내면서 살아가죠. 예, 그런데 뜻하지 않게 누군가 그냥 갑자기 훅 들어와요. 예,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예, 알아봐 줄 때 무한 감동입니다. 어떨 때는 나보다 더 빨리 내 기분을 알아차리기도 하고요. 자, 그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예,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거겠죠. 저도 사실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하루에 두 시간, 이 귀한 두 시간을 잘 운용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의 기분을 알아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나름 노력한다고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영 헛다리인데 예, 싶으면 예. 참다 참다 못 견디겠으면 얘기해 주세요. 힌트 부탁드립니다. 3335님 초복 시원하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무비캉스로 영화도 보고 황정민, 조인성 배우도 실물 영접했답니다. 영화로 1차 몸보신하고 이제 이음밤 명품 라이브로 2차 몸보신하려고요. 미리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뭐 바쁘시네요. 예, 알찬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옥토끼님 예, 이세준님 오늘 의상이 시원해 보이고 산뜻한 하늘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옷장을 뒤지다가 예, 최근 한 2년 동안 안 입었던 것 같은 옷을 하나 발견했어요. 보통 1년 동안 안 입은 건 버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버리기는 아깝죠. 그래서 입었는데 시원해 보인다니 다행입니다. 그린 에비님 고뇌를 식히고 마음의 정원을 열어 이 음밤에 여행하러 왔어요. 그래요. 예, 고뇌를 식히시고 예, 편안한 여행 저와 함께 2시간 즐겨보실까요? 그 마음이 모두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10cm 너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닿기를 10cm의 노래였습니다. 8066님, 오늘은 하루 종일 이리저리 치이며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야근까지 이어지니 마음이 많이 지쳤네요. 일하다가 아는 언니에게 투정을 부렸는데 난 언제나 네 편이야.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 라는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힘든 날일수록 곁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느낀 하루였습니다. 야, 진짜 우리 그 아는 언니님 참 보람찬 하루를 보내셨네. 예, 진짜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가는 누군가에게 예, 이렇게 힘을 주셨잖아요. 멘트 너무 좋은데, 난 언제나 네 편이야. 혼자 짊어 뭐라고? 저거에 좀 이따 적어놓을게요. 네, 난 언제나 네 편이야.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마. 이거 좀 같이 들어줘. 간난이님, 오늘 보양식 잘 드시고 오셨겠지요? 저는 닭백숙 해먹었네요. 더위 싹 날리고 건강하셔야 해요. 오늘 유태평양님 환영합니다 하셨어요. 예, 안 그래도 유태평양님 일찍 오셔가지고 리허설 마치고 밖에서 지금 잠시 대기 중이시고요. 닭백숙은 못 먹었고 우리 이음가족께서 닭 모양의 떡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닭떡 먹었습니다. 닭떡. 많이들 오늘 뭐 저기 삼계탕은 못 먹고, 어제 우리가 삼계탕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삼계탕은 못 먹고 뭐 치맥으로 대신했어요 하시는데, 아이고 예, 닭들이 고생이 많다. 자, 좋은 밤 라이브 다재다능한 소리꾼 유태평양 씨 모실 겁니다. 여우락 페스티벌 음악감독을 맡아서 진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이음밤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요. 잠시 후에 우리 이름도 그 멋진 유태평양 씨와의 만남 기대해 주시고요. 환영 인사, 질문, 그리고 오늘 사행시네 괜찮으실까요? 유태평양 웰컴 사행시 보내주십시오.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멋진 국악 감상하실 거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노래 한 곡 듣고 태평양님 만나겠습니다. 성시경, 강승원 두 분의 작품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0: 볼륨 살짝 높여주세요. 수요일 밤에 찾아오는 특별한 라이브, 좋은 밤 라이브. 아, 이런 소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를 음악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게 만드실 분입니다. 제주 많은 소리꾼 유태평양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야,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우리 이음밤 와주실까?
1: 아, 저는 네. 언제쯤 불러주실까? 맨날 엄청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무슨 엇갈리는 거지?
1: 네?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아, 이렇게 외나무 네. 다리에서 만나서.
1: 아니, 요새 엄청 핫하다는 국악인들은 예. 사실 이 프로를 다 거쳐가는데.
0: 아, 그래요?
1: 네. 최근에 또 우리 여우락 패밀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0: 예, 예.
1: 근데 저를 계속 안 불러주시길래, 왜 나를 안 불러주시지? 아. 이렇게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아, 예. 아니, 네. 지난 그 공개방송 때 저희가 이제 부탁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늘 바쁘시고 뭐 작업실에서 또 무슨 맞아요. 촬영도 하시고 뭐 그러느라고 네. 못 오시고 그런 일도 있었고.
1: 맞습니다. 그런 적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0: 자, 어찌됐건, 예.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음 가족분들께 첫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오늘 이 야심한 밤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재밌게 또 여러분들과도 만나고 또 우리 선배님과도 이렇게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0: 이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딜 가나 이름 때문에 더 네. 이제 주목받고 더 기억에 남고. 본명이세요?
1: 네, 맞습니다.
0: 오.
1: 본명이고 저희 아버지께서 네. 이제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처음에 하셨는데
0: 예.
1: 저 어머니께서는 이제 장난인 줄 아시고 뭐 그러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로 이제 호적에다가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름을 바꾸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아. 함부로 바꿀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 너무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아버지랑 애기 이름 가지고 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했냐고 이러면서 엄청 싸우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0: 지금 네. 생각하면 어떠세요?
1: 저는 완전 만족입니다.
0: 그렇죠.
1: 네, 저는 사실 그리고 어디 가서 제가 제 이름 때문에 덕을 본 적은 있어도
0: 네.
1: 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0: 아, 예.
1: 어디를 가든 제 이름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뭐 예를 들면 성은 틀릴지언정
0: 네.
1: 이름은 절대 틀리지 않으십니다.
0: 아유 박태평양 씨,
1: 남태평양 씨, 뭐 서태평양 씨, 뭐 이러는 경우는 있는데 절대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틀리지는 않으세요.
0: 남 네. 남이 위험하네. 네,
1: 남이 좀
0: 환 없어 환태평양 조산대 뭐 이런 거.
1: 뭐 북태평양이라는 게
0: 있으시죠. 북태평양 네. 개맛 아니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자 유태평양 씨. 아 역시 왠지 느낌이 본명일 것 같았어요.
1: 네.
0: 우리가 이제 바다 뭐 이런 이름은 그래도 이제 종종 접하는데 네. 태평양 너무 멋지세요.
1: 네.
0: 자 그래요. 4322님께서 아이 왜 이러세요 또.
1: 아, 이 질문도 사실 네. 세트로 항상 오는 질문이에요.
0: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동생은 대서양 인도양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세트로 오는 예, 질문인데 예. 제가 이름이 태평양이면 이제 혹시 동생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0: 네.
1: 그러면 네 동생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보고 씩 웃으세요.
0: 혹시?
1: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생은. 근데 그것도 일화가 있는 게 이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아까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번엔 남자면 대서양 여자면 인도양으로 가자.
0: 진짜 그래, 계획은 있으셨군요.
1: 진짜로. 그랬는데 어머니가 진짜 피켓 치위 하셔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0: 출생신고 내가 갈 거야. 산후조리 끝나고 내가 갈 네, 거야. 당신 가만히 있어.
1: 반대를 하셔가지고 아~ 그냥 휘찬이라는 이름으로.
0: 아, 그 이름도 네. 너무 멋있다.
1: 맞아요. 휘찬이라는 네. 이름도 흔하진 않습니다.
0: 예, 예. 네. 그래요. 그렇게 이름 얘기만 해도 벌써 한 10분이 휙 지나갔어. 네. 유태평양 씨, 아, 우리

0: 환영 인사, 궁금한 점, 그리고 유태평양으로 웰컴 사행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봉봉님께서 한복 입으신 모습만 보다가 사복 패션은 처음인데, 아, 이게 뭐야?
1: 귀니께 생기셨네요.
0: 귀니께, 이게 무슨 표시지?
1: 처음 들어보세요?
0: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1: 이게 이제 그 방언인데, 예, 예, 이제 전라도 쪽 방언이죠. 아, 예, 근데 이제 귀인 있다 그러면 뭐랄까 최고의 칭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력 있다를 넘어서서,
0: 어, 예,
1: 그 뭐라고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그 표준어로 설명이 안 되는데,
0: 아, 그래요?
1: 너 참 귀인 있다 그러면 진짜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0: 그러니까 뭐. 고급스럽고 뭐 잘생기고
1: 다 합쳐놓은 거.
0: 네. 거.
1: 어. 잘생기고 매력 있고 뭐 귀엽고 뭐 똘망똘망하고 막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0: 이름을
1: 감사합니다.
0: 이름을 유귀인이라고 해주셔도 좋을 뻔했네. 귀인 있게 생기셨네. 아, 그렇구나. 예, 네. 또 하나 배웠습니다. 웃는식님께서 불후의 명곡에서 쭌디님과 유태평양님이 많이 대적하셨는지 승패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많이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네. 확실히 기억하는 건 하나 있어요. 워낙 출연을 많이 해가지고 누구랑 몇 번 만났는지까지 또 그쵸. 승패까지는 기억을
1: 그쵸, 그쵸.
0: 승패 연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1: 아이, 아니죠.
0: 다만 네. 트로피에만 연연하지. 우리가 트로피 못 받으면 이겼는지 졌는지
1: 맞아요. 기억이 안 나죠.
0: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유태평양 씨 그 풍문으로 들었어.
1: 아, 네, 네.
0: 그거
1: 네.
0: 우리 같이 나갔었거든요. 아, 네, 그거 네, 하실 네, 때. 네. 와, 무대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제가 어지간해서 대기실에서 안 일어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일어나 들썩들썩 우리가 막 그랬던 기억이
1: 아,
0: 납니다.
1: 진짜요?
0: 기억나세요 그때?
1: 어, 풍문으로도 기억나죠. 어. 사실 제가 불후의 명곡 나가서 불렀던 노래들 중에 탑3 안에 드는 제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
0: 그러니까요.
1: 네, 그만큼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공연이었습니다.
0: 그래요. 아. 오늘은 뭐 불후의 명곡처럼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버라이어티한 무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어 찰 예, 그런 라이브도 또 준비를 해주고 계시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음원으로? 예,
1: 네.
0: 뭐부터 들을까요?
1: 첫 번째 곡은 음원 곡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이 노래에 얽힌 사연이 좀 되게 어, 뭐랄까 좀 특별해요.
0: 네.
1: 어, 제가 되게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옛날부터 되게 뭐랄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인연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뭐 친구 간의 인연도 있을 것이고 연인 간의 인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곡을 만들어 주시고 이 곡을 저한테 주신 네. 분과의 인연이 되게 특별해 가지고 어. 기억에 남는 곡인데 네. 그냥 우연찮게 제가 친한 누나와 함께 이제 그 친한 친구들 누나들 뭐 형들 이렇게 해서 펜션에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펜션에 그 사장님이 이 같이 갔던 누님들 중에 한 분하고 친구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냥 갔는데 그 친구분이 알고 보니까 원래 실용음악을 하셨던 분이셨더라고요.
0: 그 펜션 주인분이.
1: 네, 주인분이. 예, 예. 그러면서 자기 심지어 보컬을 하셨었던 분이래요.
0: 어, 예.
1: 근데 이제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놀러 갔다가 그분이 갑자기 어? 노래 우리 노래 부르고 놀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기타를 잡으시더니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0: 사장님.
1: 아니 이거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 원래 제가 실용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간 사람들끼리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0: 야 그분 그것도 영업 어떤 방편인데?
1: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0: 어떻게 잊어요 그걸?
1: 아, 너무 아. 재밌게 놀았어요. 네, 그러고 예. 나서 이제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가 어, 되었는데 예. 갑자기 내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곡이 있는데 이 곡을 너가 부르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곡을 주셨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곡이.
0: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보려고 한번 했던 곡이라 좀 되게 특별한 그 인연이 사연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그러네요. 참 그 가수와 작곡가로 좀 살아가면서도 서로 그냥 어떻게 한번 곡 한번 주고 받아서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냥 펜션
1: 그냥 펜션 놀러 갔다가 친해져가지고
0: 네. 네,
1: 그래서 참 이 인연이 맞네. 참 네, 너무 참 신기하다.
0: 그래요.
1: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곡입니다.
0: 그래요. 인연이라는 두 글자를 딱 빼면은 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노래죠?
1: 하늘이시여라는 곡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작곡

0: 작가님께서 되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본인이 썼던 곡이라고 합니다.
1: 그래요. 가수는 바다고요. 노래는 하늘입니다. 유태평양 하늘이시여.

0: 아, 첫 곡부터 너무 강렬해요. 예, 유태평양 씨의 하늘이시여였는데 한을이시여. 예. 하늘
1: 한이시여.
0: 머리에
1: 네.
0: 이시여.
1: 아,
0: 예. 한이 가장 예.
1: 하늘이시여.
0: 하늘 가득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 같아. 하늘 위에. 박은영님께서 첫 소절부터 시원하게 내 지르셨네요. 애절한 감정도 잘 전달되고 너무 좋아요. 옥토끼님이 정말 비장한데요. 처음부터 클라이막스 같은. 그렇지, 우리가 보통 이제 가요에선 송폼이라고 하는데
1: 네.
0: 보통은 이렇게 조용히 벌스부터
1: 맞아요.
0: 시작하다가 나중에 후렴구 가는데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후렴이
1: 처음부터, 네,
0: 나오는.
1: 후렴구가 먼저
0: 예.
1: 나오는. 네.
0: 아, 처음에 이 노래 딱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1: 사실 이 노래를 그때 그 펜션에서 놀때 이제 슬쩍
0: 아,
1: 부르셨었어요. 예.
0: 사장님이?
1: 근데 이제 약간 목소리도 되게 허스키하시고,
0: 예.
1: 그리고 심지어 판소리를 배우신 적은 없는데 되게 판소리를 막 따라하는 걸 좋아하셨대요.
0: 네.
1: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특유의 어떤 판소리적인

0: 느낌도 막 넣어서 막 하시고 하셨는데 처음에 듣고 이게 원래 있는 곡인가? 근데 곡이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여쭤보니까 본인이 작곡한
1: 우리
0: 곡이었다고.
1: 그 작곡가님 겸 펜션 사장님 뭔가 여러모로 되게 전략적이시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하고 좀 반응 좀 보고
0: 반응 보고
1: 뭐 오는데 그래서 야 그럼 배워야 돼.

0: 네, 오늘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제가 감사하게 음악 감독직을 맡았는데요. 이제 매 공연마다 이제 리허설도 있고 뭐 이제 공연 전에 예. 하는 뭐 하루 전, 이틀 전 이때부터 하는 공연 리허설들도 있고 또 공연장에 들어오기 전에 합주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또 이제 참석하는 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제가 준비를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부터 이제 처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미팅을 시작하고 했는데 시간이 제가 언제 이렇게 7월달까지 와버렸는지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근데 또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 무대도 있으니까
1: 네.
0: 마지막 폐막으로
1: 맞아요.
0: 그리고 제 거를 준비를 이제 제 코가 석자라고 제가 맨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거든요.
1: 아니, 더구나 또 음악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 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실 거 아니에요. 부담도 되겠다.
0: 그런 또 어깨. 그래서 매번 리허설 때마다 이렇게 무대 밖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 하는 걸 보면 저절로 그냥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피디님들이 아니 왜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한숨을 쉬세요. 그래서 피디님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계속 이럴 정도로. 네, 근데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7월 네. 3일에 이제 시작을 했고 25일까지인데 지금까지 어때요? 무대는 좀 만족스러우세요?
0: 일단 너무 반응이 아직까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여러모로 많은 분들께서 후기로 또 되게 재밌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에 전체적인 여우락 컨셉이 이지한 국악이어서 네. 예. 조금 더 일반 국악을 접해보시지 못했던 그런 대중분들이 조금 더 한 발짝 쉽게 우리 국악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컨셉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라인업을 그렇게 짰던 건데 아직까진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1: 정말 다행입니다. 네. 사실 그 예술감독이신 이한철 씨도 그렇고 또 출연하시는 삼산 씨, 서희철 가단 이런 분들이
0: 네.
1: 그 공연 임박해서 저희 다 출연해 주셨었거든요.
0: 네, 네. 그쵸.
1: 그래가지고 저희도 네. 마치 같이 준비하는 입장이라서 우리 그 다녀오신 분들이 후기도 되게 많이 올려주시는데 다들 아주 너무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저희들
0: 다행이다.
1: 일처럼 기뻐하고 있는데
0: 네.
1: 이게 누구야? 5389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0: 우리 유태평양 음악감독님 여우락 페스티벌 PD입니다.
1: 오호.
0: 오늘 공연과 리허설 잘 끝났어요. 라디오 화이팅 찢으셨다. 누구실까 제가 이따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1: 그러게요.
0: 센스 있게 또 이렇게 문자까지 올려주시고.
1: 아이고 그래 PD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예.
1: 그래요. 음악감독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0: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라인업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술 감독님, 예. 이한철 감독님과 또 여러 PD님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공연 컨셉을 구성하고 예. 라인업 구성하고 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할지 뭐 그런 거 회의하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각 음악 팀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콜라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든지
1: 예.
0: 어느 정도 기초적인 방향성들을 좀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그렇군요. 그 저희는 이제 삼산 서희철 가단의 공연 그 티켓 선물도 드리고 해가지고 왠지 좀 마음이 더 쓰이는데
0: 네.
1: 두 분은 두 팀의 공연은 어땠어요?
0: 저는 사실 그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서희철 삼산 팀이 과연 어떻게 섞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1: 서희철 씨도 걱정 한가득하고 가셨거든요.
0: 그쵸.
1: 왜 우리를 묶은 건가 이러면서
0: 저한테도 네. 매일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형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그랬는데
1: 평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있었나 보죠.
0: 의철 씨가요? 뭐 저한테 좀 몇 개 잘못한 거 그것보다
1: 예, 예.
0: 이제 의철 서희철 가단이라는 팀은 워낙 그 전통에 굉장히 빠져있는 팀이에요.
1: 전통에 치중하는
0: 엄청 네, 전통을 좋아하고 네. 사랑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팀이고 그런 쪽의 공연들을 되게 많이 하는 팀인데 이 삼산 씨 같은 경우는 뭔가 원래 국악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빠져나와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대중의 음악 쪽으로
1: 네.
0: 빠져나간 그런 케이스잖아요.
1: 그쵸,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뭔가 중간 지점을 한번 보면 좋겠다.
1: 네.
0: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감독님과 여러 PD님들과 막 엄청 오랫동안 논의를 하면서 이 두 팀이 만나면 엄청 재밌는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겠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한번 했는데

0: 이번 공연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절대 두 팀이 만난 것 같지 않고 하나의 그냥 원래 있었던 팀 같은 느낌처럼 너무 합이 잘 맞는 거예요.
1: 아하.
0: 그리고 음악적인 색깔도 그 삼산씨가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 색깔이 이 전통의 음악적 색깔하고 과연 맞을까 저도 사실 반신반의 했었는데 이번에 만들어낸 걸 보니까 그냥 애초에 그 음악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신선했고 재밌었어.
1: 말하자면 네. 음악 감독으로서 약간 이제 도전 같은 거였는데
0: 어떻게 보면 도전을 했던 팀 중에 한 팀이었습니다.
1: 제대로 아주 대성공을 하셨군요.
0: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재밌게 그리고 또 워낙 너무 귀여워요. 우리 서희철 씨도 너무 귀엽고
1: 맞아요.
0: 그렇잖아요. 제 후배이시지만 그 이게 키도 엄청 크시고 체격이 좀 있으신데도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귀엽고 근데 무대 위에서 또 아까 귀인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귀인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1: 예, 아이고 여러분들 진짜 많이들 궁금하시겠다. 아직 시간이 우리 뭐 서희철 가단과 삼산치의 공연은 이제 끝났지만 아직 좋은 공연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들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유태평양 씨가 이제 폐막 무대에 서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뭐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다양한 공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김수인 씨 리치맨 장마라는 공연도 있고 뭐 당장 내일 우리 안예은 씨하고 상자루 팀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사실 진짜 색깔이 뚜렷한 그런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남아있고 특히나 또 내 다음 곡은요 라는 제목의 폐막작 유태평양의 폐막작이 특별히 또 남아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다들 함께 보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러면 그 기대를 더 증폭시키는 차원에서 그 폐막 무대에서 부르실 곡 오늘 라이브로 한 곡 살짝
0: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곡을 또 골랐던 이유가 제가 그 폐막작 내 다음 곡은요 에서 제일 첫 번째로 부르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그 곡을 첫 번째로 부르는 이유가 저의 어떤 뿌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제일 판소리를 처음 배웠을 때 제일 처음으로 배웠던 그게 흥보가라는 건데 그 흥보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대목입니다. 바로 제비노정기 라는 곡이고요. 제비가 박씨를 물고 긴 여정을 떠나서 흥보집에다 박씨를 배달해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마치 제가 판소리를 시작해서 지금 35살이 되기까지 엄청 인생의 긴 여정을 한 것처럼 그 첫 대목을 부르면서 많은 분들에게 나의 인생의 어떤 여정을 좀 들려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첫 곡을 이 대목으로 골라봤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좀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도 인생이란 여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귀한 박씨를 물어다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열악 페스티벌 폐막 무대에서 그 가운데 또 첫 번째 곡으로 들려주실 그 곡을 직접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0: 네, 됐습니다.
1: 자, 흥보가 중에 제비 노정기.
0: 그때요, 흥보 제비가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경치가 잔이 좋던 것이었다. 흑운박 자

국가지 수역 앉아 축연성을 화다보고 동황대 올라가니 봉고 태풍은 강장유라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황일보

요구나 효동 질병이를 순숙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영구 탑동 근정에 올라앉아 암남산 밤남산 석벽강용 정답 좌수령을 헐 넘어 부산 파마 한마

강물을 들어가 망월대 관득천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임 진강 시가를 진대요 삼각산에 올라

고 풍속은 흐히 하여 만만세지 금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오 전라도는 운봉인데 운봉 함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0: 세상에.
1: 그냥 뭐 약간 옆에 괜히 껴가지고 전국 구경을 다 한 느낌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2: 이제
1: 여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뭐 중국을 지나서 그쵸? 네, 네. 엄청 그냥 거의 세계 일주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구나.
2: 네, 평양도 지나고 네. 남태령 고개도 지나고
1: 네. 이게 사실 흥보가에서 가장 예술성이 뛰어난 대목이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던데
2: 이제 어쨌든 그 되게 긴 대목이잖아요. 이게 거의 뭐 한 5분 가까이 예. 혼자서 부르는 노래인데 지명들이 되게 많이 있고 예. 근데 자칫 잘못하면 좀 지루할 수 있는 그거를 음악적인 그 멜로디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예. 그래서 제가 흥보가 중에 제일 다이나믹하고 좀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냥 오랜 여정을 그린 거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음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 마음을 좀 어렸을 때부터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1: 예예. 예. 네. 어렸을 때 몇 살 때부터?
2: 한 6살, 7살 때부터.
1: 6살 때 흥보가를 완창을 하셨던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때 제가 데뷔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1: 네.
0: 아주 뭐 방송국이나 뭐 TV나 이런 데서 얼마나 화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 국악 신 판소리 신동
1: 네.
0: 유태평양 그분이 이렇게 이제 톨보가 돼가지고
1: 그렇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제 이름하고 실물하고 이제 매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본인 어떤 분의 그 생각 속에는 앞니가 빠져 있는
0: 맞아 맞아
1: 네. 갓쓴 어린 아이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디서 털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힙합하게 생긴 약간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은
0: 힙합할
1: 사람이
0: 것 같은 혹은
1: 네.
0: 락할 것 같은
1: 락할
0: 분이에요.
1: 것 같은
0: 아니 근데 그 당시 진짜 이가 빠져 있었었죠.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래갖고 막 발음 세고 그랬다고.
1: 맞아요 그래서 완창을 하는 도중에 심지어
0: 네.
1: 그 2부 그러니까 이 곡이 사실 딱 저희가 판소리 흥보관 완창하면 여기가 딱 1부 끝나고 2부 첫 시작인 지점이거든요
0: 네.
1: 근데 이거를 하다가 이제 앞니가 이렇게 그냥 빠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원래도 없었는데 그 이제 틀니 이가 세니까 틀니를 해가지고 이 하나만
0: 아,
1: 틀니로 이렇게 끼고 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덜거덕덜거덕 거리다가 그 틀니마저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부 영상을 보면 실제로 앞니가 하나가 없어요.
0: 그 앞에서 직접 보신 분들은 좀 놀라셨겠다.
1: 그치요.
0: 예.
1: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준게 아니고
0: 어머.
1: 갑자기 틀니가 하나가 위에서 떨어지니까.
0: 저걸 받아다 심어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셨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뭐 엄청난 감상평들이 올라오는데 아, 뭐다 귀가 뻥 뚫립니다. 발음도 뚜렷하고 한편의 사극을 감상하는 것 같아요. 예, 어느새 저도 제비와 함께 하늘을 납니다.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많은 분들이 예,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잠깐 쉬시면서 노래 한곡 이제 음원으로 들을까요?
1: 네.
0: 예,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1: 다음 곡은 제가 드라마 OST 작업을 했던 곡인데요.
0: 네.
1: 고니아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0: 네.
1: 음악을 만들고 이제 저는 노래로 참여를 했던 곡인데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막 제목도 사실 그 춤을 추는 게 연상이 되는 제목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미남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0: 네.
1: 거기에서 나왔던 노래인데 사실 이 노래가 많은 이제 세계 이제 아무래도 한류 드라마가 좀 유명하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제 노래도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 노래를 좀 많이 들으셨던 것
0: 아, 너무
1: 같더라고요. 그래서
0: 좋죠.
1: 댓글 이렇게 보면 막 해외 다양한 언어들로 이렇게 막
0: 네.
1: 댓글이 돼 있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0: 가수가 노래 따라간다고 하는데 진짜 춤추게 만든
1: 네.
0: 그 노래 제목이야?
1: 부채춤을 춘다입니다.

좌절 이내 번님들아 두둥둥실 떠나가는 고단한 인생길 어절시 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디 우물쭈물 하지 말고 자 번뜩 나온 나

0: 아, 너무 신나요.
1: 아,
0: 예.
1: 감사합니다.
0: 부채 하나씩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외국 분들이 듣고 진짜 반할 만합니다. 예. 아, 재미난 이야기, 우리 멋진 음악들 함께 하다 보니까 1부가 벌써 다 갔는데, 1부 끝곡은 이제 추천곡을 하나 가져오셨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곡은 사실 저희 스승님이신 조통달 선생님께서 이제 녹음하신 음반인데, 사실 이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음반이에요.
0: 그래요?
1: 그래서 소장으로만 갖고 계시던 음반인데,
0: 네.
1: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희귀한, 저희 선생님께서 춘향가를 바깥에서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 적이 없거든요.
0: 네.
1: 근데 춘향가 를 직접 부르신 음반을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것 중에 몇 개를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0: 예.
1: 네, 근데 아마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서 한90% 이상이 처음 들으시는 음반일 것
0: 아,
1: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CD를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아주 예전 음원이라서 좀 음질이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1: 네,
0: 그게 또, 예,
1: 그 맛일 것
0: 그
1: 같습니다.
0: 맛일 것 같아요.
1: 네.
0: 자, 1부 끝곡으로 조통달 선생님의 춘향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이 곡을 듣고 2부에 이어갈게요.

Come on, you're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자,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오늘은 소리꾼 유태평양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유태평양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 들었는데 아주 의외의 선곡이었습니다.
1: 사실 워낙 유명한 곡이긴 합니다만 예. Take Five라는 데이브 브루벡 쿼르텟에서 한 곡인데 제가 예. 사실 이 곡을 그 제가 유학을 한 4년 정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던 시절이 있거든요.
0: 유학을요?
1: 네.
0: 아니 무슨 국악인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세요?
1: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음악을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아프리카로 유학을 4년 정도를 갔었습니다.
0: 몇 살 때?
1: 초등학교 6학년 때 갔었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4년을 살다가 왔는데 우와. 그때 처음 알게 된 곡이었어요.
0: 아,
1: 그,
0: 거기서?
1: 네, 거기서.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재즈 밴드를 막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곡을
0: 초등학교
1: 듣고,
0: 6학년이 재즈 밴드를.
1: 아니, 거기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음악 활동, 그 다음에 체육 활동을 한 가지씩 꼭 했어야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원래 또 아프리카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갔었으니까 타악기 위주로 되게 많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그 중에 재즈 밴드를 제가 이제 들어간 거죠.
0: 네.
1: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 이 음악을 듣고 완전 거기 매료돼가지고 아. 진짜 아마 4년 있는 내내 매일 한 번 이상은 이 곡을 들었을 거예요.
0: 아, 진짜.
1: 네, 그럴 정도로 좋아했던 곡이라서.
0: 이게 이제 가요나 이제 대중음악에는 되게 희귀한
1: 네.
0: 4분의 5박자잖아요.
1: 그렇죠. 네, 5박자 곡인데.
0: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대중음악의 한 80% 정도는 4분의 4박자고.
1: 네.
0: 나머지 20%를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네. 뭐 4분의 3, 뭐 8분의 6 이런. 6.

0: 이런 네. 애들이 이제 하는데 한 0.001% 정도.
1: 그죠. 아마 0.0001 정도 될 거예요, 진짜.
0: 딴다딴다딴다딴다딴. 이게 한 마디. 이게 묘하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박자인 것 같거든요.
1: 네, 네. 근데 사실 이 오박이 그 주는 그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0: 있죠.
1: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카운팅을 해야 되지?
0: 계속
1: 이렇게 하는데
0: 사실 하루 종일 따라하고 있죠. 막.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국악을 하다 보니까 국악 안에는 5박, 10박, 뭐 11박 이런 그 짝수로 떨어지지 않는 장단들이 많거든요.
0: 네.
1: 막 13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5박, 10박은 판소리에도 되게 자주 쓰이는.
0: 네.
1: 덩닷다 아 덩닥쿵 이게 엄몰이라는 장단인데 이게 10박짜리 곡이거든요.
0: 네.
1: 아 장단이거든요. 예. 근데 이 테이크 파이브도 들어보면은 따다따다딴단단다다단단단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저한테는 익숙한 것처럼 들렸나 봐요.
0: 네.
1: 저도 모르게.
0: 예예.
1: 약간 좀 지금 들으면서도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태평무 장단이라는 게 있는데
0: 예.
1: 태평무 장단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구나.
1: 네.
0: 그러니까 그 참고로 그 미션 임파서블이란 그 영화의 메인 테마 딴딴딴딴딴딴딴 이게 4분의 5박자잖아요.
1: 그렇죠. 네.
0: 야, 그게 또 국악하고 되게 묘하게 또 잘 어울리는 구석이 있는 그런 장단이었구나.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0: 그래요. 그 앞서 1부 끝곡으로 들었던 우리 조통달 선생님의 춘향가 사실 들으시고는 음질만 듣고 이게 조선시대에 녹음한 건가?
1: 약간 유성기 음반 같기도 하고.
0: 근데 그냥 아마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네. 녹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1: 네네. 네,
0: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1: 네, 88년도에 이제 녹음을 하셨는 건데, 네, 어디 뭐 스튜디오에서 하신 건 아니고, 네, 아마 실황 공연을 카세트로 녹음을 하셨다가 이걸 이제 복각을 하셨. 라고
0: 맞죠,
1: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 가지고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0: 네.
1: 음반 중에 하나입니다.
0: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그 조관우 씨의 아버님이시죠?
1: 네, 맞습니다. 네. 네.
0: 자, Take 5. 예, 데이브 브루벡 콜텟의 음악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4458 님, 좀 읽어 주실래요? 보시죠.
1: 주말 여우락 공연에서 객석에 계시던 유태평양님이 서희철님의 손에 이끌려 무대에서 잠시 보여주신 꽹가리 퍼포먼스 정말 멋졌어요. 거기에 있던 1인입니다. 짧은 등장이었는데도 존재감이 대단하던데요. 마지막 공연에서는 또 어떤 멋진 무대를 보여주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0: 아, 얼마나 또 멋있게 꽹가리를 치셨길래.
1: 아니 그때 앉아있었는데 이제 우리 의철씨가 와가지고 갑자기 좀 나오라고. 네,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꽹가리를 좀 쳤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0: 너무 멋졌던 모양이에요.
1: 이렇게 하시고 제 공연대 안 오시면 이제 저 삐질 수도 있습니다.
0: 꽹가리로다가 그냥 삐지는 거지. 9907님, 이분도 직접 읽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네, 얼씨구 부산에 살고 있는 유태평양님의 찐팬입니다. 평양님의 소리에 귀가 호강하네요. 저는 폐막 공연만 기다리고 있어요. 24, 25일 두 번 다 갑니다. 와우. 마지막 무대까지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0: 우리 그냥 태자 빼고 평양님이라고도 해요?
1: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어떻게 호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냐 또는 저랑 얼마나 친하냐이 나눠지는데 보통 처음 저를 만나신 분들이 이제 호칭 정리를 할 때 태평양이라고 아세요? 이제 너무 기니까 그러면 아니요 보통 뭐 태평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평양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의 90%가 평양님 평양님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좀 제 오래된 친구이거나 아니면 제 오래된 팬분들은 저한테 이제 양님 그걸 더 하나 더 잘라서
0: 줄일수록
1: 양님 또는 네. 이제 제 친구들은 양아 이렇게
0: 양아
1: 네, 부릅니다.
0: 그래요. 평양님이라고 하니까 뭐 냉면 생각도 나고.
1: 근데 사실 제일 많은 분들이 평양이라고 많이 부르세요. 네.
0: 그래요. 7180님께서는 올해 창극단에서 나오셨는데 나오시자마자 진짜 굵직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의 계획들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안 그래도 우리 국립 창극단의 입단이 몇 년이었죠?
1: 2016년도에
0: 10년 됐네.
1: 네, 딱 만 10년 채우고.
0: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나오시게 된?
1: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정말 자부하는 그 창극 단체인데
0: 네.
1: 그 대한민국에서 판소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쩌면은 정말 꿈의 직장 중에.

0: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국립창단이라는 곳이 엄청 대단한 곳입니다. 사실 예, 예.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쪽에 꿈을 키워왔었어요. 저희 스승님도 거기를 거쳐가셨고 네.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도 그 직장을 거쳐가셨었거든요. 그
1: 초월님.
0: 박초월 선생님. 네. 선생님.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에 대한 이 국립창극단이라는 곳에 대한 막연한 어떤 동경심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살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창단을 딱 감사하게 입단을 딱 하고 나서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또 저만의 욕심, 개인적인 욕심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아직도 어렸을 때고 하다 보니까 막 밴드 음악도 해보고 싶고 막 뭐 다양한 막 뭐 막 연극도 해보고 싶고 뮤지컬도 네. 해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또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좀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딱 10년까지 내가 열심히 네. 이곳에서 갈고 닦고 그 다음에 10년은 또 어떤 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예.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딱 10년을 채우고 감사하게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들이 주어져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러니까 그 올해 계획들 뭐 물어오셨는데 네. 뭐
0: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예, 이제 예, 음악 감독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정읍 시립 국악단에서 뭐 작품을 또 이제 하나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창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되고 작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판소리 곡을 쓰는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예, 예. 될 것 같습니다.
1: 작곡 작창
0: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작창을 맡게 되었고 또 도남은 국악당에서 또 큰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비밀리에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이제 방송 전에 작가님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건네주시면서 진짜 정말 하는 일이 정말 많으세요. 네.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저렇게 부지런하냐고.
0: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조만간 제 전시회가 네, 열릴 예정입니다.
1: 사진?
0: 네. 예. 네. 조만간. 네. 이제 그렇습니다.
1: 그동안
0: 네.
1: 무슨 뭐 이렇게 공연 포스터나 이런 거 작업 많이 하신 걸로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포스터 작업도 많이 했고 프로필 촬영 같은 것도 했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엔 이제 취미로 사진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정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취미를 넘어설 만큼의 지출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도 이제 얘가 더 이상 취미가 아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는 그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진심이구나.
0: 진심이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분씩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공연 사진도 많이 제가 이제 워낙 공연 쪽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공연 사진도 찍고 또 이제 포스터 사진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프로필 사진 작업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가지신 딱 캐릭터가 사진에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예. 딱 그냥 처음 보면은 혹시 사진 찍으세요?
0: 아 정말요?
1: 물어보고 싶어질 것 같아.
0: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저한테 뭐 화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1: 그림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0: 근데 정말 그림은 못 그리고 거의 그 소위 말하는 옛날에 쫄라맨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1: 저랑 비슷하시네요. 아, 예. 아 그렇군요. 자 지금 그렇게 할 일이 많으신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있어요.
0: 네. 당장 해야 돼.
1: 사행시.
0: 아 사행시.
1: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0: 네.
1: 자, 저희가 자체 예선을 통해서 여섯 분을 뽑아가지고 세 분씩 2조로 나눠놨어요.
0: 네.
1: 각 한 조당 세 분인데 한 조당 한 분씩 장원을 뽑아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
0: 아, 한 조당 한 분씩.
1: 한 분씩.
0: 네.
1: 1조부터 갑니다. 네. 5558님이신데요.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0: 네. 유. 유머 있는 목소리.
1: 태.
0: 태양처럼 뜨거운 분.
1: 평.
0: 평화스럽고 안정감을 주는 목소리
1: 양
0: 양면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
1: 아까 뭐라 그랬지
0: 귀 있다고 네. 네.
1: 모든 걸 좋은 거 다 갖다 써주셨어
0: 정말 네 감사합니다
1: 집에 저희 집에서 문자가 왔어요 귀를 모르냐고
0: 아니 그
1: 전주
0: 네. 네
1: 그래서 아니 그래서 뭐 멋있고 뭐 하여튼간 세상 좋은 건 다라고 막
0: 그렇죠 이 전라도에서는 정말 네. 최고의 칭찬입니다
1: 아 네. 제가 그걸 몰랐네 세상에 저기 소박 맞을 뻔했어요 그거 몰라가지고
0: 이제 오늘 가셔가지고 예, 예. 아 참 귀 있어 이렇게 한번 한마디

0: 해주세요.
1: 부인 귀인 있으시오 하면서. 4298님이십니다. 유
0: 유유히 흐르는
1: 태
0: 태평양처럼
1: 평
0: 평화스럽고 고급진
1: 양
0: 양으로나 질적으로나 넘쳐나는 소리꾼. 양으로나
1: 질적으로는 그런데 양으로
0: 양으로나 양으로나 질적으로나
1: 왜냐면 태평양
0: 아 그렇죠 아,
1: 넓으니까 네. 네. 자 평화스럽고 고급진 아 너무 좋은 말입니다.
0: 네.
1: 자, 한 분 더 4302님이시네요. 유
0: 유태평양님 25일 여우락에서 뵙겠습니다.
1: 태
0: 태나는 비주얼
1: 평
0: 평양님만의 독보적인 소리
1: 양
0: 양껏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아, 오.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유태평양 제가 하나 해볼게요.
0: 네, 제가 문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유
1: 유태평양입니다.
0: 태
1: 태평양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0: 평
1: 평양님이라고도 많이들 부르시는데
0: 양
1: 양이라 양님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0: 네. 와 이거 드릴 수 있나요? 와, 안 되죠 이거는. 와, 센스 있으셨어요.
1: 아 예, 하나 배웠어요.
0: 오.
1: 아, 양님, 평양님, 태평양님. 네. 자 유태평양님, 우리 유태평양 사행시 2조 넘어갑니다. 아 여기서 1등 일단 뽑고.
0: 1등. 네.
1: 저 빼고.
0: 자, 일단 여기서 물론 세 분 모두 다 너무 감사하지만. 일단 25일 여우락에서 뵙겠습니다. 그치. 이게 진짜 사실 저에게는 가장 최근에 필요한 일이거든요.
1: 그럼요.
0: 네. 25일 여우락에서 또 뵙겠다고 하시니까 430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 준비하고 있는데 뭐 티켓 샀어요, 예매했어요, 꼭 갈게요 이런 분들이 제일 감사하죠.
0: 네,
1: 사실.
0: 근데 이렇게 하시고 안 오시면 4302님 오셔서 저한테 그날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음밤에서 제가 저 사행시로 상받은 430입니다라고 꼭 인사 건네주시기 네.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이제
0: 무효인가요?
1: 예, 예.
0: 다시 가져오기
1: 착불로 보내 일단. 말랑이님 2조입니다. 말랑이님 유 네.
0: 유죄입니다.
1: 태
0: 태어나길 노래 잘하게 태어난 죄
1: 평
0: 평생 팬들 마음 흔든 죄
1: 양
0: 양심 있으면 앵콜 세 곡은 하셔야죠. 와 세다 세다 세다
1: 유죄입니다. 뭐 거의 이건 집행유예도 없는 그냥 빼박. 플레이움님 유
0: You are so beautiful.
1: 태
0: 태국에서 왔나요?
1: 평
0: 평양에서 왔나요?
1: 양
0: 양수리에서 왔는데요.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맥락 없는
1: 예, 예.
0: 사행시 N행시인가요? 너무 재밌다 이거.
1: 양수리에서 그냥 터졌어요.
0: 그러니까요.
1: 예. 자 마지막 도전자이십니다. 돌담사이로님이신데요. 유
0: 유
1: 와요 유
0: 네
1: 태
0: 태어날 때부터
1: 평
0: 평생
1: 양
0: 양띠추 아니 말고요.
1: 무슨 띠세요?
0: 저 잔나비 띠입니다.
1: 땡 아니래요.
0: 아니 말고요. 이것도 재밌다. 네,
1: 재밌는 잡으셨어요.
0: 네.
1: 자 그럼 2조에서도 한 분을 뽑으셔야 되는데
0: 2조 이게
1: 예.
0: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한 분은 좀 진중하시고 두 네. 분은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분 딱 남은 분이 조금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두 분은 너무 재밌었고
1: 예.
0: 한 분은 좀 되게 처음부터 진중하게 유죄입니다.
1: 유죄입니다.
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말랑이님,
1: 말랑이님
0: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말랑이님은 그 덩덕쿵으로 참여하신 거죠?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 주소 그리고 닉네임 이렇게 세 가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문자 보내드린데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네. 있어요. 아, 자 이제 라이브를 한 곡 더 청하려고 하는데
0: 네.
1: 이번엔 또 어떤 대목일지.
0: 이번에는 이제 제가 수군가 중에 이 대목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준비를 해서 왔는데요. 바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이라고 이제 토끼가 별주부 자라한테 이제 속아서
1: 예.
0: 수궁 물속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1: 네.
0: 그래서 물속 앞에 이제 궁전 앞에 궁궐 앞에 딱 서요. 그래서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궁궐이냐 그랬더니 예. 별주부 자라가 그래요 여기니까 당신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얼른 가서 우리 왕한테 보고 드리고 극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웬걸 이제 막 그 쫄병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1: 잡아가죠.
0: 데리고 잡아가려고 하는 예. 바로 그 대목입니다.
1: 아유 세상에 난 너무 불쌍해.
0: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에서 보면 저도 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긴
1: 아니,
0: 해요.
1: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0: 걔 어렸을 때 토끼가 네. 나쁘다고 생각하고 자라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는지 난 그게 궁금해.
1: 저도 어렸을 때는 근데 그 용왕을 살리는 게 선한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랬나, 살았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토끼가 거짓말하고 가잖아요.
1: 네,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다.
0: 근데 진짜 야, 세상 거짓말이 아니라 대사기를 치고 살아도 살아나가야 되는 게 토끼 입장인데 네. 아이고 그 참 용왕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예,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군가 중에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토끼에게 감정이입을 하실 건지 우리 별주부한테 감정이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용왕 편 드실 건지 한번 예,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들어보시죠.
2: 토끼를 생금하여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에이,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냐? 그러면 빨리 토끼를 잡아들여라. 어명을 내려놓으니 좌우나줄 금금모조리 술령수 일신에 따라 토끼를 내어 쌀지 진앙 말리 장성사듯 사냥 싸움에 맞춰 사듯 첫

상화가 알거든면 어 혈내중 혈담에는 반병회춘의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나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송아지 새끼 주오.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도탄에 너를 잡어. 토피.

내가 소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망아지 새끼죠.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관부 후관용이라 요단항량 전리 말이다. 연왕도 500금으로 조금 더 사갈 생긴 너를 상체 몰았다가

0: 시그니처 예 토끼 잡아드렸소.
1: 야, 저는 소리도 소리인데 그 북 치시는 그 리듬이 그 장단이 무슨 장단이에요?
0: 이 자진몰이라는 장단입니다.
1: 아, 이게 아까 4분의 5박자가 뭐 어렵다 막 이랬는데 그거는 거의 손뼉 수준인데요. 그걸 하면서 세상에.

0: 얼마나 노력을 연습을 많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웨스턴 가드님, 유태평양님, 날아다니심. 그래요. 저도 딱 이 느낌이었어요. 이분 진짜 나네. 날어. 네, 북강약 조절 프로의 멋짐.
1: 아유, 감사합니다.
0: 실제로 얼마나 날아보셨어요?
1: 제가 몸이 좀 무거워가지고
0: 아, 예.
1: 날지는 못합니다.
0: 날지 못하세요?
1: 네.
0: 무대에서 진짜 날아다니실 것 같은데.
1: 이번에 여우락 때 한번 날아볼 예정이니까
0: 예, 예.
1: 꼭 오세요.
0: 아, 그래요. 아니, 6990님께서 여우락에서 할 공연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애 둘 재우고 너무 듣고 싶어요.
1: 오.
0: 아까 조금 뭐 해주시긴 했는데 혹시 추가로 조금만
1: 그래볼까요?
0: 맛을 좀,
1: 아, 그러면 제가 뭐 지금 즉흥으로 하는 거니까
0: 예, 예.
1: 가사를 좀 한번 잠깐 보고 한번 네. 골라볼게요.
0: 예, 예.
1: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제가 사실 이번에 곡들이 넘버가 좀 되는데 그 중에 한 80%를 새로 만들어서 이번에 신곡으로 제가 작곡을 직접 해서 하는 곡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0: 네, 예.
1: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정말 죽으라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0: 아유.
1: 근데 그 중에 제가 저번에 한번 국악방송에서 했던 적은 있었는데 그래서
0: 네,
1: 그거
0: 예.
1: 말고 다른 곡을 한번 잠깐 드려볼게요.
0: 예,
1: 제목은 반반 피자입니다. 반반 피자.
0: 반반 피자? 네.
1: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게 많잖아요.
0: 예.
1: 근데 꼭 한 가지만 골라야 되나? 약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에이 몰라. 그냥 반반 피자 먹지 뭐 하듯이 그냥 두 가지를 꼭 선택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근데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1, 2, 3, 4 에이 몰라 반반 피자 할 때 반반 짬짜면 할 때 반반 양념 후라이드 할 때 반반 꼭 하나만 골라야 하나 둘 다 좋은 걸 이걸 어떻게 못 고른 게 아니라 둘 다 고르기로 한 것 따따쿵 따따쿵 따따쿵 뭐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0: 신난다. 예, 그래요. 예전에 짬짜면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완전 세상이 흔들렸거든요.
1: 네.
0: 이게 되네 이러면서
1: 진짜 저는 항상 그것만 먹었습니다. 항상 짬짜면에 탕수육 조그만한 거 하나 시켜서
0: 네. 피자도 치킨도 반반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1: 네, 예.
0: 이지영님께서 듣다가 폰을 코에 떨어뜨렸어요.
1: 좋아서 재밌어서 아닌가?
0: 폰을
1: 이렇게 들으시다가. 누워서 이렇게 들으시다가
0: 막 이렇게 얼쑤얼쑤 하시다가
1: 네.
0: 예. 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폰은 괜찮은지 모르겠고 0729님 유태평양군이 나오셨군요. 음악 신동이라고 생각했던 태평양군 멋지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 뭐 신동이다 막 이랬다가 이제 그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정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막 힘든 삶을 걷게 된다거나 이런 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걱정, 뭐 위험이랄까 고비 이런 건 없었어요?
1: 아 사실 뭐 왜 없었겠습니까? 사실 고비도 있었고 뭐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는데 제가 성향이 되게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성향이에요.
0: 6학년 때 남태평양이래 어디야? 남아공을 유학을 갈 정도니.
1: 예. 그래서 또 이제 사춘기 시절을 그 아프리카에서 보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했네요. 근데 이제 되게 좀 여유롭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0: 네.
1: 그런 힘든 일이 좀 오더라도 처음에는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예, 예. 네. 성격적으로도 뭐 타고난 게 있지만 그조차도 또 노력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0012님 예.
1: 부천에서 공연하실 때 지인과 같이 갔었는데요. 다시 꼭 듣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멋지고 흥겨운 시간 감사해요.
0: 사진도 옆에 올려주셨어요.
1: 진짜 이것도 서희철 씨랑 같이 공연했던 네, 사진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남도선 소리랑.
0: 세상에 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즐겼네요. 저도
1: 진짜 벌써 시간
0: 진행자인 거 까먹고 그냥 옆에서 앞에서 그냥 일렬 관객이 되어가지고. 너무 멋진 시간을 누린 것 같습니다. 자, 유태평양 씨와의 데이트 이제 예,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예. 아이고, 뭐, 진짜 휘몰아쳐 갔는데, 1시간 15분이.
1: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시간이 된 줄 몰랐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1: 진짜 너무 재밌었고, 뭐, 방송 느낌보다도 선배님이랑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가서, 사실, 내일 아침 11시 반까지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괜찮습니다. 저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0: 아니, 근데, 진짜 체력 좋으시죠?
1: 저 엄청 좋은 편이에요.
0: 딱 봐도 체격이 단단하셔가지고 네. 이분

0: 막 한 3일 안 자도 티도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그러진 않은 제가 것 같습니다. 잠을 되게 잘 자야 되는 스타일이고 네. 또 잠이 금방 들고 오래 자요.
0: 기대면
1: 자는 스타일.
0: 더 거기다 숙면.
1: 완전 숙면. 한 번도 안 깨고.
0: 진짜 복이에요.
1: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요. 그 에너지를 써도. 예, 네, 그래서 거의 그냥 다 자야지 이렇게 잠드는 스타일.
0: 여러분 네. 잠이 이렇게 중요해요.

0: 있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심청가 중 황성길 올라가는 대목.
1: 그래요. 심청가 중에 황성길 올라가는 대목. 예. 함께 음원으로 들으면서 우리 태평양 씨, 예, 우리 양님과의 예, 양님과의 첫 번째 데이트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우락 페스티벌 잘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0: 네, 맞습니다. 예,
1: 다양한 창작 활동 아까 우리한테 뭐 자세히 혹은 조금 힌트만 주신 그 많은 계획들 잘 이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낮이면 강도에 나가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울고 울며 불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마침 본촌에 묘한 여인네가 하나 사는디 호가 뺑파겄다. 신봉사가 딸 덕분에 전곡간이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사람 알지 못하게 자원 출가하였겄다. 이 여인네가 어떻게 입주전부리가 굳던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그 불쌍한 신봉사 가산을 꼭 먹성질로만 탕진을 하는디 행실이 꼭 이러겄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떡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살펴주고 고기 사 먹고 이웃집에 밥 부치기 통인 잡고 욕 잘 오고 조군들과 싸움하기 잠자며 이갈기와 팩을 꼬 발목 들고 한밤중 우르물고 오가는 행인 다려 담배 달라 신란하기 해 끄다면 해 끄더고 해 끄다면 히 끄더고 삐 죽으면 빼 죽으고 빼 죽으면 삐 죽으고 술 잘 먹고 정자 밑에 낮잠 자기 남의 혼인 허량으로 단단히 믿어 난 뒤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는 데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문 앞에 들어서면 봉창 입을 내고 불이야

미쳐놓았던지 나무 칼로 귀를 싹 베어가도 모르게 되었는가 보더라. 신봉사 하루는 돈꾀에 손을 넣어보니 엽전 한 푼이 없거든. 여섯 뺑 봐. 아, 돈꾀에 엽전 한 푼이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아이고, 영감도. 아이, 저러기에 외정은 살림 속을 몰라. 아, 영감 드린다고 술 사오고 고기 사오고 떡 사오고 담배 사오고 뭐, 아, 이리저리 쓴 돈이 그 돈이 그 돈이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오? 술, 고기, 떡, 담배 많이 사다 주더라. 개집 먹은 거, 쥐 먹은 거라더니 할 수 있나? 하루는 관가에서 부름이 있어 들어간 즉 황성서 맹인잔치를 배설하였는디 만일 불참하면 중죄를 면치 못할 것이니 어서 급히 올라가라고 노수까지 후이 내어주었겠다. 그 노수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여보 뺑파, 그 황성서 맹인잔치를 배설하였는디 잔치에 불참하면 중죄를 면치 못한다고 어서 올라가라고 노수까지 후이 주되 우리 얼른 행장을 챙겨서 올라가세. 이 뺑덕이네가 그의 노수까지 챙길 작정으로. 여보 영감, 여필 종부라니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따라가지 어느 놈 따라갈 놈 있소? 아이고, 아무리 봐도 우리 뺑파 같은 사람 없더라. 열려다 열려요. 암 백여고 말고. 행장을 지고 이고 막상 도화동을 떠나자니 섭섭하겠다. 도화동아 잘 있거라.

어이가리

0: 대로 연달을 걸어서 황성을 갈거나.
1: 좋다. 아만.
0: 여보소 뺑덕이네.
1: 아이,
0: 예? 아만. 길소리나 좀 내겨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네가 길소리를 맞는데 어디서 들었다는지 경상도 메나리째 전라도 반매기 소리를 반반매기겄다. 의아리는 의아리를 갈거나 의아리 가리나 의아리를 갈거나. 날개도 진하기나 되면 소르르는 펄펄 나라. 이 난리시로 가련만한 안 못 보는 풍사가장 다니고 면달을 걸어서 황성을 갈 거나. 일색이다 일색이요 우리 뺑덕이네가 일색이요. 이를 다시 올라가다 일모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자르죠. 그때 뺑덕이네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누님마저 신봉사를 잠들여놓고 밤중 도망을 허였난디 신봉사는

1476님께서요. 유태평양님 처음 뵙는데 모습이 서운해 보이고 친근감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풍류대장 김준수님의 나 가거든 듣고 싶어지네요. 신청해 봅니다. 하셔서 우리 같이 들어봤습니다. 김준수의 나 가거든. 아, 어우, 진짜 원래 타고나기도 건강 체질이신 것 같고 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잠을 잘 잔다고. 진짜 중요하겠다. 이게 보통 이렇게 한 시간 넘게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가실 때 보면 다들 막 너무 이제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신 것 티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피곤해 하시거든요. 저도 같이 이제 약간 눈꺼풀 내려오면서 이렇게 아 들어가세요 이러는데 아우 이분은 어디 지금 어디 한판 하러 또 가실 것 같아. 한판이란 말이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유태평양님과의 아주 신나는 데이트였습니다. 안잘레나 졸려님께서 예, 남편과 아들은 직장에서 삼계탕을 먹었다고 저녁엔 안 먹어도 된다네요? 그럼 난? 했어요. 살짝 서운했어요. 아이 진짜 어떻게 물어라도 봐주지. 이, 좀 그렇다. 어떻게 저희가 선물 받은 저 닭떡이라도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저기 더워가지고 빨리 먹어야 된다고. 물보라님, 남편도 아들도 모임 약속 있다고 해서 초복날에 저는 라면 먹어. 아, 진짜. 어떻게 저 닭떡이라도, 어떡하니. 에이, 우리끼리, 예. 삼계탕 못 먹은 우리끼리, 예. 이 밤을 잘 마무리 합시다. 자. 보통 제가 집에서 국악 한 곡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러 가는데, 한 곡 더 듣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시티팝이 국악을 만난다면 어떤 음악이 탄생할까요? 시티팝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쓰이던 용어죠. 70년대와 80년대에 유행했던 어떤 도시적인 분위기의 대중음악, 뭉뚱그려서 부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재즈, 뭐 펑크, 예, 펑크, 예, 프로그레시브, 락, 뭐 이런 다양한 음악적 요소에다가 신디사이저 같은 전자악기를 결합시켜가지고 그 전에는 참 들기 힘들었던 세련된 느낌을 주는 곡들이 한동안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 통틀어서 시티팝스 혹은 시티팝 이렇게 불렀고요. 최근에 다시 그 음악들을 찾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말부터 90년대 나온 곡들 중에 시티팝이라 불리면서 재조명되는 곡들도 있고요. 프로젝트 락이라는 팀이 시티팝에 국악적 요소를 더한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해금, 대금, 소금, 피리, 태평소, 그리고 키보드, 베이스, 드럼이 함께 만들어내는 곡.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요? 프로젝트 락의

오히려 좋아. 흔들리면서 꽃은 피잖아.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들어. 자,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은요, 경기 민요로 알려진 곡 태평가를 지금의 감성으로 새롭게 풀어낸 거라고 합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이 정서를 오히려 좋아라는 오늘의 언어로 바꾼 셈이네요. 프로젝트 락의 오히려 좋아, 오늘의 K 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러블리 수님, 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아들이 전국 수학 학력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답니다. 아쉽게도 두 문제를 틀려서요 우수상을 받았네요. 두달 동안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고,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아이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수학 두개 틀렸다고? 난두개 맞은 적도 있는데. 콩콩이순이님, 요즘 고등학생 아들이 근육을 키우고 싶어 해서 방학 동안 더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오늘 크로스핏 상담을 받고 등록해 줬어요.

운동으로 몸과 마음 모두 한층 더 성장하는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들 응원할게 해주셨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아들들이 다 기특해. 예? 너무 건강하고 건전하다. 그쵸? 방학 동안 근육을 키우겠다고? 태어나서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저로서는 수학 두 개 틀린 것도 그렇고 근육 키우는 것도 그렇게 다 그냥 남의 얘기냐. 예, 반성하게 되네요. 자, 콩콩이 순이님 아들님, 예, 아드님 저도 같이 응원합니다. 또 무슨 사연일까? 예, 0919님 오늘은 혓바늘 돋았던 피곤했던 날. 오, 혓바늘은 저도 돋아왔습니다. 예, 혓바늘은 저도 많이 돋아왔어요. 어우, 이건 갑자기 동질감이 생기네. 아유, 괴로우셨겠다. 날도 더운데. 이은밤 덕분에 에너지 받은 날입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에너지 받아가지고 그 바늘 뽑아버리셨나? 빨리 잘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네. 날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습하고 덥고 비도 오고 여기저기 비 피해 소식도 들리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여름 한복판으로 들어서는 것 같은데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그나마 조금 견딜만 했던 두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를라 브루니의 문 리버. 오늘 첫, 아니 첫 곡이 된다. 다시 시작해. 유태평양 다시 오라 그래. 예. 꿈나라로 풍덩 빠지시죠. 예.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속도가 더디고 거짓은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말인데요. 진실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논리적 증명을 거치는 거라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사람들은 느리고 지루한 진실보다는 자극적이고 빠른 거짓말에 매혹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마크 트웨인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꼬집었습니다. 몸에 쓴 약보다 건강에 좋지 않은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심리에 일침을 놓은 건데요. 속도가 아무리 느리고 혹은 빨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에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단호한 마음의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낙양춘 들려드립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낙양춘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톰 소여의 모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다 하는 말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속성과 성향,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지적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진실은 늘 더디기 때문에 때론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나가면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큰 힘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거짓은 자극적이고 재밌어서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이야기 혹은 스토리텔링이란 차원에서 본다면 거짓말이 이야기거리로 더 재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그게 길어지면 파국을 맞는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의 화두 진실과 거짓의 속성을 이야기한 마크 트웨인의 말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다는 그 말을 가져왔습니다. 속도가 빠른 거짓에 편승하기 쉬운 우리에게 일침을 놓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의 화두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 응원 문자 좋고요. 또 반가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진실, 거짓말 이런 관련된 말씀 드렸는데요. 맥락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번에 들으실 노래에도 거짓말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 이번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내용에 동감할지도 모르겠네요. 누가

너더 사랑하는가? 이런 내용이죠. 어제 꿈에 당신이 보였다라고 말을 했는가 봅니다. 그러자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리워했다면 잠을 이루지 못했을 텐데, 잠을 푹 잤기 때문에 꿈을 꾼 거고 내가 꿈에 보인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나는 한 잠도 못 잤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자호란 때 종묘의 신주와 원손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을 떠났던 인물 김상룡이 이런 시조시를 지었습니다. 연군시 계열에 속하는 시조시라 봐야겠죠. 사랑 거짓말이, 님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배단 말이, 그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오면 어느 꿈에 뵈리오. 여창가곡 계면조 편거 사랑 거짓말이 듣겠습니다. 반주의 편성이 특별한데요. 생황과 거문고 장구 연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나리의 노래, 김효영의 생황, 정누리의 거문고, 신원영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와 배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안이 오면 어느 꿈에 배려 여창가고 계면조 편거 사랑 거짓말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이면서 정가앙상블 소울지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나리의 노래였고요. 김효영의 생황, 정누리의 검은고, 신원영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곡 반주를 생황과 검은고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 자주 들을 수 없었는데요. 오늘 특별한 편성의 반주로 들어보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메시지 관련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일찌감치 보내주셨죠. 마크 트웨인의 격언에 크게 공감합니다. 호우 속에서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무섭게 왔죠. 그래서 좀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모두 무탈하시고요. 또 오늘 초복이잖아요. 모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1007님께서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입니다. 예로부터 이맘때는 잘 먹고 잘 쉬며 건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은 잘 드시고 푹 쉬시며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는 문자 이 복날에 어울리는 풍속화 그림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한쪽에서는 백숙을 먹고 또 한쪽에서는 시냇물에 담가 놓은 수박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초복날 잘 어울리는 그림과 문자네요. 오늘 초복이죠. 문자 고맙습니다. 또 솔개님께서 좀 전에 들으신 음악과 관련된 문자죠. 헉, 사랑 거짓말이가 그런 내용이었군요. 낭만적이면서도 골 때립니다. 크크크. 한숨도 못 잔 사람이 더 애탄 게 맞네요. 이렇게. 재밌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시조시 노랫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의미 있고 재미있습니다. 우리 솔개님께서 그걸 벌써 발견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당악정제의 하나 연화대무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연화대무는 고려시대부터 전승돼 내려오던 5종의 당악정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에도 보이듯이 연꽃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꽃의 꽃술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나라를 교화한 임금에게 감동해서 복례산에서 왔다 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면서 연화관을 머리에 쓰고 추는 춤입니다. 그런 내용은 미신사라는 창사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반주음악 중에 노랫말이 몇 차례 나오는데요. 전체 세 차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창사는 진구호에 나오는데요. 기석광화 복주계 화려한 비단자리 좋은 낮을 택해 펼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기석광화의 넉자만 노래합니다. 이 창사 전체가 칠언절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미신사인데요. 미신사는 주제복례 이렇게 네 글자만 노래합니다. 주제복례라고 하면 복례에 머물러 있다가 이런 뜻입니다. 그 넉자만 노래하지만 연화대무의 주요 내용이 이 미신사에 담겨 있기 때문에 미신사 전체 노랫말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복례에 머물러 있다가 내려와 연꽃에 태어났도다. 임금의 덕화에 감동해서 와서 가무의 즐거움을 드리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창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퇴구호인데요. 물러가면서 하는 그런 노래죠. 아악장종 우아한 음악이 마치려 하니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넉자만 노래합니다. 오늘 들을 수 있는 창사로서 진구호, 미신사, 퇴구호의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사가 너무 짧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함께 들어보시죠. 연화대무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조일하의 창사,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장학정제의 하나 연화대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조일하의 창사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연화대무의 주요 내용이 오늘 들으신 창사 중에 미신사에 포함돼 있어서 앞서서 그 내용 소개해드렸는데요. 주제 복례, 복례에 머물러 있다가 하생연예,

내려와 연꽃에 태어났도다. 유감 군덩 군왕지 덕화 임금의 덕화에 감동하여 레정 가무지 환호 와서 가무의 즐거움을 드리도다. 이런 내용입니다만 오늘은 주제복내 넉자만 노래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왕실에서 의례를 행할 때는 이런 창사 내용을 끝까지 모두 생략하지 않고 불렀을 텐데요. 요즘에는 의례와 무관하게 음악회 형식으로 이런 음악이 연주되기 때문에 길이를 생각해서 그 전체를 부르지 않고요. 들으신 대로 창사 중에 앞부분만 짧게 노래합니다. 이 전체를 다 부르는 방식의 그런 공연도 재현해서 언젠가는 무대에 올려봐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행복한 국악 산책길 함께 걷습니다 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7549님께서 어제는 초하루 1700 그릇 국수 나눔 봉사를, 오늘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온전히 선생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맛나게 국수도 먹었어요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와, 어제 큰일 하셨네요. 1700 그릇이라면 저는 지금 상상이 안 가네요. 힘든 일 하셨으니까요. 오늘은 빗소리 들리는 풍경에 우리 음악에 또 차 한 잔도 함께 하시면서 보너스 시간 보내보시죠. 저희가 운치 있는 음악 많이 선곡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진 참 멋지시네요. 그리고 사진 속에 보이는 국수, 잔치국수 같은데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이런 노래는 바로 요즘과 같은 계절에 잘 어울리죠. 평시조 녹수 청산입니다. 평시조는 글자 수 40석자에서 45자의 짧은 시조시에 오박과 팔박을 번갈아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초장과 중장이 588588박, 그리고 종장이 5858박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박 안에 시조시 40석자에서 45자를 노래하게 돼 있습니다. 오박과 팔박이 교차하는 그 묘한 조화를 감상하기 좋은 음악이 시조인데요. 오늘 들으실 시조 내용 운치 있습니다.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려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평시조 녹수청산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녹수청산 깊은 고래 청려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장마철이라서 요즘 산을 바라보면 이런 풍경을 지닌 곳이 많습니다. 평시조 녹수청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7549님 이 노래 운치 잘 즐기고 계시죠? 들려드린 음원은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2002년에 국립국악원 토요상설 국악공연 무대에서 공연된 실황자료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의 세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천년만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고려시대에 이 땅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인기 있는 악기로 자리한 두 줄 차련악기 해금 독주로 준비했습니다. 줄을 마찰시켜 연주할 때 운궁하는 활맛 그리고 공명통이 작아서 더욱 정겨운 소리를 지닌 해금의 그 특유의 음빛깔 즐겨보시죠. 양경숙의 해금 연주 천년만세 들려드립니다.

정악해금의 정수를 들을 수 있는 연주였지요.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의 세 곡, 아명으로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단원과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를 역임하신 분이죠. 양경숙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가곡 들려드릴 때 마들제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사랑 거짓말이 님 사랑 거짓말이 매일 와서 걷는단 말이 님 사랑 거짓말이 비 오는 이 아침에 뉘라서 함께 걸을까 산책지기님과 길동무들이 서로 사랑은 없어도 우정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랑 거짓말이의 그 거짓말이라도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 시가 재밌네요. 우리 산책길 길동무들에게 사랑과 우정 다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거짓말이라도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 좋습니다. 네. 또 6944님께서 양경숙님의 해금 천년만세에서 인공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정갈한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함께 듣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이 표현이 참 절창이네요. 인공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정갈한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하는 양경숙님의 해금 참 공감합니다. 네, 좋은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 골랐는데요. 흥보집에 제비 한 쌍이 들어와서 처마 밑에 집을 짓죠.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제비 새끼들이 나왔죠. 그런데 그 제비 집에 대맹이, 그러니까 구렁이죠. 구렁이

0: 가 들어와서 제비를 해칩니다. 이때 제비 어미도 죽고 여러 새끼 제비들이 다 죽었는데 그 와중에 흥보가 한 마리를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도 날기 공부를 하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졌던 건데요. 제비 다리를 정성껏 고쳐줍니다. 이후에 여러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 내용을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제비를 구하는 데서부터 흥보 제비 강남을 들어가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10월을 그렇게 보낼 적에 그의 겨울을 다 지내고 봄철이 다 다르니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처마 안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쳐 밥물어다 먹이면서 참호구구 즐기더니 천만 의외의 대맹이가 들어와 제비를 새끼를 잡아먹는지라 흥보가 보더니 깜짝 놀래 경서로에 어쫓는구나 무상어다 천대명아 대먹을 것 많으구나 청초지대왕 저쳐와요 준면 불각쳐 쳐주라 허대학원 것 다 버리고 구태여 내 집에 와 집 새끼 먹단 말가 한고주오 적소금으로 내 허리를 비워줘 남학사 원정아 신병을 보내다가 뉴 목을 자르고지요 급급히 쫓고 보니 새끼 땀에 못 떠나고 어미의 제비도 죽었으며 여섯 새끼 다섯 먹고 개우가 하나가 남았구나 다만 하나 남은 것이 날개 공부 힘쓰다가 태평상에 뚝 떨어져 발목이 제끝 부러져서 피 흘리고 밟았더니 흥보양 주어진 마음 제비 새끼 주어들고 한없이 탄식온다 불쌍다 내 제비야 가궁은 너의 목숨 대명에게 완육기여 완명인 줄 알았더니 제경이 왜 지르냐 내 집이 가난하여 사람은 아니 찾아오구나 너는 내양 찾아오니 가난밖대가 너이기는 아무리 빗물이라 집이 너이 부지로다 좋은 집을 다 버리고 국명산촌 박흥보지 험한 곳에 와 삼겼다가 철각지 화지 웬 일이냐 병태껍질과 당사실을 놓도다가 부러진 다리를 칭칭대어 제비 집에 넣어주며 제비야 춥지 말고 멀고먼 말지강남 부대수 얘기 잘 가거라 제비가 흥보 은혜를 갚으려거든 죽을 리가 있으려 십여일을 지내더니 다리가 나은 날기 공부 힘을 쓸지 고마워

오오오오오오 일

사람들의 아재 안 아재 안 걸어도 보고 길게 매일 발레줄로 한들 한들 놀아도 보고 새우와 찾은 날개 실근 실근 깃도 다듬어 보니 흥보가 보고 주하라고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제불을 만져보고 집안에 짓을 때는 집에 하고 소일을 알제 7월 주와 8월 화는 제설이 되고 금포인이 삽삽하여 9월 9일에 당도니 동방요실 소루로 기쁜 소식은 야원해하고 장웅 홍안성은 뭔데 소식 뛰어온다 용산을 술 마시고 망향대에 손문을 쳐 섭섭 다 내 집이야 날바리 구가 되느냐 강남이 뭐다는데 며칠이면 당도 갈 거나 명천에 찾으고 너라 집이 저도 섭섭하여 나갔다 돌아와서 이별을 아끼는 너 지지우니 울고 우는 양원 흥부 보고 사례 건들 흥보는 원래 서름이 많은 사람이라 집이 오고 이별을 하면서도 슬픈 두

흥보가 제비다리를 제대로 고쳐주어서 그 덕에 구만리 창공에 높이 날아보는 제비의 모습을 보니까 흡족해지시죠. 그리고 흥보와 이별을 하느라 지지배배 우는 모습, 흥보에게 살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제비와 이별하면서도 슬픈 눈물을 보이는 정 많은 흥보였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제비를 구하는 데부터 흥보 제비 강남을 들어가는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현수 명창이 창극 소리가 강한 그런 특징을 지닌 분이라서 여타 소리꾼들과는 다른 분위기의 그런 소리 들려주셨는데요. 마치 창극을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지난날 창극 발달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글동무님께서 앞서서 마들째님께서 산책지기님과 길동무들이 서로 사랑은 없어도 우정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랑과 우정 모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사랑과 우정 모두 있다 하시니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용성유 피리산조 골랐습니다. 서용성 명인은 대금의 명인이지만 해금, 피리, 아쟁 등 다양한 산조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의 산조를 완성하는 것만 해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처럼 여러 산조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분의 몸에 배인 예술성 덕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리라는 악기에 남도 선율을 담아서 산조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서용성 명인은 자신이 지닌 그 남도 음악의 멋, 그걸 피리 선율로 드러냈습니다. 이 서용성유 피리 산조가 완성된 무렵이 1987년 즈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리 연주자 한세연에게 구음으로 자신의 가락을 전수해서 처음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서용성유 피리 짧은 산조를 오늘은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루어진 서용성류 피리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음악적 대화가 참 진솔하게 이루어진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지초실님께서 밤새 비가 와서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듣고 잤습니다. 어릴 적 빗소리 할머니와 듣고 잤던 기억이 좋아서 저는 지금도 밤 빗소리 좋아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빗소리는 어느 때 들어도 좋은데요. 비가 파촌잎에 떨어지는 소리를 좋아한 분이 있었죠.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또 한옥에서 듣는 빗소리도 참 좋고요. 조용하게 떨어지는 빗소리가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아시죠? 어젯밤에 힐링하셨네요. 이번에 경기민요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창부타령은 원래 서울굿의 창부거리에서 부르던 무가였습니다. 창부는 무당의 남편이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광대신을 의미했는데요. 이 창부거리에서 부르던 타령이라서 창부타령이라 했고요. 그 무가가 독립이 돼서 민요로 발달한 음악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죠. 오늘 들으실 창부타령은 지난날 장타령으로 잘 알려진 박일심, 그리고 원래 구판에서 해금을 주로 맡아 연주하던 분이죠. 전태령, 이렇게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장 내게 단체를 하는

제가 여기로 돌아 진정으로 제가요 소고기를 고사려 그냥 얼씨가 저리 와자줄 아닌 얼씨를 고사려

사랑, 그리움, 삶의 무상함 이런 내용이 많이 담긴 노랫말을 주로 오늘 창부타령에서 들을 수 있었죠. 이 두 분 모두가 제대로 된 경기 소리의 맛을 구사해 주셔서 이런 노래가 진정한 경기 민요로구나 이런 느낌 확실하게 주네요. 경기 민요의 특별한 멋, 경기 민요의 진수를 들려주는 두 분의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박일심, 전태룡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 궁초댕기 준비했습니다. 궁초댕기 풀어지고 신고산 12곡에 단숨에 올랐네 이런 노랫말이 있어서 제목이 궁초댕기로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어랑타령

이라고도 부르는 신고산 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대개는 신고산 타령에 바로 이어서 노래됩니다. 오늘 궁초댕기 듣겠습니다. 박준영의 소리입니다.

신고산 타령과 많이 비슷하죠. 바로 신고산 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궁초댕기 들으셨는데요. 박준영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앞서서 창부타령 들려드릴 때 문자 주셨는데요. 전태룡 창부타령 오랜만에 듣네요.

들으면 무장해제되고요. 탁주 한 사발이 간절히 생각납니다.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보뜰마을님께서 송지원님과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 초복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오늘 초복날.

2014년에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으로 미국 순회 연주 중에 미국 현지에서 녹음된 자료라서 특별한 그런 자료입니다. 김덕수의 장구, 이광수의 북, 최종실의 징, 김용배의 꽹과리 연주로 호남 우도구 들려드립니다.

호남 우도구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 배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산책길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하는 공연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라는 공연입니다. 올해가 김구 탄생 150주년인데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일찍이 외치셨습니다. 바로 그 김구 선생의 선구자의 서사와 철학을 음악극에 담아서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7시 반과 25일 토요일 4시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두 차례 공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에 7월 24일 금요일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방송 시간 중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2장까지 초청 가능합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세타령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민요 세타령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기악으로 연주해서 노랫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온갖 새들의 향연 들리는 듯하죠.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삼복 중에 첫 번째 복날 초복입니다. 하지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 초복인데요. 25일이 중복, 그리고 8월 14일이 말복입니다. 보통 삼복은 열흘 간격으로 오는데요. 이번에 중복과 말복이 20일 만에 오기 때문에 월복에 해당합니다. 오늘 초복날 음식으로 보신하는 거 좋은데요. 이 더위를 잘 견디려면 음식 잘 드시는 거 중요하죠. 저는 오늘 복날 방송을 좀 힘차게 해보려고 어제 미리 삼계탕 한 그릇 뚝딱 먹고 힘을 좀 축적했습니다. 음식 보신과 함께 마음 보신도 중요하죠. 복날의 더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위 드시지 말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몸 보신 잘 하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호와 세상 번님 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엊그제 청춘일 언니 어르던 들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리니 내가 헌 일이 무엇인고. 아차 한번 죽어지면 동방산천의 흑이로구나. 인생은 희노애락

손에다 망치 들고 또한 손에 철퇴 들어 매고

전하 요새 젊으노라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놀아도 너무 험하게 놀면 늙어지면은 후회가

José.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의 지방이라. 십실촌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지하에도 효도를 일삼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치기가 나고 요순 임금 시절에도 사흉이 있었으니 일종 여의를 인력으로 할 수 있나. 경상 전라 두 얼품에 흥보와 놀부가 살았는디 놀부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였다. 동부 동모 소생으로 사람마다 오장이 육보로 돼 놀부는 칠보라. 어찌하여 질봉고 하면 외약 갈비태 밑에가 장기 궁짝만 한 심술보 하나가 똥도도로막에 붙어 이놈이 밥만 먹고 나면 개트름을 하면서 심술을 부리는디 꼭 이렇게 부리던 것이었다. 대장 곰방 벌먹어고 오기방에 집을 짓고 삼살방에다 이사권고 불 붙는데 붓 재질을 그저 활활하고 호박에 말뚝

속옷도 적, 그옷 보면은 짐도 적질. 야, 그만 보면 관을 찍고 애변 보인 배통 차고 수저를 와보는 무함 잡고 다 큰 큰에게 겁탈. 꼽사동이는 대제마 놓고 안진병이는 턱을 차고 비단전에 물총 놓고 고추밭에 말.

없고 새만금 변작건 웃고 새가 보면 땀 떼떼기 소리 흐는 데잔 소리 풍류 흐는 데 나발 부르고

중강도 모르고 오륜도 모르는 놈이 어찌 형제 윤기인들 알리가 있겠느냐. 그렇지. 하루는 지 금지옥엽 같은 동생을 내어 쫓으려고 비 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어 지 동생을 부르는디 너희놈 흥부야! 이렇듯 불러노니 흥보 듣고 나오며 아이고 형님 저 불러 계시옵니까? 야 이놈아 너 불렀지 그럼 네 근자 불렀단 말이야. 코놈 묘초처럼 허니 잘 차려입었구나. 너 이놈 들어봐라. 너 관대가리나 쓰고 뭉개바지 입고 골마리에 손이나 넣고 도량으로 실실 돌아댕기면서 내 방 출입 많이 허여 자식 새끼들은 돼야지 이몰뜩 까놓듯 움주르르르르르 까놓고 내 것만 뜯어먹으니 내 눈 공댕이가 씌어 봐줄 수가 없어. 그러니 오늘은 너 처자 권속들을 데리고 썩 나가도록 허여라.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하늘이 무너진 듯 오고 으간이 펑펑어요. 아이고 형님 무슨 일로 역정을 내시온지 모르오나 한 번만 통촉하여 주시지요. 무엇이 어째 통촉? 부모님이 글공부 가르쳐놓으니까 나한테 문자를 쓰네 그려. 너 이놈 몽둥이로 허리를 작심 분지르기 전에 썩 못 나가. 흥보가 빌면 낼 줄 알고

켜 나가라 말을 듣더니 말은

내리고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형님 한번 동축을 하옵소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 하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자기 삿짐을 챙겨지고 놀보 앞에가 꾸럽죠.

가거라. 흥부가 할 일 없이 울며 부르며 나가면서 흰색

0: 여보게 마누라
1: 예
0: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산중가 사자 흔들 백불이 귀호 여기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런 산기강경 삼포주 사법성 도방가 사자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서 산단 말이냐. 그럭저럭 성현동 복덕천을 당도하였겠다. 흥보 자식들이 모두 여러 날 굶어노니 아사지경에 대어가지고 하루는 음식 노래로 지 어미를 부르는디 한 놈이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육개장국에 살이 쌀밥 많이 먹었으면 좋겠소. 어따 그 자석 입맛 도저하게 안 해 그려. 또 한 놈이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용미봉탕에 자축 좀 먹었으면 좋겠소. 어따 이 자식아 포리밥도 못 먹는디 용미봉탕에 자축이 어디 있단 말이냐. 또 한 놈이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호박떡 한시로만 먹었으면 좋겠소. 호박떡은 뜨거도 달고 식어도 달고 두 가지로 좋지요. 흥보 큰아들 놈이 나앉으며

나는 옷도 싫고 밥도 싫고 밤이 나나지나 불면증이 생겨 잠만 온 병이 있어. 흥모 마늘에 깜짝 놀라며 어따 이 자식아 못 먹고

옷 입는 것은 고사하고 병이나 없어야 안 쓰겠느냐? 무슨 병이냐? 어서 말을 해라. 어머니 아버지 공혼 누구 나

한참 설리 울게. 이때야 흥부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우지 말고 이리 좀 오. 나 오늘 읍내 좀 다녀오리다. 읍내는 무드로 가실라요? 한자 맡은 호방한테 가서 한자 섬이나 얻어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하니 안 쓰겄소? 아쉬워 가지 마오. 그 정상에 환자 먹고 도망간다고 안 줄 터이니 가지 마오. 아,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꼭 믿고만 간단가? 사고 일생이지. 그 내 가시나 좀 내오. 가시는 어디다 두었어요? 뒤안 굴뚝 속에 넣어놨지. 아이고, 이 알구져라. 아니, 왜 가시를 굴뚝 속에 넣어두었단 말이오? 그런 것인가? 신민양 국상시 조대전에 어느 친구 한 분이 백리비양이 존전하다고 칠을 베껴 쓰라거니 칠백길 돈이 있나? 끄스름에 끓이시라고 넣어놨지. 그 내 도복도 내오. 도복은 또 어디다 두었어요? 장 안에 들었지.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장롱이 있단 말이오? 이 사람이 달구장은 장으로 안 하네 그리오. 이때야 흥보가 채청을 들어가려고 의복을 재려 입는디.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지뢰를 보를 짝세면 절대 떨어진 험파리 허리줄 종, 종매이어 조색한 그릇을 따라서 편자 터진 험망건 밥불간자중이 땅줄이 퉁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흔도복을 실기를 총총지어 호품배 둘러뛰고 한 손에다가 헛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고체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자걸음으로 걸음버서 질게 뛰어 어이 흥보가 이러고 들어가다 한 생각이 났겠다. 그래도 내가 양반인디 처다리 허시오 허기는 그렇고 허소 허기는 좀 뭐하니 내 반말로 따질 밖에 수가 없구나. 흥보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며 그 호방 계신지 모르지? 호방이 나오며 아니 박성환 아니시오? 참 잘 알아맞혔구만. 박성환 어쩐 일이시오? 내 호방한테 아쉬운 말이 있어 찾아왔는데

어디 들어주실란지 모르지. 아, 무슨 말씀이요? 그 한자 한섬만 주면 어린 자식들 구하노고 가실에 가서 소매 동량이라도 해서 착실히 갚아줄 테니 그 한자 한섬만 주지. 아니 박성환 형님이 천속궁 부자이신디 환자를 자시라니요. 그 형질한 것도 너무 많이 갖다 먹으니까 염치가 없더구만 그려. 그건 그렇죠. 박성환, 그럴 게 아니라 품 하나 바라볼라요. 아, 돈 생길 품 같으면 팔고 말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병역 영문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으로 권장 열 대만 맞으면 혼장 한 대에 돈이 성냥씩. 30냥은 고반은 돈이요. 말 타고 가라고 맞싹 단냥 제적해 놨으니 그 품 한번 팔아볼라요. 내 그 품 팔터이니 그 돈 단냥을 날 내어주게. 흘랑은 그리 허고. 저전 허둥을 보아라. 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나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고 박흥보 좋아라고 실적 문밖을 썩 나서서 손을 번쩍 들고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지와 자자 그 좀더 좋네. 우선 배가 고프니 떡국집으로 들어가자. 여보 떡국 장사 두 그릇만 주어 떡국을 사서 많이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그릇을 사서 먹고 깨를 내리우고 죽통을

좋네. 장부 한 걸음에 쩝쩝서그른 단양이 생겼구나.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아닌가 해라 이 사람아 그 몹쓸 사람

내 잘못돼야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요 놓아 두게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자네 하나 돈의 근본을

잘난 둘이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행산군의 술래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산직원을 가진 동북이 공병이 붙은 돈. 이놈의 돈에 하나 돈에 언제가 다이제 오느냐. 얼씨구 돈 봐라.

용돈단양이 들어왔소. 아니 공돈이라니요? 이 사람아 추순돈과 다름이 없단 말이세. 아시오, 노상지 침으로 군자의 도리가 아니온디 추순 사람은 좋거니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소. 도로 그 자리에 갖다 놓어. 우리 마늘에는 참 착한 마음이여. 그리 알고 싶으면 내가 가르쳐 주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자수가 평양 영문에 잡혔는디 자수 대신으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곤장 한 대에 돈이 성냥씩 30냥을 고반은 돈이오. 말 타고 가라고 해서 맛싹 단냥 받아왔으니 이 돈 갖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그룸하게 써서 코끝에서 충말국이 탱강 널지도록 우리 권속간에 마음껏 한번 먹어봅시다. 흥부 마누라의 말을 듣더니 중헌

서둔 자리에 주저앉지.

0: 없네 이 사람아. 아 산의 대장부가 큰 길을 떠나는디.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1: 예.
0: 그럼 영감 부디 매 안 맞고기를 바래겠소.
1: 어.
0: 아니 매 맞으러 가는 사람한테 매 안 맞고기를 바래다니. 너는 볼기 좀 맞아봤던들 무슨 상관 있단가? 걱정 말게.
1: 저.
0: 이때요 흥보가 자기 마누라를 달래놓고 평영길을 떠난 언디 아침밥을 지어 먹고 험로 평영을 내려간다. 아유 내려가며 신세자 탄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박복은 여는의 팔자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 광실 높은 기부 부기 영화로 그 잘 쌓는디. 나는 무슨 팔자간디. 내 범이란 말이 왜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렁저렁 평영영문을 당도어요. 제 아버지 대장 기어 내려 보니 속정 배로구나. 심산냉호 예령 같은 용 자 부친 굴로 사령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갈지. 이때 흥분한 볼라소다.

나온다. 벌벌 떨고 들어가서 산문 공기로 아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모두 매들 맞느니라고 야단이 났겠다. 흥부 마음에 저 사람들은 징집 와서 매 맞고 돈 수백냥 버는구나. 나도 여기 한번 엎드려볼까? 벌그럼 볼기를 까놓고 산문 밖에 이만하고 엎져있을 적에 한 사령이 나오더니 허허 평양 설립기 후에 볼기 좀 보는 놈 생겨났네. 매 맞으러 왔지. 매는 잘 맞나? 매라도 속 있는 매여. 한 사령이 딱 보더니 박성은 안 되었어. 아니 무엇이 안 돼야? 박성환 대신이라고 어느 놈이 내 솜씨에 곤장 10대 맞고 돈 30냥 짊어지고 벌써 갔소.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아이고 우리 집 마누라가 나를 다려가지 말라고 가시오 마시오 밤새도록 울더니 어느 놈이 날 먼저 발등거려였구나.

고뇌들 그리헌가 수번이나 찰들허게 나은 간에 나는 간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벌떡 울면서 올라온다. 흥보 마늘에 우르르르르 달려들며, 아이고 여보 영감 다녀오시오. 평양까지 가시더니 얼마나 매를 맞았소. 어디 매 맞은 상처나 좀 봅시다. 나두개 이 사람아, 자네가 밤새 노력하지 말라고 우는 통에 어느 놈이 날 먼저 팔등거리 해버리고 내가 매 한 대를 맞았으면 사람이 아닐세. 아니 정말로 안 맞았어요. 자, 매 맞았는가 좀 보소. 흥보 마늘에 좋아라고. 흥보 마늘에 좋아라. 흥보 마늘에 좋아라고. 춤을 추면서 논다. 얼씨구 좋구나. 영감이 엊그저께 병길을 떠나누어 후원에다가 탄을 묻고 부디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있다.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배가 고파도 나는 좋은데 어리시구나 절시구 어리시구 절시구 치와자 좋은데 이러고 그러고

할까요? 서산강으로 배 타고 저 몰고 가는 저 노동자 야말 물어보자.

우구나 인호상의 여자자 구명천께 지한 후에 한단침도 두배고 당중호조비자 암간대요 방춘화료 자조가니 이화도 화용사능 자산옹패

문장성 광풍 울문이여 우주루 우주를 주고 불밀대상에 올라서서 좌우산천을 바라보니 귀자능성의 무쇠들은 기술 찾아다 나라 들고

감 돌아드는데 우리나 알뜰하고 살뜰하고 쌉쌉한 님은 새루같이 독하는 솜솜옥수가 있건만은 날 찾아 줄 줄을 왜 모른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책장 한쪽에 오래 꽂혀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분명 예전에 읽었는데 내용은 희미하고 제목만 또렷하게 남아있는 책들 말입니다. 독일계 미국인인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도 그런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학창시절 책 제목을 보면서 아, 이 책은 연애 잘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고 철학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보니 그 책 속의 문장들이 훨씬 가깝게 다가옵니다. 프롬은요, 사랑을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익히듯 의술을 배우듯 사랑에도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젊을 때는 설렘이고 기다림이고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일인 줄 알았던 그 사랑. 그런데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일이고 상대의 형편을 헤아리는 일이며 때로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일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책임 있게 행동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려 애쓰는 것. 사랑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면 언제든 다시 배워갈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여창가곡 계락 청살리입니다. 소리의 김영기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여창가곡 괴락 청살리였습니다. 소리의 김영기였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네,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올해로 70년이 됐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이 이렇게 오래 읽힌다는 건 그 안에 시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질문과 답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젊은 날에는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만 앞섰는데요. 세월을 지나오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얼마나 제대로 바라봤을까? 혹시 내 방식만 앞세운 적은 없었을까? 프롬은 성숙한 사랑에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심, 책임, 존경, 그리고 이해인데요. 단지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오래 사랑하기 어렵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바라보려는 마음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부분이 너무도 어렵기에 어쩌면 사랑이란 건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배워가야만 하는 기술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 목요일 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2부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민요 노래가락 듣겠습니다. 소리의 앵비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우리 음악의 온전한 전승을 위해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기록해온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가운데 보물같은 곡들을 엄선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7년에 제작된 진윤경의 이충선류 피리산조와 신화위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충선류 피리산조를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피리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손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악기인데도 생각보다 훨씬 크고 힘찬 소리에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귀를 기울여 보면 우렁찬 음색 속에 깊은 결이 숨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피리는 우리 음악에서 주 선율을 맡기도 하고 춤과 노래를 받쳐주는 반주 악기로도 두루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산조는 이충선 명인이 가야금 산조의 가락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더해 만든 피리 산조입니다. 이충선 명인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사면육각과 풍류, 산조와 신화위는 물론 해금과 대금, 단소, 태평소, 가야금과 양금까지 검은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악기를 자유롭게 다뤘다고 전해지는 근대 최고의 만능 예인이었습니다. 특히 예순 무렵에는 기존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피리 산조를 완성하며

피리 음악의 지평을 넓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충선 선생이 직접 연주한 피리산조 음원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반은 제자들에게 전해진 가락과 남아있는 대금 산조 음원을 바탕으로 그 음악을 되살려낸 더욱 뜻깊은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연주를 맡은 진윤경은 정재국, 곽태규, 최경만 선생 등 여러 명인들에게 사사하며 탄탄한 연주력을 쌓아왔고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우리 피리음악의 새로운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힘차면서도 섬세한 진윤경 피리의 매력을 11분여의 긴 호흡으로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리의 진윤경, 장구의 양재춘, 이충선류 피리산조입니다.

진윤경의 피리, 양재춘의 장구반주로 이충선류 피리산조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작은 피리 한 대가 때로는 호방하게, 때로는 섬세하게 긴 산조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음악의 깊은 멋을 담은 의미 있는 한 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성주풀입니다. 소리의 이난초외 여러분입니다.

이난초외 여러분의 소리로 성주풀이 들려드렸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어제는 여름철 식재료가 상하지 않는 장보기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 재료를 냉장고에서 어떻게 잘 보관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넣어뒀는데도 식재료가 금방 물러지거나 시큼한 냄새가 날 때가 있죠. 분명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있는데 아니 왜 벌써 상했지 싶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장을 보고 집에 오는 동안 온도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보관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높은 온도와 습도는 식재료를 더 빨리 변하게 만드는데요. 먼저 두부입니다. 두부는 수분이 많아서 개봉 뒤에는 변질이 빠른 편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두부는 밀폐 용기에 옮겨 담은 후 물이 잠기게 넣어서 냉장 보관해야 됩니다. 이때 물은 하루에 한 번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관했는데도 표면이 미끈거리거나 물이 뿌옇게 변하고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진 고기도 여름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기를 잘게 갈면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신선도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구입하시면 바로 쓸 양만 냉장 보관하시고 나머지는 한 번 먹을 만큼씩 나눠서 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주나 콩나물도 여름에는 금방 숨이 죽습니다. 봉지째 오래 두면 안에 습기가 차고 쉰내가 올라오기 쉽습니다. 만일 씻어서 보관할 예정이면 물기를 충분히 빼주셔야 합니다. 줄기가 물러졌거나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아깝더라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여름철 식재료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억지로 드시기보다 조심하는 쪽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냉장고 문 여실 때는 반찬통 하나, 식재료 하나도 상태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남도민요 오곡타령 듣습니다. 소리의 조곡래 외 여러분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으로 이어드립니다.

방에 연하려나 우절

올리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라. 돌아오겨라 방해로 권하다지나 얼싸 좋은

된다. 너는 찍구석 텔랑가 말랑가 한박 족박이 요동을 하고 남학생이 훈련시험 놓고 반쯤이 돼 갱아지 할 놈이 도전 골패만

남도민요 5곡 타령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조곡내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입니다. 연불풍류 느린 허튼 타령 준비했는데요. 연주의 최경만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연불풍류 느린 허튼 타령이었습니다. 연주의 최경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리입니다. 오늘은 전북 정읍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이 한 지역의 역사를 품고 있을 때가 있죠. 정읍의 대표 문화 관광지인 한국가요촌 달하 가요전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이번 주 다시 문을 엽니다. 재운영은 오는 7월 18일 토요일부터인데요. 모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백제가요 정읍사와 궁중기악곡 수제천을 주제로 한 정읍사 전시실이 마련됐고요. 또 한국가요의 흐름과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달하 악당 전시실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어렵게 설명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다양한 체험형 전시물이 마련돼 있어서 우리 노래의 역사와 정읍의 문화를 좀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시관 주변도 눈길을 끕니다. 요즘 수국이 한창인 계절인데요. 주변 수국 정원도 만개한 꽃들로 단장해 전시를 보고 난 뒤 천천히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재개관을 하루 앞둔 7월 17일에는 기념행사와 함께 달하 음악정원 가요 콘서트도 열립니다. 정읍 쪽에 계신 분들, 또 여름 나들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워진 한국가요촌 달하 한번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읍사 듣겠습니다. 연주의 정각회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정읍사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정각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장구와 가야금 이중주곡 세가락 연 듣겠습니다. 이 곡은 지영희와 성금년의 세가락 별곡을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경기 도당구 장단에 남도 선율을 얹은 원곡의 특징을 바탕으로 도살풀이 모리와 부정놀이 등의 장단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장구의 힘있는 장단과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이 서로 주고받으며 전통 장단의 다채로운 흐름을 들려주는 곡입니다. 장구의 이석종, 가야금의 이은기입니다.

장구와 가야금 이중주곡 세가락 연 들으셨습니다. 장구의 이석종, 가야금의 이은기였습니다. 다음 곡은 어부사시사 여름입니다. 연주의 어울림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여름철 면역력이 떨어질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 대상포진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퀴즈 하나 내듯이 시작해 볼게요. 대상포진에서 대상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대상은 큰 상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죠. 네, 띠 모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띠 모양으로 생기는 물집,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포진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상포진은 피부에 나타나지만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어릴 때 수두를 일으켰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 속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과로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깨어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여름은 몸이 참 고단한 계절입니다. 밤에도 덥고 잠은 얕아지고 입맛은 떨어지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 기운도 금방 빠지죠. 대상포진이 꼭 여름에만 생기는 병은 아니지만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쪽입니다. 몸의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한쪽으로만 화끈거리고 찌릿하고 전기가 오는 것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물집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인가? 담이 왔나? 허리가 안 좋은가? 이렇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피부에 붉은 발진이 생기고 작은 물집들이 신경을 따라 줄지어 올라오면 대상포진을 의심해야 합니다. 겪어본 분들은요, 대상포진 통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로 베는 것 같았다. 옷깃만 스쳐도 아팠다. 전기가 몸속으로 흐르는 느낌이었다.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봄풀이 노래입니다. 노래의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입니다.

이렇게 집 구석구석에 신이 있대요. 이름도 각양각색으로요.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 왜 그 자리에 좌정하여 신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신들의 본을 풀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신이라고 해서 그리스 신화나 단군 신화처럼 뭔가 거창한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가 옆집에 있듯이, 슈퍼 할머니가 슈퍼에 있듯이, 조카가 조카방에 있듯이 집안 곳곳 그 자리에 있게 된 신의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봄풀이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판소리 아지트 노래 박스였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은 대상포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대상포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입니다. 발진이나 물집이 생긴 뒤 가능하면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물집은 나았는데도 통증이 오래 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상포진은 옳을까요? 대상포진 자체가 감기처럼 퍼지는 병은 아닙니다. 다만 물집 안에 바이러스가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닿으면 그 사람에게 수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집이 있을 때는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혹시 만졌다면 손을 잘 씻고 신생아, 임산부 등 면역력이 약한 분과의 접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시죠?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대체로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아직 접종 전이라면 의료진과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 몸이 이유 없이 찌릿하다. 피부가 타는 듯하다. 뭐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 그 뒤로 띠 모양 발진이나 물집이 생긴다. 이 네 가지는 대상포진의 주요 증상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잘 드시고 물 자주 마시고 밤잠 잘 챙기고요. 무리한 일은 조금 덜어내셔야 합니다. 면역력이란 것도 거창한 보약 한 첨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 잠 한숨, 마음의 부담 하나 덜어내는 일에서부터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청춘가 들려드립니다. 노래의 이희문, 연주의 프렐리우드입니다.

청춘가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의 이희문, 연주의 프렐리우드였습니다. 자,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신기하고 특별한 정보들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또 듣고 나면 누군가에게 살짝 말해주고 싶은 생활 속 지식과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곡은 안소은이 노래하는 신사철가입니다. 사철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계절의 모습을 담은 곡인데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는데 요즘은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죠. 그만큼 계절을 즐기기 어렵고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신사철가 들어보겠습니다. 노래의 안소은입니다.

이렇듯이 봄이 오면 이산저산 꽃놀이도 가고 여름 되면 물놀이도 하고 가을 되면 단풍 구경과 춤도 추고 겨울은 또 옷도 벗고 삼천리 이강산에 백설이 날리며 송이 송이 송이마다 백발이니 어찌하니 즐거울 수 있거느냐.

신사철가였습니다. 노래의 안소은이었습니다. 자,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습도가 높은 날 우리가 더 힘든 이유는 땀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땀이 증발해야 몸에 열이 식는데 습도가 높으면 땀은 나도 몸은 쉽게 식지 않는다고요.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땀 자체가 아니라 그 땀이 쉽게 마르지 않기 때문이란 거죠. 폭우와 폭염이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요즘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쾌적하기만 바랄 수는 없겠죠. 적당한 때에 잘 말라주기를 기대할 뿐인데요. 올여름 땀은 흐르고 마르고를 사이좋게 반복하고 우리 일상은 힘들고 편안하고를 적당히 오가기를 바라봅니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리는 쌀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백제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쿨 썸머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 무더위란 말이 물과 더위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습하고 더운 날씨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땀이 금세 마르면 견딜만한데 습도가 높으면 그 땀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더 덥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매사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빨리 좀 털어내고 네 마르고 이러면 좀 덜 힘들 텐데 그게 계속 생각 어딘가에는 몸에 어딘가에는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사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땀 흘리듯이 적당히 그 땀을 말리듯이 일상을 좀 그렇게 가볍게 마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즘 SN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꿀조합입니다. 예를 들면 박카스와 사이다를 섞어 마시는 얼박사라든지 또 밥 대신 메밀국수를 넣은 김밥도 있더라고요. 평범한 음식도 조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맛이 되는데요. 뭐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전에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넣거나 라면에 콩나물 넣고 누룽지에 설탕 뿌려 먹는 나만의 방식 있었잖아요.

오늘은 나만의 꿀조합 어떤 게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음료나 간식도 좋고요. 어떤 거든 좋으니까 여러분의 꿀조합 사연으로 나눠주십시오. 창호이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다해의 싸름 듣습니다.

추다해의 쌀음 이어드린 곡은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한님 아리랑이었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나만의 꿀조합 음식이나 음료, 간식 또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꿀조합 나눠주시면 제가 최대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7254님 한디 그거 아세요? 수박에 소금 살짝 뿌려 먹으면 단맛이 훨씬 진해집니다. 나만의 꿀조합인데 슬쩍 알려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와, 수박에 설탕은 예전에 많이 해봤어도 수박에 소금이라고요? 아, 단짠단짠 결국은 그 맛이 되는 건가요? 그죠? 2525님도 아주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주셨네요.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간장 한두 방울 넣어서 먹는 거 보고 신기해서 해먹어 봤는데요. 우와, 이 단짠에다가 감칠맛까지 제 입엔 꿀조합이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그래요? 간장을요? 근데 그 흔히 말하는 우리 국 끓일 때 넣는 조선간장 그거 아니죠? 맞아요. 간장도 한번 언젠가 도전해봐야겠습니다. 간장과 바닐라 아이스크림. 2479님, 남들은 맥주에다가 소주, 흔히 말하는 소맥을 마시는데

네, 저는 맥주에 사이다를 섞어서 맥사로 마십니다. 은근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맛들이면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라고 하셨어요. 보통 사이다는 막걸리인데 그죠? 막사라고 했잖아요. 맥주와 사이다. 톡 쏘는 맛이 두 배가 되겠군요. 자, 좋습니다.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돼요. 나만의 꿀조합 어떻게 해서 더 맛있게 드시는지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0302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정표의 노래와 연주로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듣습니다.

이정표의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이어드린 곡은 솔솔의 토마토 함께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토마토도 설탕이나 뭐 소금은 저는 안 해봤던 것 같고요. 설탕 뿌려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박이든 토마토든 안 단 경우도 많았어요. 단맛이 덜해가지고 그렇게 꼭 뭔가 소스가 있어야지 예, 제대로 맛을 느끼면서 먹었던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다 달더라고요. 그래서 소스 없이도 다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나만의 꿀조합, 어떻게 음식을 더 맛있게 드시는지, 음료를 더 맛있게 꿀꺽꿀꺽 목넘김 하시는지 사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968님, 짜장면에는 고춧가루, 짬뽕에는 식초, 식초를 넣는다고요? 짬뽕에 식초 넣어 드신다고요? 와,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감칠맛이 다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식초요? 아하,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 이 공감이 되십니까? 짬뽕에 식초 넣으면 더 맛있다? 혹시 드셔보신 분 있으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 저 동의가 쉽게 안 되는데요. 8331님, 찐 고구마와 동치미가 전통적인 꿀조합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 찐 고구마 더하기 우유, 찐 고구마 더하기 믹스커피, 이거 진짜 엄청 맛있습니다. 순삭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 다 알죠. 맛있죠, 이건. 13멋쟁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겹살 먹을 때 쌈장 대신에 고추장으로 먹는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요렇게는 다들 좀 다르고 집집마다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도 달라요. 뭐 순대도 저는 이제 경상도인데요. 저희 그 지역에서는 그냥 소금, 네, 맛소금 이렇게 해서 먹는데 순대를 된장에 찍어 먹는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막장 같은 데 찍어 먹는 곳도 또 있고. 아, 어제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이 얘기 했다. 라디오에서 들었네요.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만의 꿀조합 사연입니다.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우락 페스티벌. 오늘은 상자루와 안예은 씨가 멋진 공연 펼쳐낼 예정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안예은의 노래 듣습니다. 상사화.

안예은의 노래 상사화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나만의 꿀조합 음식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4723님, 환상의 조합 우유하고 홍시 섞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에 아이스 홍시와 우유 사진 보내주셨네요. 와, 요거 맛있을 것 같습니다. 8744님, 얼린 얼음에다가 찬물을 섞어 마시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시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오, 찬물이면 그것으로도 시원할 것 같은데, 얼린 얼음 플러스 찬물. 진짜, 속이 시원해지겠네요. 4897님, 어제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더라고요. 손녀가 수족구 걸려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는 소리를 딸에게 듣고, 카스테라와 맛있는 머핀을 사서 부드럽게 목에 꼴깍 넘어가도록 물이랑 같이 먹이고 왔다고 합니다. 저희 큰딸이 초보 엄마라서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낀 건지, 딸셋 아빠인 저희 남편이 아이를 살피고 병원 더 데려가라고 얘기까지 하고 왔다고 합니다. 사람도 노각처럼 익어가면서 여유와 보살핌이 더 많이 나오나 봐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멋진 할아버지시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897님. 자, 계속해서 고니아의 노래와 연주로 동해바다 듣습니다.

0: 청해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청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대표 브랜딩 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입니다. 올해는 판소리의 줄타기와 사자놀이, 판굿 등 다채로운 전통 연희를 더해서 더욱 흥겨운 놀이판으로 꾸며지는데요. 그 가운데 추담 홍정택 명창의 외손녀, 김세미 명창의 추담제 수군가 공연 티켓 드립니다. 공연은 8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리고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이 장소입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새싹께 티켓 드릴게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이따 2부에 나오는 소리꾼 정윤형 형아의 수군가 한 대목을 들려드릴 건데요.
0: 오.
1: 노래 듣고 문제 드릴게요. PD님 음악 주세요.

0: 골머리 다리 으릉등 출등 수버드르번 낭기 꿈이자 치자 감과 가증감옥을 그러지고 뒤틀어져서 구부칭칭 감겼다.
1: 보성소리 수군가가 참 멋지죠. 효과음에 가려진 열매는 무엇일까요?
2: 오호.
1: 이 열매는 빨갛게 익으면 제사상에도 올라가고요. 초복 때 먹은 삼계탕에도 꼭 들어가주. 보기 드려요. 1번 오미자, 2번 고추, 3번 대추, 4번 강추, 껌이주. 약식이랑 폐백 음식에도 빠지지 않고요. 충북 보은이 이걸로 유명하죠. 이제 아시겠죠?
2: 네, 오늘은 창호가 2부에 출연할 정윤영 소리꾼이 부른 보성소리 수군가 고고천변 대목을 가져왔습니다. 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지요.
0: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장송은 낙낙 늘어진 잔목 펑퍼진 떡갈잎 다리 몽동 징동 골보르 다리 으름등 출등 수버드르번 낭기 꼬미자 치자 감과 가증감옥을 그러지고 뒤틀어져서 구부칭칭 감겼다.
2: 자, 효과음에 가려진 열매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빨갛게 익은 열매인데요. 창호 말대로 삼계탕, 약식, 폐백 음식에도 빠지지 않고요. 한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충북 보은이 이걸로 유명한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오미자, 2번 고추, 3번 대추, 4번 강추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전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덩기두바 프로젝트의 배틀 노래 듣죠.

0: 경기도밥 프로젝트의 배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열매에 대한 퀴즈를 드렸습니다. 빨갛게 익는 열매, 삼계탕, 약식, 폐백 음식에도 빠지지 않는 열매, 더불어 한약재로 쓰이기도 하고요. 충북 보은이 이걸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오미자, 2번 고추, 3번 대추, 4번 강추로 보기를 드렸는데요. 2919님, 대추입니다. 보은에서 친구가 대추 농사 아주 크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0726님, 5310님, 오늘 처음 사연 주셨는데 두분다 대추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5784님, 정답 3번 대추! 대추 한 알이라는 시도 생각나네요. 논산의 연산대추도 유명하단다, 창호야. 라고 하셨어요. 창호가 싱그시 웃네요. 125님, 정답 대추입니다. 근데 탕에 들어간 대추는 나쁜 기운을 빨아들인 거라서 먹지 말아던데.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삼계탕에 들어있는 대추. 저도 뭐 굳이 먹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오, 또 이런 나쁜 기운을 빨아들인 거라는 의미가 또 있군요. 자, 창으로부터 오늘 퀴즈 정답 무언지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대추였어요. 근데
0: 그렇지.
1: 한철이 삼촌, 저희 할부지가 자꾸 지가 대추씨 같다 그래가지고 섭섭해요. 지가 대추씨보단 큰디 말이에요.
0: 당연하지. 창호가 작지만 야무지고 똑똑하잖아. 그 얘기일 거야. 할아버지가 창호를 엄청 예뻐하시나 보다.
1: 아, 그류? 다음에
0: 그류.
1: 할부지 오심 안마해드려야겠네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5310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2533님 어쩌다 못나니 김치. 6401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이렇게 선물 드릴게요. 5310 범장기지 떡, 2533 어쩌다 못난 이 김치, 6401 소금구이 막창 선물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바버레츠와 양방언이 함께 만들고 부른 정선아리랑 엿금 아라리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손님 오시는 목요일입니다. 2부에 소리꾼 정윤형, 그리고 컨트리 공방의 벤조 연주자 장현호 씨가 출연하는데요. 오, 판소리와 벤조? 뭔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스페셜 라이브도 들려드립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판소리 대목과 벤조가 함께 연주하는 벤조인데요. 들어보면 가야금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2부에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음악 듣죠?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

0: 넣어드린 햇살.
1: 항군사 썩나서며 부모 생각 네 서름은 중요지심 거루거다. 그러나 또한 내 서름 들어봐라. 이 내 서름을 들어라. 이 내 서름 들어라. 나는 노대 독신으로

너 가사시주 인등시주 열왕풀공 칠성불공 난불공 백일산계 가

협 지협 지여정전전면 하월미월을 하렴 순산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도 반가웠지 깨목 푸르르고 주자지가 대랑대랑 걸려 열을 손에 떠받들려 땅에 뛸 날이 전혀 없고 오줌도 가려가며 오륙사지 넘어가니

감사급을 갖게요 성우지여 빨리며 주야 사랑의 증허리째 자식 밖은 독 있는 각 한참일의 사랑을째 뜻밖고 급한 난리 위국당 백성들아 적벽강으로 싸운 거냐 전화성 부른 소리 아니 갈 수 없던 군악 사당 문 열어놓고

한테 대고 눈물 흘리며 아이고 마누라 너는 전장을 가거니와 마누라 그런 얘기를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윤진철 명창의 소리로 적벽가 중 군사서름 자식생각 대목 들어봤습니다. 삼국지 연의에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판소리에만 있는 대목이잖아요. 적벽대전을 하루 앞둔 조조 진영의 병사들의 여러 서름 대목 중에서 한 대목을 들었습니다. 자, 청어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41초, 2초, 3초 제깍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토드 룬드그렌의 음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I Saw the Light 이라는 곡인데요, 1972년에 나왔어요. 우와, 50년도 더 지난 아주 오래된 음악인데요. 이 음악이 굉장히 개성 있는 게, 1950년대 60년대 유행했던 흑인 음악 계열의 모타운 소울 음악과 또 그 반면에 또 굉장히 많은 포크 음악 매니아들이 좋아했던 사이키델릭한 그런 포크록이 한 곡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이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노래는 물론이고 이 노래 속의 모든 악기 연주를 토드 룬드그렌이 직접 했습니다. 멜로디는 굉장히 단조로운데 희한하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한 송라이팅 능력이라는 거죠. 토드 룬드그렌의 I Saw the Light 듣습니다.

0: 토드 룬드그렌의 I Saw the Light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3512님 전남 광주에 있습니다. 날씨는 구름이 덮여 있어서 금세라도 비가 내릴 듯한데요. 와, 2부 첫 곡 진짜 좋네요. 우리 소리가 역시 좋아요. 저절시고 좋다 하셨고요. 9967님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57세 경상도 아지매입니다. 판소리가 너무 좋아갖고 흥보가를 배우고 있는데요. 어렵지만 정말 재밌네요. 응원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응원해 드릴게요. 팍팍팍! 경상도에서도 광주에서도 이 방송 애청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엄청난 판소리꾼이 나오십니다. 바로 만나보죠. 조찬하 씨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분은요 먼저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그 위에 소리를 담아온 소리꾼입니다. 보송 소리의 맥을 오늘의 목소리로 이어가는 바른 소리꾼 정윤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0: 아, 그리고 한 분 더 오셨어요. 아, 이분은 얼마 전에 뵌 분 같은데 또 등장하셨네요. 컨트리 공방의 벤주 연주자 장현호 씨도 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장현호입니다.
0: 그날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셨는데 오늘은 네. 어휴, 얼굴을 탁 내보이고 오셨네요. 네.
2: 그때는 제가 입술이 다쳐가지고
0: 부상이 네네. 있으셨잖아요.
2: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자, 이 조합 뭘까 궁금해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이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신 소리꾼 정윤영 씨 4살부터 소리를 배우셨다고요?
1: 네네, 맞습니다.
0: 우와, 어떻게 그게 돼요? 네 살에 갑자기 말도 덜 배웠을 텐데 소리가 하고 싶어 엄마 나 그렇죠. 데리고 가줘 이건 아니었을 거
1: 아니었죠.
0: 어떻게 된 거예요?
1: 제가 그 저는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딱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0: 에.
1: 부모님 이제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이제 TV를 보던 그 딱 기억 한 장면이 딱 기억이 나는데
0: 예.
1: 그때가 전주 대사슴 놀이라는 대회를 방송에서 해주고 있었대요.
0: 예.
1: 그때가 이제 2살 무렵이었는데
0: 우와.
1: 그거를 보고 이제 다음 날부터 예. 국악에 빠져가지고
0: 그걸 막 따라하고 네. 그랬나 보죠.
1: 막 바가지 두들기면서
0: 우와.
1: 소리 흉내내고 두루마리 휴지 풀어서 막 살풀이 쳐듯이 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런 이제 행동을 하니까
0: 예.
1: 3살 때 아까 이제 좀 전에 들으셨던 윤진철 명창을 찾아뵀어요.
0: 예.
1: 근데 아기가 말을 못하니까
0: 소통을 어떻게 예. 하지?
1: 선생님께서 말이 트이면 와라.
0: 예.
1: 그래서 36개월인가 그때 됐을 때 이제 말이 트이자마자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께 공부를 했죠.
0: 부모님도 우리 소리를 좋아하세요?
1: 그때는 문외한이셨어요.
0: 와, 부모님께서.
1: 예.
0: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예. 좋아하시고 뭐 그래서 음반도 자주 집에서 틀고 이러면
1: 네네.
0: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딱 그 한 장면
1: 네.
0: 전주 대사슴놀이 경연 장면을 보고 윤영 씨가 그걸 딱
1: 네네.
0: 잡은 거네요.
1: 네.
0: 와, 신기하다.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우리 대중음악은 이런 그런 느낌 아니에요.
2: 아, 그쵸, 그쵸.
0: 그냥 친구 따라 혹은 뭐 네. 교회에서
2: 그쵸.
0: 뭐 10대 후반 뭐 아니면 20대 음악 시작하는 그렇죠. 사람도 많잖아요.
2: 저도 중학교 때 사촌 형이 저거 기타 자기가 연습한다고 같이 살았는데 샀는데 예. 안 하더라고요.
0: 예.
2: 그래서 그 있길래 이제 저도 그렇게 한 거죠.
0: 그리고 그 현호 씨는

0: 벤조.
1: 벤조를 유튜브로 배웠잖아요.
0: 와. 배워서 한 20대 한 후반쯤부터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했죠.
1: 이야, 국가는 진짜 다른
2: 대단하시네요.
1: 아, 이쪽도 대단하고 이쪽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컨트리 공방하고 정윤영 씨하고 올 초부터
2: 그렇죠.
1: 네. 서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만나게 됐는데요. 네네. 뭐 때문에 만났는지 얘기 한번 풀어볼까요?
0: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여우락 페스티벌 둘이 콜라보 무대가 있거든요. 컨트리 예. 공방과 정윤영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공연을 만드는데 이제 두 뮤지션이 아예 색깔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뭔가 그 같이 무언가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좀 저희가 능력이 좀 더 있어서 이렇게 좀 더 많이 저희가 사람이 많으니까 좀 해드렸으면 좋은데 네. 윤형님한테 많이 기대했습니다. 많이 좀 알려주세요.
2: 아유, 아닙니다.
1: 네. 아, 그래서 처음에 여우락 페스티벌 출연진들을 이렇게 막 섭외할 때 제가 컨트리 공방을 섭외를 했어요. 네, 네. 컨트리 공방 음악이 뭐 대체 불가능한 특히 우리 땅에서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독특한 자기들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또 수준 높은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태평양 음악 감독님이 네네. 윤영 씨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매쟁이가 두 사람인 건데 어땠어요? 그 전에 뭐 컨트리 음악이나 블루그래스 음악에 관심이 있었던가요?
2: 그냥 그 드라마에서나 아니면 광고에서나 네. 들어볼 법한 음악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둘이 콜라보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전통 그죠. 판소리를 주로 하는 소리꾼이기 때문에 콜라보를 사실상 처음이에요 이번에.
1: 흔히 말하는 뭐 국악 크로스오버 이런 거 하신 적도 뭐 거의 없잖아요.
2: 전혀 없습니다.
1: 예, 야, 그랬을 때 제안을 받았는데,
2: 네네,
1: 하겠다라고 선뜻 대답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유태평양 음악 감독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너가 그 좀 깨어난 모습을 보고 싶다.
1: 오.
2: 너가 그거를 이 속에서 좀 헤쳐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이게 깨어나와서 지금 자리의 것도 가지고 가면서 네네. 그걸 가지고 오는 거가 될 수도 있지만 네네. 일정 부분은 지금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거를 내려놔야 다른 거를 얻을 수도 있는
2: 그렇죠.
1: 거니까요.
2: 네네네.
1: 그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2: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유태평양 감독님께서 너와 정말 잘 맞는 팀이다. 미국의 컨트리 음악을 하는 팀인데
1: 예.
2: 너랑 굉장히 색깔도 잘 맞을 거고 그 국악하고도 굉장히 잘 묻을 거다. 해서 한번 들어봐라.
1: 예.
2: 그래서 들어봤더니 정말 이건 뭐지? 약간 음감도 그렇고 예. 이런 흐름도 그렇고 되게 판소리 장단과 잘 묻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묻을 것 같고
1: 낯설기도 하면서 뭐 반갑기도
2: 익숙하고.
1: 하고 그런, 그런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2: 네. 그래서 그런 딱 그 촉이 와가지고
1: 예.
2: 아 이거는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낯선 거예요 저는
1: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똑같은 예. 뭐 흔히 박자를 뭐 4분의 3박자 이렇게 나누지만
2: 네네.
1: 그 4분의 3박자가 우리의 소리에서의 4분의 3박과 완전 그 느낌 다르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호흡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 아, 호흡세. 네네. 멋진 말이다.
2: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양이 평소에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제가 네. 형님께서 무작정 괜히 저를 섭외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형님이 섭외하신 데는 뜻이 있겠지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1: 이루어졌는데 그 처음에 정윤영 씨 소리를 들었을 때 컨트리 공방은 어땠어요?
0: 저희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어떤 소리 자체를 저희가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뭐 아까도 뭐 저희 대기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되게 탁한 탁성 좀 이렇게 그렇게 판소리는 그냥 원래 그건 줄 알았거든요.
1: 예.
0: 근데
1: 걸걸한 소리.
0: 네. 근데

0: 뭔가 약간 좀 맑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거친 소리가 같이 있어서 되게 듣고, 아, 이분은 되게 깊이가 있는 분이구나 해서
1: 좋은 평가를
0: 예, 그래서
1: 하셨네.
0: 같이
1: 감사합니다.
0: 예, 뭔가 같이 하면은 좋겠다 하는데 이제 부담도 이제 같이
1: 그렇죠.
0: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잘하시는데 우리가 좀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1: 아,
0: 좀 그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1: 그래서 막 공부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2: 맞아요. 그래서
0: 그쵸.
2: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장단감을 좀 익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민속악에서 주로 쓰이는 장단의
1: 장단들.
2: 영상, 그다음에 명인쌤들의 시나위, 그 즉흥
1: 어.
2: 연주 영상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들어보면서 국악에 그 적합한 음계가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그 음계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거에 맞게 좀 작업을 이제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1: 처음에 컨트리 공방은 제가 여우락 페스티벌 출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덥석 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단감, 뭐 시나위 이런 거 이제 받아들었을 때 그때는 좀 당황스러웠겠네요.
0: 아, 근데 뭐 원래 저는 조금 항상 다른 음악을 할때좀 리스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좀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욕심은 되게 많았는데
1: 아,
0: 막상
1: 맞아요.
0: 아,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 생각보다 그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런 느낌도 그렇고 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만약에
1: 네.
0: 그 중머리 이런 거 중머리 이런 것도 그냥 뭐 우리로 치면은 그냥 12박에
1: 12박에 아홉 번째
0: 아홉
1: 박에
0: 번째에
1: 강세가
0: 들어가고
1: 있다.
0: 그건 알겠는데 또 들어가면 아예 그러니까 이걸 아예 내가 노래들을 알고 있어야
1: 소리를
0: 되고
1: 알아야죠.
0: 예
2: 그렇죠, 그렇죠.
0: 그걸 세다가 보면은 이미 연주는 못 하겠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1: 맞아요. 그럴 때귀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두 팀이 가장 먼저 작업한 곡이 단가
2: 같습니다. 네.
1: 진국명산인데요. 그 소리를 좀 들어보죠. 두 팀이 같이 하는 거는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무대에서 만날 수 있고,
2: 맞습니다.
1: 오늘 음반으로는 정현영 씨 소리로 진국명산 듣고 오겠습니다.
3: 진국명산 만장봉이요 천천삭출 금부용과금명을 입하여 북주

그지라 이제라 동방 산하지고요 성대 태평 의관문물 만만세지 금탕이라 연풍고 국태 이난 허용 구추왕국 단풍이저로 인육 공무커널 변학특림허용 시포반안 오며

윤수는 호양양 주상 전하는 차산 소와 같이 성수무강사 산봉수갈토록 천천 뭐

0: 감사. 어?
1: 주체.
0: 우리도 일민이리오 항구의 어른 혁양가를 부르리라. 연관이 반이나 넘고 으면 무기와 공명은 세상

0: 저은 명당을 가리어 보관 발작으로 황왕루만 금지벌 짓고 유정한 진국 헌님과 좌우로 모두 다 들어앉어 음중주를 찾으러 보세.
1: 공연 실황이었는데요. 아직 미공개된 음원이라고 하네요. 정윤영의 소리로 진국명산 듣고 왔습니다. 어떤 실황이에요?
2: 이게 제가 5월 17일 날 예. 서울 도남국악당 공동기획으로 이제 공연한 보성소리 춘향가 그다음에 일산고법 완창 완북 공연이에요.
1: 예.
2: 그래서 정심정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공연이었는데 그때 제가 소리를 했고 고수는 그 김동원 교수님께서 잡아주셨거든요.
1: 예.
2: 그 음원을 이제 실황 녹음을 해서 이제 올해 안에 음원으로 이제 발매할 계획입니다.
1: 좋습니다. 귀한 음원을 또 우리가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7426님 18일 여우락 페스티벌 정윤영과 컨트리 공방의 공연 보러 갑니다. 아이고.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목소리 미리 들어서 정말 좋아요. 귀쫑긋 질청할게요. 정말 기대돼요. 공연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또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정윤영 씨 잘생겼어요. 육각형인가? 아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2: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컨트리 공방도 처음에 사실 먼저 딱 만나고 나서 엄청 잘생겼어요.
2: 아유 아유.
1: 키도 크시고. 피부도 그러니까,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3: 그죠 젊고
1: 젊고
2: 젊고
1: 젊어요.
3: 아이고.
1: 아 기대되네요 진짜. 저는 사실 뭐 연습할 때 좀 가서 듣긴 했는데 지금 요 소리에다가 컨트리 음악에 쓰이는 악기가 이렇게 싹 더해졌을 때 그 느낌 좋습니다. 자 판소리와 블루그래스 어떻게 더해질지 오늘 또 실연으로도 보여주실 예정이고요. 네. 그에 앞서서 현호 씨 블루그래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기를 본인이 연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뭐 멤버별로 블루그래스에서 피들 빼면 안 되죠? 만돌린 그렇죠. 빼면 안 되죠? 뭐 이렇게 각자 다 자기가 꽃이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네. 어떠세요? 벤조?
3: 벤조가 굉장히 그 시끄러운 악기고요. 원래는. 그리고 그래서 바이올린이랑 벤조가 제일 크죠. 그래서 보통은 그 둘이 제일 시끄러워서 그 믹싱 같은 거 할 때도 양쪽에 보통 둘이 떼어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투톱 같은 투톱. 축구로 치면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래서 그 블루그래스 연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반원 형태로 둥글게 이렇게 서서 연주 많이 하는데 왼쪽 끝에 뭐 휘들이면 오른쪽 네. 끝에 벤조 서로 네. 이렇게 떨어져 있던데요.
3: 네, 볼륨 자체가 커가지고 보통 마이크 하나로 소음할 때가 많으니까 거리가 기타가 제일 가깝고요.
1: 예.
3: 그리고 나머지들은 조금 멀리서 하는 편입니다.
1: 그리고 막 빠른 템포의 곡 연주할 때는 거의 뭐 몸에 미동을 못 하시던데요. 이 손가락이 진짜 바쁘게 돌아가니까.
3: 그래서 그 미국의 밈이 있더라고. 벤조 연주자들 표정이 예. 다 이렇게 표정이 다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1: 와 진짜 바쁘게 돌아가는
3: 네.
1: 그런 연주고요.

0: 좋습니다. 자, 오늘 요락 페스티벌의 선보일 음악 중에서 진짜 공연의 저는 하이라이트 같아요. 이두 분이 쑥대머리 하시는 그 부분이. 예. 벤조를 연주하고 쑥대머리의 일부분을 소리하시는데요.
1: 네.
0: 와. 어떻게 벤조에서 저런 소리가 나요?
2: 제가 원래 저희 팀에서 쓰이는 그 벤조는 조금 소리가 밝고 금속 소리가 많이 나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원래 제가 이제 벤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음악의 그 기원까지 가서 이제 아프리카 음악 하려고 샀거든요.
0: 벤조가 아프리카에서 온 악기인가요?
2: 네, 그죠. 그
0: 아.
2: 아프리카 옛날에 그 영국에서
0: 예.
2: 그 노예 무역할 때 그때 같이 가져와서 개량해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거죠.
0: 오,
2: 그래서
0: 그렇군요.
2: 그게 이제 줄도 더 약간 옛날 소리가 나고 프렛도 없고 이래서 그 국악이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 계속 했었는데 이번 기회가 돼서 저도 그 작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0: 오, 좋습니다. 한번 연주를 청해보고 싶은데요.
1: 네.
0: 지금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벤조의 쑥대머리라니 기대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예. 네, 장현호 씨 악보를 한번 나중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찍어서 올릴 텐데 진짜 이거 하려고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쑥대머리 정윤영의 소리 또 장현호의 벤조 연주로 벤조로 연주하는 쑥대머리 세계 최초입니다. 자,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0: 와, 진짜 얼씨구다. 이야, 지금 뭐 게시판 난리 났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신하브로님 벤조의 쑥대머리를 듣다니 느낌표 아침에 어쩜 미리 소리가 시원하게 뻗나요. 아침부터 라이브 듣는 거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또님 벤조에서 가야금 소리가 납니다. 이게 제 귀가 요상한 걸까요? 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벤조에서 진짜 가야금 소리가 나요. 벤조랑 하니까 더 애절한 느낌입니다. 얼씨구 하셨고, 이 조합은 이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진짜. 아프리카 악기에 판소리가 더해지니 옛날 소리 느낌에 잘 맞다고 또, 와, 시청자분들이 지금 막 마음이 뜨거워지셨어요. 와, 박수 한번 칠까요? 와, 3512님 쑥대머리가 이렇게도 잘 어울리네요. 와우, 세계 최초라니 귀한 소리 감사합니다. 얼씨구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야,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벤조와 쑥대머리 혹은 판소리가 얼마나 대중화 되겠습니까? 한 3년 지났어요. 아, 글쎄 내가 그때 세계 최초로 그 라디오를 내가 들었네 라고 누군가한테 자랑하실 순간이 오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이 연주 실제 또 들으면서 보실 수도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 네. 3시
0: 3시예요? 3시. 오, 좋네. 저녁에 다른 약속 잡고 3시에는 공연 보고 그렇죠. 네.
1: 국립극장 다로룸 극장에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야, 이 공연 가까 막가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티켓은 아직 뭐 소량이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시면 예매하실 수 있어요. 와, 좋습니다. 어떠세요? 오, 뭔가 되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시는 장현호 씨.
2: 아니요. 그 중간에 앞이 하얘져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쳤는데요. 근데 되게 저는 아무튼 같이 해가지고 그냥 들으면서 너무 치면서 좋아가지고
0: 맞아요.
2: 예, 그게 크죠. 제가 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콜라보라서 그냥 뭐 별 생각이 사실 없었는데요. 이제 하면서 이제 가야금 많이 찾아 듣고 하다 보니까 아, 욕심이 계속 나서 이제 내가 연주하면서 아, 여기를 거기를 그렇게 더 떨었어야 됐는데
0: 우와.
2: 원래 그 준비한 부분이 약간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0: 계속 이제 공연 나가는
2: 네, 그럼요. 거죠. 공연 그렇죠. 네. 공연 때는 아마 더 좋을 겁니다. 네. 보러 오시면 또
0: 예술 감독 이런 분들은 엄청 뿌듯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서양 음악을 하는 그런 대중음악 아티스트인데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우리 소리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악기 소리를 또 그렇죠. 자신의 악기로 표현하는 것까지 막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 보기 좋네요. 네.
1: 되게 그 국악이 딱 그 추구하는 음계가 있거든요.
0: 예.
1: 뭐 아까 쑥대머리는 이제 슬픈 조니까 개면조니까 미라 토시라 이거를 분명하게 써줘야 되는데
0: 예.
1: 제가 이거를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예. 이 음계를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 그랬더니 음악성이 너무 좋으시니까
0: 예.
1: 그걸 바로
0: 있네요?
1: 습득하셔가지고 그 음계를 정확하게 짚어내시고 연주를 하시는데
0: 그 도시가 서양 음악 도시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묘한 그 뉘앙스가 있는데
2: 그 윤영님이 엊그저께도 저희 새벽까지 연습하고

0: 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깊게 떨어져야 돼.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리고 음정이 여기가 더 높았으면 뭐 이렇게 하나씩 진짜 한 단락씩 처음부터까지 다 해주셨어요. 두
1: 와.
0: 시간 넘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2: 근데 그거를
1: 윤영 씨 열정도 대단하네요.
2: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를 음악성이 좋으시니까 그걸 습득을 하신 거죠.
1: 예, 그러니까요.
2: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이 곡들 말고 또 어떤 곡들이 연주되는지 공연의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2: 누가 할까요? 네. 제가 할까요?
0: 네네, 해주시면.
2: 먼저 이제 앞서 들으신 진국명산으로 이제 문을 열고요.
1: 예.
2: 그러고 이제 신민요를 이제 블루그래스랑 이제 판소리에 맞게 이제 좀 꾸며를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트리 공방의 대표곡인
1: 초상.
2: 초상으로 이제 그 초상을 심청가랑 같이 이제
1: 아, 그 부분
2: 묶어가지고.
1: 좋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SNS에 올릴
2: 그렇죠.
1: 영상 제가 촬영했는데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 찍으면서 약간 울컥 했었어요. 네.
2: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뭐가 있죠?
0: 저희 그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혹시
2: 초상까지
1: 초상까지.
0: 생각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뭐 저희 이거 하는 쑥대 머리도 있고요. 그리고 적벽가.
1: 오.
2: 네,
0: 네.
2: 적벽화전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 곡이 뭐죠? 거기 같이 붙는
0: 저희 앞부분에는 약간
1: 앞부분에 보야지 투 라
0: 아니요. 그
1: 그거 아니에요?
0: 앞부분
2: 되게 행군하는 듯한
0: 네네. 그
2: 느낌의
0: 저희가
2: 그 컨트리 음악이에요.
0: 그 제가 따라란다라라라란 따라란단단 둥짝짝 짝 이런 식으로.
1: 예.
0: 그래서 이게
1: 궁짝짝 궁짝짝
0: 근데 이게
1: 이러면서
0: 딱그 제가 원래 삼국지 매니아긴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적벽 이거는 적벽이다. 그래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삼국지만 계속 봐왔으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떠오르니까 아 이게 잘 붙겠다 싶어서 이제 앞부분에 아이리시 느낌의 그 노래로 예빈 씨가 이제 앞에 불러주고 선창을 해주고
2: 해주시고.
0: 그리고 나서 이제 그행그 전쟁 이제 출 뭐라 그러죠? 출군이라고 하나요? 행군?
2: 행군하는
0: 행군. 네, 그래서 출정하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북소리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저희 이번 곡들이 다 좋지만 요 노래가 좀 저는 많이 좋더라고요.
2: 저도 그래요.
0: 네.
1: 저는 쉐이디
0: 아.
1: 그로브와 초상가 거기에
0: 좋다.
1: 윤영 씨가 아니리 하는데 쉐이디 크로브 이렇게 하시던데요. 영어 단어를 그 판소리 톤으로 하니까 그게 되게 특별했습니다.
2: 거기에다가 제가 원래 춘향이라고 붙였거든요.
1: 예.
2: 근데 춘향이를 붙이니까 오히려
0: 그죠?
2: 어색하더라고요.
1: 오히려.
2: 예. 그 멜로디에 춘향이를 붙여보니까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CD 내 사랑 CD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국제 연애가 된.
1: 재밌습니다. 아, 이 공연 진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여우락 공연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공연 끝나고 나서의 또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서 양쪽 팀다 어떤 계획 있으신지 얘기 들어볼까요?
2: 네. 저는 일단은 8월부터 이제 창극 살롬에
1: 오, 예.
2: 이제 전국 투어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1: 아,
2: 예.
1: 출연하시는군요.
2: 그다음에 이제 국립부산국악원이 제 직장인데
1: 맞아요.
2: 제가
1: 그래서 이분들 연습할 때 부산에서 서울 오고 또 어떨
2: 대전에서도
1: 때는 가운데
2: 하고
1: 대전에서 만나서 합주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2: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글 반포 580돌 기념 공연에서 이제 한글날에 좀큰 공연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1: 예.
2: 그리고 제가 20대 때 적벽가 음원을 발매를
1: 예.
2: 했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1: 와,
2: 그래서
1: 나이 들면서 또 계속 달라지니까.
2: 이제 서른이 넘은 기념으로 해서 새로 한번 음원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12월 6일 날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거든요. 이 야기
1: 오.
2: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30분 정도만 이제 초청을 해서
1: 해서.
2: 이제 공연식으로 녹음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 이야, 기대됩니다.

0: 컨트리 공방은 국내에서의 활동도 많지만 해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1년에 해외 투어를 막 한, 제가
1: 두 달에 한번
0: 보기도 한,
1: 정도씩.
0: 예?
1: 네, 두 달에 한번 정도씩.
0: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분이 저희 밴드
2: 네.
0: 기타를 연주해 주시는데
2: 네.
0: 이분 스케줄 피해서 제 일정을 잡아요.
1: 그래서 지금 이러다가 이제 제가 하는 팀들과 이제 학원들을 잘릴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한 중입니다.
0: 어떠세요? 컨트리 공방 해외 일정 있죠? 네.
1: 네, 저희 이번에 그 월드 뮤직 페스티벌 영국에 7월 말에 이제 워마드 페스티벌이라고 그거 큰거 하나랑 이제 그 프랑스 쪽에서 저 라로슈 블루그래스 페스티벌 출연 예정이 있고요.
0: 예.
1: 8월 중순에 8월 15일에 14일 15일에서 전주 소리 축제도
0: 공연을 또.
1: 그런
0: 야,
1: 계획이 있습니다.
0: 탐나네요.
1: 네.
0: 그 일정도 탐나지만 마일리지.
1: 아,
0: 와, 한국 마일리지 장난 아닐 것
2: 그러네요.
0: 같네요.
2: 그러네요.
1: 그쵸. 근데 저희는 모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한번 쓰고, 예, 그냥 그걸 모아서 이제 항공권이 요즘 유리할 정도로 비쌀 때
0: 예.
1: 최대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두 분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되고 함께하는 해외 투어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끝곡으로 컨트리 공방의 대표곡 초상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뭐 어떻게 재탄생되나요? 공연에서는 앞서 얘기했구나 우리가. 예.
2: 그렇죠.
1: 했었나요?
2: 예.
1: 네.
2: 초상에
0: 심청가랑
2: 대해서.
0: 맞아요. 네.
2: 되게 초상이 이 가사를 제가 들어봤을 때 아빠 그 길을 돌아 애인을 안아주오라는 가사를 딱 들었을 때, 이거 심청이가 하는 말 같은데? 죽은 심청이가? 그래서 심청이가 말을 하고, 이제 심청가로 해서 심봉사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묶어봤습니다. 예.
0: 좋습니다. 자, 컨트리 공방의 초상 들으면서 오늘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공연날까지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멋진 공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0: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 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예 그렇게 가르쳐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악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익숙한 딸의 목소리.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시대. 낯선 번호로 걸려와 다급하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끊은 뒤 평소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족의 목소리도 한 번 더 확인.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하나의 장단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색깔을 품게 되죠. 우리 전통 장단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온 소나기 프로젝트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 3채를 선보입니다. 공연은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집니다. 공연 제목인 3채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세 가지 빛깔이라는 뜻처럼 이번 무대에 함께하는 장재효, 류승표, 정연아 세 연주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도 있는데요. 3채는 풍물놀이에서 가장 널리 연주되는 대표 장단의 이름이기도 하죠. 가장 익숙한 전통 장단을 바탕으로 각자의 음악 세계를 풀어내며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무대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남산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 평일 오전을 특별한 음악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즐기는 국악 콘서트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성남 아트리움 모닝 콘서트가 오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성남 아트리움의 모닝 콘서트는요. 동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기획 시리즈인데요. 7월의 주인공은 젊은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김준수는 탄탄한 소리와 깊이 있는 표현력, 그리고 세련된 음악적 감각으로 전통 판소리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창극과 판소리, 다양한 공연과 방송을 넘나들며 국악의 저변을 넓혀왔고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무대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놓치지 마세요. 한여름, 부산이 우리 춤의 열기로 가득 물듭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전통춤 축제 2016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국립부산국악원 일원에서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공연은 물론 학술행사와 체험 프로그램까지 함께하는 종합축제로 전통춤의 매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먼저 7월 24일엔 개막공연 접, 삶이 춤이로다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삶과 춤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의미를 담아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어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는 한국 전통춤판이 이어지는데요. 매일 6명의 춤꾼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선보이며 전통춤의 다양한 흐름과 색깔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축제는 공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7월 26일엔 남해안 별신굿 보존회가 함께하는 영남무악 이음과 지음이 마련되고요. 7월 28일엔 방지원의 동해무악장단 렉처 콘서트, 8월 1일엔 박인수의 한국사자춤연희 렉처 콘서트가 이어져 영남 지역의 무악과 전통 연희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또 8월 2일과 4일엔 각각 영남춤전, 동래악춤과 영남춤작가전이 열리고요. 7월 31일과 8월 2일엔 연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희 R&D 콘서트와 영남춤학회 학술대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바람우와 일무, 강강술래 등을 배워보는 춤 워크숍이 운영되고요. 그리고 8월 8일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대표작 상선약수가 폐막 공연으로 무대에 올라 영남

0: 춤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가야금은 원래 가야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가야국이 장차 망할 조짐을 보이자 가야국의 악사 우륵과 그 제자 이무는 가야금을 안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합니다. 진흥왕은 우륵과 가야금을 받아들여서 지금의 충주 땅에 머물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륵은 충주 땅에 머물면서 가야금의 도가 계속 이어지도록 했는데요. 신라 청년 3인에게 가야금과 노래, 춤을 가르쳐서 가야금과 자신의 음악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라 청년 3인은 스승의 음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정서에 맞게 순화시켜 편곡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편곡한 음악을 들은 우륵은 처음에 노했지만 마침내 그 음악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낙이 불류하고 애이 불비하니 가위 정의하라. 즐거우나 지나치지 않고 슬프나 비탄에 젖게 하지 않으니 바르다 하고 이를만하다라고 평했습니다. 우륵과 그의 제자들의 음악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정신만은 우리의 가야금 음악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듣는 남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강호예에도 그와 같은 정신이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노래 없이 가야금 독주로 듣겠습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입니다.